0: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란 말이야.
1: 요즘 같은 풍토에서 국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야. 도포자락 날리며 팔자걸음 걷는 시대도 아닌데 우리 음악이 이만큼이라도 흘러왔다는 게 대견해.
0: 그게 다 우리들 때문이야. 옛날에는 제사 음악을 맡은 악사들이 중심 대접을 받았대. 고려 때부터 가거 시험을 못 보게 하고 무공을 세워도 벼슬을 주지 않았잖아.
2: 그래 맞아.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마다 풍물을 갖춰놓고 웬만큼 사는 집안에서는 우리의 풍류객을 모시는 율방을 따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3: 옛날 얘기하면 뭐하냐? 공짜 초대권을 뿌려도 국립극장은 텅텅 비는 판인데 어쩌다 TV에라도 나와봐라. 돌려버리고 라디오는 꺼버리고 외국에서는 박수갈채만 받고. 참, 웃기는 얘기야.
4: 야, 그게 왜 우리 탓이냐? 안 가르쳐서 못 배우고 못 배우니 모르고 또 모르니 못 듣는 거 아냐?
5: 아, 날마다 듣는 음악이 양악뿐인데 아 국악이 설당이 어디 있겠냐고. 참, 명색이 국악이라는 게 어? 아 박물관 속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말이야.
6: 우리들 책임도 있어. 전통이 뭔지도 모르면서 새로운 해석이라고 관능적인 부채춤이나 디스코 같은 탈춤 이런 게 문제 아니겠어?
2: 아, 자자 그만들 하자고. 아, 이제 인간문화재니 하는 그런 감투도 필요 없고. 사실 그래, 서양에서는 고전음악과 뭐 팝송이 병행하듯이 우리도 대중가요와 국악을 병행하도록 하자는 거지. 어?
7: 어머니 안 찾아봐도 되겠네. 찾아봐. 너무 걱정도 안 되니?
0: 우리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빤히 알고 있는데 뭐하러 찾아다녀.
7: 무슨 생각하고 계신데?
0: 아, 됐어.

0: 난디. 아이고, 성님. 나 이금아요. 죽사 이금아. 아이고, 네가 여적 살아있었냐?
1: 아이고, 우리 성님 살아있었어.
0: 아이고, 살아있었어. 아이고, 세상에 살아있었구만. 어디, 아이고, 세상에 살아있었네, 그리야. 아이고, 세상에. 어디, 아이고.
2: 죽었는가 했는데 원 시상에 코로코롬 소식을 딱 끊어버리고 네. 살 수가 있는가?
3: 몇해 전에는 내가 죽었다 살았어, 성님.
2: 그러고 본게 좀 야이었네.
3: 성님은 참 신수가 좋아졌어. 문화재 지정받았다는 소식은 내 진즉 들어서 알고 있었지라.
2: 아이고, 명색의 인간 문화재재 나라에서 몇 푼 주는 걸로 입성도 가리기 힘들구만.
3: 그럴 거예요. 그 제자는 몇이나 두셨어?
2: 지자고 뭐시고. 아이고, 요즘 시상에 어느 실배 종자가 소리를 배우고 있다고 나서겠는가. 쉽게 사는 길이 여기저기 훤하게 열려 번졌는디.
3: 그래도 우리 성님 소리야 다 알아주는 소리 아니오.
2: 네 달에 연구소 간판 내리고 나도 유당처럼 숨어 번지 가는 중이구먼.
4: 유당이 아직 살아있는 감요?
2: 죽었는가, 유당이?
4: 성님도 소식 못 들으셨어.
2: 유당 소식이야.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4: 10년도 넘었을 것이오. 그 사람 마지막 본 것이.
2: 유당은 찾아서 뭐 달라는가?

0: 이 떨려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오. 키도 무럽고.
1: 그래서 유당을 찾는가?
0: 그 사람이 저 때를 놓았다면 그건 필경 나 때문일 것이오.
1: 하긴 자네와 유당가는 금적상하의 천생이오.

죽사 이금화가 자네신가? 조선 제일의 현기가 이금화란 소문이 자자하기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네. 어디 그 알량한 소식 한번 들어보세나.

0: 장작을 쪼개시오. 이 가야금 쪽에서 불소식으로 났으라는 소리야! 기생나부랭이가 방작이 조선 제일의 현기라고 사칭을 해! 그 소리는 계집 탐하는 사내를 훌진 몰라도 나는 안 돼! 이 앞에서 교태부리 거의야 끝같아 이런. 유당이로구나.
1: 유당이 누굽니까, 스승님?
0: 조선 제일의 젖대 명인이야. 이름은 백응산이라고 하는데 모란봉 토굴에서 그가 부는 젖대 소리를 심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애처로워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명인 중에 명인이야. 네 가야금을 나무란 사람은 나 말고는 유당밖에 없을 것이다.
1: 선생님하고 비교가 될 만큼
0: 유당은 기인이야. 특히나 여자 후림은 솜씨가 비상호지. 조심해야 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보았느냐?
1: 예.
0: 어떻느냐?
1: 재주가 비상했습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비상했고 젖대를 가지고 마치 광대처럼 휘둘러댔습니다.
0: 그래.

유당이다. 무릇 음률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마 네가 젖대 소리를 들었어도 유당의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0: 이야, 백합이 아주 탐스럽게 피었네. 아니, 이게 다 선생님께서 가꾸신 거예요?
1: 그래요. 집 나가시는 아침에도 일일이 다 손질을 하셨어요. 돌아오실 생각이니까 집안이랑 화단이랑 손질하신 거죠. 안 그래요?
2: 혹시 목포로 내려가신 건 아닐까요?

0: 목포 본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절도 알아보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1: 아,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어디 어머님 계실만한 곳을 좀 찾아봐야죠.
2: 걱정할 거 없어. 죽을 양반 아니니까.
1: 아, 괜찮으시겠지만 아, 그래도 정말.
3: 한 교수님 독주의 날까진 돌아오실 거예요. 보온병에 오물까지 담아놓은 엄마잖아요.
4: 네,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저 무슨 일 생기면 풍류방으로 전화주세요. 제가 곧 달려오겠습니다.
1: 그래요. 네.
4: 가보겠습니다.
1: 당신 어머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2: 앞으로 1000년은 더 사실 거다.
1: 어머님이요?
2: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1: 10년 넘게 어머님 모셨어요. 아가씨나 당신 어머님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 나는요 당신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어머님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 당신한테 다 못했어도 우리 어머님한테 다 했어요. 이제 어머님 손가락 하나 깜빡하셔도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히 다 알아요.
2: 그래서?
1: 이 세상이 나빠요. 어머님은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데 세상이 어머님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2: 당신이 뭘 알아? 그 양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는지 알아?
1: 어떻게 살아왔든요. 어머님은 살아있는 가야금 산자 유일한 대가세요. 당연히 인간 문화재도 되셔야 해요. 충분히 존경받으면서 여성 보내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어머님을 무시해요. 심지어 자식들까지도요.
2: 이 사람이?
1: 여보, 제발 노건장님 그만두세요. 당신이 악산으로 그만해도 우린 굶어 죽지 않아요. 밤마다 기생팔때 나가서
2: 다시 좀 돼!
1: 난 당신 아들 소리에 반해서 부모도 버리고 집도 망쳐 나왔어요. 날 미치게 할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아들 소리였어요. 밤마다 기생팔때 나가서 이래가 가라기를 듣고 되는 그런 아쟁이 아니고요.
3: 자존심은 남아있었네요, 당신.
5: 수고들 했어요. 내일 연습은 오후 3시야. 시간들 지켜요.
6: 네.
5: 무희하고 찬우 내 방으로 좀 와.
7: 수고하셨습니다.
8: 수고하셨습니다. 무희야.
3: 왜 내 얼굴만 쳐다봐? 왜?
8: 이런 생각을 해봤어. 축사 선생님이 가야금을 잡았을 때는 내 북장단이 저절로 산으로 올라가는데 너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쳐도 저절로 흥행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너하고 난 천생 연물인가 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3: 뭘?
8: 너하고는 왜 안 되니?
3: 잘 된다면서.
8: 북하고 가야금 말고.
3: 그럼 뭐?
8: 난 무인이 부인이 되고 싶은 거야.
3: 뭐가 되고 싶어?
8: 부부. 요즘 말로 남편.
5: 아유, 아유. 선생님 집에 들어오셨어?
3: 아직
5: 연락도 없으시고?
3: 네.
5: 어쩌나 연주에

0: 아직 며칠 안 남았는데.
1: 아니, 죽사 선생님이 어딜 가셨나?
0: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다고요.
1: 어, 그랬었나?
0: 가실 만한 곳은 찾아봤고?
2: 염려 마세요. 한 교수님 독주엔 꼭 참석하실 거예요.
0: 노인네가 밖에서 일 당하실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지.
3: 아직은 뭐 정정하신데요 뭐.
0: 정 같지 않으셔. 선생님 가해금줄은 바위처럼 단단했었는데 전번에 뵈니까 줄이 느슨한 게. 하긴 자꾸 늙어가시니까.
4: 야, 선생님 성격에 진짜 아시겠지?
2: 뭘?
4: 보온병에 담아놓은 거. 그거 진짜 한 교수한테 끼얹는 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 한 교수한테 오물을 끼얹으시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인데.
5: 풍류방 박 선생님이 학교로 가보라고 해서 가시죠.
4: 누구야?
2: 풍류방 가서 기다려. 조금 이따 그리로 갈게.
6: 어서 와요. 마실 것 좀. 앉아요.
2: 정연언니 통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6: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우선 앉으세요.
2: 난
6: 왔으니까 앉으세요.

0: 우리가 계속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을 내릴 거야. 며칠 전 일은 사과를 하겠어. 두 번씩이나 무희 씨를 빈방에서 연주를 하게 만든 건 당신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야. 난 어머니와 관계가 있는 모든 기억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또 지우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어. 지난 3년 동안 난 단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추억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요.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들어. 당신이 그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줬어.
1: 끝인가요?
0: 앉아요.
1: 당신한테 받은 모욕은 세 번으로 충분해요.
0: 앉아요.
1: 그 모든 걸 내가 되돌려놨다고요? 어째서요? 어째서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0: 미안해요. 무희 씨를 모욕할 생각은 없었어요.
1: 그건 성녀시답지 않잖아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불편해요. 내가 성민호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큰 남자가 어린애처럼 말끝마다 엄마 찾는 게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난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싫어요. 가야금을 사랑하면서도 어떨 땐 가야금이 내 목숨 이상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면서도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엄마 때문일 거예요. 난 엄마의 예술을 존경해요. 가야금만은 엄마의 이상이 못 될지도 몰라요. 엄마의 벽을 뛰어넘고 싶어요.

그림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요. 하지만 엄마와 나의 관계 때문에 남의 인생까지 끌어들여서 망치고.

놀랬잖아.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이리 와봐 찬우야. 이리 와봐.

0: 언제 들어오셨어?
1: 어젯밤 늦게요. 들어오시자마자 누우시더니 한 끼도 안 잡으시고 잠만 주무셨어요. 당신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깨어나셔서 콧물 묻고 끓여서 밥 삶아 줄까 해서 밀에서 드시고는 지금 앉아계신 거예요. 여보, 아무 말씀도 마세요.

0: 말씀 좀 해보세요.
1: 여보.
0: 어머니는 한평생 어머니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죠? 자식들이 죽어 자빠져도 어머니는 눈 하나

0: 누이가 집을 나가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어머니의 그 이기심 때문입니다. 어린 누이와 날 남겨두고 어머니는 3년 동안이나 행방을 감췄었죠. 그동안 누이와 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내 인생 망가진 겁니다. 기생 파티에서 유행가 까르기나 긁어대고 있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내 꼬랑스니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1: 그만하세요, 여보.
0: 어머니, 한 교수 연주회장에 그 오물 끼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누가 이죽살 알아줍니까? 무위만큼은 내 꼴로 만들지 마세요.
2: 니들 애비는
0: 뭐라고요?
2: 니들 애비를 찾아다녔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모양인데 유당이 살아있기는 살아 있는 모양인데
0: 누구라고요?
2: 젖대를 내던지고 소식을 끊고

0: 그럴만도 하지. 나이 50이 넘으면 저때에 김이 안 드는 건 당연하지.
1: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유당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까?

0: 어딜 돌아다녔어?
1: 그냥 여기저기에.
0: 혼자서?
1: 그래, 혼자서.
0: 오늘 김 회장님 사군자 치러 온 날 아니야?
1: 일본 가셨어, 회사 일로.
0: 혼자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단 말이야? 서른 넘은 여자가.
1: 바람이 들었나 보지?
0: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씨깔궁리나 안 하고?
1: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0: 누구하고? 좀 알자.
1: 김 회장하고.
2: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니?
0: 그럼 김 회장님은 할아버지 아니야.
1: 그러니까 편해서 좋잖아.
0: 아예 망부석한테 시집을 가라. 도대체 언니같이 이쁜 여자가 뭐 때문에 그런 영감님한테 시집을 가? 정말인가 보구나. 농담 아니야?
1: 생각 중이야.
0: 편하고 싶다는 건 편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었어, 그럼? 언니가 사치스러운 여자라는 건 알아. 그걸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어. 옷 하나 사 입어도 어울리는 옷 사 입고 그런 건 보기 좋았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사치하는 건 진짜 사치야.
1: 그래. 난 진짜 사치가 하고 싶어.

0: 여기에요. 한 교수님, 오늘이 한 교수님 연주의 날이에요. 당신 어머니 모시고 가셔야죠.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1: 당신이 모시고 가.
0: 아가씨 가야금으로 성공하려면 한 교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어머니만
1: 그만둬. 난 더 이상 그 양반 일에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

0: 안녕하세요. 전번에 한번 뵀죠? 네, 저 식사 안 하셨으면 들어가시죠. 모처럼 먼 길 오셨는데.
1: 아니에요, 바빴어요.

0: 오는 길에 형님하고 마주쳤어요. 차만 보인다서 좋으시겠어요. 재진 건난데 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봅디다. 촌스럽게.
1: 야, 그래서 그 여자 모욕하지 마. 너보다는 백 배, 천 배 훌륭한 여자야.

0: 저희 어머님도 집에 갑니다. 당연히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와야 도리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래요, 어머니? 안 입고 오셔도 꼭 참으시고 인사를 해두세요.
1: 그래요. 우리 솔빈이밖에 없어.
0: 준비하세요, 어머님. 제자 타고 나가서 점심 드시고요. 공연장으로 가요.
1: 아유, 안 돼, 안 돼. 쬐게만 움직여도 그냥 골이 쏟아지는 게 꼼짝을 못하겠다, 야.
0: 어머님이 참석 안 하시면 어떡해요. 프로그램에도 죽사 선생님 참석하신다고 나왔는데요.
1: 네, 그래요. 나도 우리 솔빈이 연주회 때는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쏟아진다. 오메, 오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1: 아이고.
0: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많이 편찮으세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다.
2: 아이고, 내가 몸살이 나도 당연히 났단 게.
0: 아, 그럼 어머니 어떡해요? 몸조리 잘하세요. 이따 꼭 오셔야 돼요.
1: 네.
0: 저 준비할 게 많아서 먼저 갈게요. 아니,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아니, 네, 좀 나갔다 왔어요.
0: 이따 공연도 꼭 올 거죠?
3: 네.
0: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큰일이네.
3: 난 준비할 게 많아서 갈게요.
0: 네, 살펴봤어요.
3: 네, 나오지 마세요.
1: 네. 아니야? 백리의 시 같은 년. 골 좋겠다.

0: 아이고, 이거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이거 봐, 젊은 사람 볼 꿈인데 빨리 와.
2: 아니,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1: 여기.
2: 아, 여기. 거긴 불자리가 아니잖아요.
1: 아이, 됐어. 아, 좋다. 아, 됐어.
3: 멋쟁이세요, 김 회장님.
4: 그래. 어울립니까?
3: 네, 아주 좋아요.
5: 손님 얼마나 왔어?
6: 벌써 꽉 차기 시작하는데요.
5: 나 자꾸 떨려서. 무희야, 내 가야금 손 좀 봐줄래?
6: 무대 갔다 올까요?
5: 그래, 그러죠.
6: 네.
7: 자, 아, 선생님은요?
8: 아, 저 큰일 났어요. 가게 심부름 갔다 오니까 어머님 그새 나가셨어요.
7: 아, 편찮으시다고 하시더니 여긴 아직 안 오셨어요.
8: 어머님 오시면 동석 씨 나하고 어머님께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7: 아,

0: 밴드로 헝거이 걸음발이 잘 받을 거이다. 야 이 잡년아, 그걸 지금 시방 네가 가야금이라고 뜯고 앉아 있는겨? 난 너 가르친 일 없다.
1: 선생님,
2: 어? 선생님 보자.
0: 선생님 뭐 사람 뭐하는 거야? 선생님도
2: 선생님,
0: 지나게 선생님.
3: 어머니,
0: 가야금 주면 손이 나대더니 그걸 가야금이라고 이.
3: 어머니 안 돼요.
0: 내가 저 신년 살아야 기도가 생긴 것이요.
2: 선생님,
0: 뭐요? 제자로서의 충정과 의무감 땜시 복죄를 한다고. 시상이나 내 선전도 하려면 내가 독죄를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쉬어야 될 것 아니오. 왜 네가 왜 네가 혀? 네가 서기범 구경이라도 쉬었단 말이오. 눈 가리고 아웅 이제. 이? 내 이름 석자 뒤에 숨으면 사람들이 속아 놓고 갈 줄 알아? 개수장 말어. 나 눈 안 재고 집으로 다 필요 없는 게. 너 거기다 무덤이나 파둬라. 아? 알았냐 이년아. 이년아 하여금 못 튀길 게야. 하여금 가짜도 못해. 이년아
4: 제가 어머님보다 가야금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님도 연주 생활을 그만둔 지 20년이 넘었어요. 손이 굳으셨어요. 술과 방탕한 생활로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라도 앞장서서 어머님 생전에 서기복리를 악보로 정리하고 연주를 하지 않으면 1500년 가야금 지능은 보존이 어려워요. 현실을 바로 보세요. 제대로 연주할 자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머님과 저 중에 누가 진짜 서기복리를 제대로 연주하는지를 가려줄 겁니다.
0: 저 우산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저 우산 안 돼요. 좀 말아주세요. 우리 엄마야.
5: 시작해요. 들어가 보세요. 저 선생님 오시면 제가 모시고 들어갈게요. 염려 마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3: 어머,
4: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가야금이 살아있나 봐요.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5: 내 논에 먼저 물을 대야지.
2: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5: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2: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6: 아이고, 미안해요.
3: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2: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1: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 안전점검.

판소리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그때의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전몽하였던가 보더라. 천지 마음을 삼전할 때 학색 종목이 먼저 나 흰황시실용시 부모 조율 허였고 흔든 시작 두고 이

춤추고 산도도 나다더니 그 한지 태평이며 문안지 한다 목을 빗

낙도판 개밥통 뒷간간에 소용되려다 하네 남은 것은 옷을 시켜 어느 홍기 얼굴인지 방울로운 타박수용 두목

그리고 자. 에 엄전히 세웠더니 에비 선지 말을 하며

0: 안녕하십니까. 판소의 삶을 그리는 남자, 소유권 장성민 열시다.
1: 안녕하십니까. 성빈이의 그림자, 네, 배임년이라고 합니다.

0: 화제를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한마디로 취향과 이목이 딱 맞는데 이목이 취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향이가 처방님이 소녀의 모습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판소리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시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도 심산촌님 뭐
1: 성빈 씨는 매일 이곳에서 판소리 연습을 한다는데요. 연습벌레라는 별명답게 땀까지 뻘뻘 흘리며 열창 중입니다.
0: 장년은 화를 들고
2: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껏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예, 마음껏 뭐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넘는데요. 이 긴 소리를 외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저 바람이지.
0: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하며
1: 성빈 씨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0: 눈빛만 봐도 성비 씨의 마음을 척척 읽어주는 평생의 응원자이기 때문이죠.
1: 경주에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장월중산 판서지명가 판서지명가 장월중산 명창대회가 있는데 거기 일반부에 시험 봅니다. 갔더니 장월중산 선생님이 저희 금요일 선생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운동장 주고 해서 그 대회 한번 나가보려고 1년째 배우고 있었습니다.
0: 비장애인 소리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성빈 씨.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1: 제 척뼈가 너무 좋아한다 보니까 이 선생님, 제 선생님 서있다가 제 선생님 딱 보니까 좀 혼돈이 올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서일을 정확하고 있습니다.
0: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초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잘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비 엄마 성비 네가 국악에 처지 능갑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이소 해서 제 선생님 말씀 듣고 국악학원에 가서 국악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현재 대구광역시 무용문화재 제8호 판소리 형부가 전수조교이신 성종모 선생님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극장에 들어가서 모두 실기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시험도 잘 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 장애인이 입학한 선례가 없고 얘를 지원해 줄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특수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찬반 논의를 하신 끝에 성빈이 입학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빈이가 비장애 친구랑 실기 공동수석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끝이었는데, 네.

0: 하빈 씨의 연습은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매서운 어머니의 귀를 피할 순 없습니다.
1: 또 몰았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도전하는 성빈 씨.

0: 아예 떨린다.
1: 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0: 아닌지.
1: 끄덩이 그자 또 이렇게 가. 네. 끝까지 이렇게 보더라고.
0: One more time.
1: 이제 성빈이가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제가 하고 해. 또 발음이 제 귀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또 반복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발음 교정 작업 같은 거는 주로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대야만 되는 부분이더라고 해.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0: 저는 판소리꾼이고 어머니는 잔소리꾼.
1: 아, 나도 소리꾼은 소리꾼이네.
0: 소리꾼이야, 소리꾼. 꽃이 피었네.
2: 성빈 씨에겐 이쯤이면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0: 서울 도심 속 공원 공연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성빈 씨는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성빈 씨에겐 큰 즐거움이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됩니다.
1: 저는 문화예술축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찬란하다를 주제로 이번 축제 서막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 팀도 이 축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무대에 오른 성빈 씨, 오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1: 사실 내가
0: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성빈 씨.
1: 미친 사람인지 보시다시피
0: 판소리는 그에게 노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0: 밖에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성빈이를 보면 원래 저 모습이 성빈이의 건강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라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 왜 말 못해? 아 말해 해요. 아 예.
0: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왜 운동회 때 부모와 아들이 같이 발 묶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이. 네.
1: 전쟁의 아무리 장수와 왕이 아무리 세도 제갈량 같은 지혜가 없거나 또 정우리 같은 지혜가 없으면은 그 전쟁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어때요?
1: 자, 어떤 곡? 신청곡 받습니다.
0: 아리랑을 한 곡 부탁해.
1: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검은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은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가 중에서 세타형을 편곡하고 있고
0: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고법 전수를 위해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2: 됐죠? 잘한다!
0: 우리의 성빈 씨, 북장단 기술도 제법이죠?
2: 호? 나, 좋아요. 근데 승빈 애가 할 때 봐봐. 눌러. 요거 눌러봐봐. 그렇지. 요거 하고 요거 넘어온다. 시작. 붕, 붕, 붕, 붕.
1: 선생님, 응? 대점 칠 때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박이 다 들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2: 아, 하고 나서 해보세요. 시작. 쿵쿵쿵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쿵쿵쿵 해야 되는데 짠짠짠쿵 장단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소리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본인이 이제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 구사력이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고 북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런 점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됐죠? 으이! 하이! 얼르고!
0: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성빈 씨는 뭐든 가르쳐주면 100% 흡수한다는데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법까지 전수하는 성빈 씨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2: 좋아요.
1: 판소리 따로 고법 따로 보지 않고 판소리 연하자가 같은 판소리 아니냐 해서 좋아합니다.
0: 최고의 스승을 찾아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겸손함이 그를 늘 성장시켰습니다.
1: 이제 먹어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성빈 씨를 만나기 위해 전수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1: 선생님의 의뢰를 받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왕의 성덕으로
0: 성빈 씨가 이번엔 스승님이 된 건데요. 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1: 이렇게 들어둔 것이었다.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이렇게 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판소리를 주소 오징어 팔팍! 대사전 들고 방청자 중에 이원금방을 변자청어 고수세고 영남무 고수장 잠시매 뒷미끈장 사자가 살며 예 세계로 있죠 소박이 네. 내가 그래서 뼛속에 숨을 쉬는 거고 또 조부장 보면은 삼각형의 일자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더 빼고 세는 거예요. 조부장 저기 보면 양정 이렇게 시작.
0: 성빈 씨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1: 꼬박꼬박꼬박 하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0: 역시 노력파다운 면모, 가르침도 열정적이죠.
1: 꼬박꼬박 하는 거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만나요.
3: 성빈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성빈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6: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1: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세상을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1: 맛있다.

0: 함께 달려볼까나. 좋을 땐 외쳐보자.
1: 쿵따로 쿵따로 쿵덕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0: 두둥 두둥 두둥 다 이야기가 훨씬
1: 오늘의 이야기 쫄깃쫄깃 쫄깃쫄깃 떡시로 잡

0: 어? 하일이가 무슨 고민 있나?
1: 정아.
0: 하일아, 땅이 꺼지겠어.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는 거야? 무슨 걱정 있어?
1: 내일 달리기 시합 있어.
0: 근데?
1: 나 달리기 못하거든. 내가 짓게 뻔해서 싫어.
0: 에이, 아직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1: 우리 학교에서 달리기가 제일 빠른 애랑 달리기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
0: 아, 그건 그렇네. 근데 꼭 이겨야 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어.
1: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난 100m를 20초에 뛰고 걘 100m를 10초, 아니 5초, 아니 1초에 뛴단 말이야.
0: 어? 100m를 1초에 뛴다고? 말도 안 돼.
1: 1초는 아닌가? 어쨌든 엄청 빨라.
0: 와, 그건 그렇네. 근데 달리기 느린 친구가 달리기 빠른 친구를 이긴 이야기가 있어. 들으면 깜짝 놀랄걸?
1: 토끼와 거북이?
0: 나! 그걸 어떻게 알았지?
1: 맨날 듣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리고 만약 토끼가 잠들지 않았다면 거북이도 이기지 못했을걸?
0: 그건 그렇지. 근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가 또 있어.
1: 뭔데?
0: 떡시루 잡기.
1: 떡시루 잡기?
0: 어, 호랑이랑 두꺼비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1: 호랑이가 이기겠네.
0: 그럴 것 같지? 근데 두꺼비가 이겨.
1: 정말?
0: 응? 떡시루 잡기 책이 집에 있나?
1: 있을걸? 어? 여기 있다. 한번 읽어볼까?
0: 좋아.
1: 옛날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호랑이는 떡을 정말 좋아했지요.
2: 어? 이 소리는 참새가 콩떡을 콩닥콩닥 먹는 소리. 어? 이 소리는 까치가 꿀떡을 먹는 소리. 이 소리는 뻐꾸기가 팥떡을 팥팥팥팥 먹는 소리. 아이고 배고프다. 어디 떡 먹을 데 없나.
3: 떡 어디 없나. 쫀득쫀득 맛있는 떡 어디 없나. 떡 어디 없나. 쫄깃쫄깃 맛있는 떡

0: 지기 핫핫다.
1: 떡 어디 없나? 쫀득쫀득 맛있는 떡 어디 없나? 떡이 정말 먹고 싶어.
2: 아휴, 이 떡을 질리도록 원 없이 먹어보면 소원이 없을 텐데. 아, 꼬비꼬비 두꺼.

0: 우비한테 가볼까? 숨겨진 떡이 있을지도 몰라.
1: 호랑이만큼 두꺼비도 떡을 정말 좋아했어요.
2: 아, 떡 먹고 싶다. 어, 뭐야 뭐야. 늑대가 떡 먹고 트름하는 소리잖아. 어, 뭐야 뭐야. 캥거루가 떡 먹고 방귀 뀌는 소리잖아. 좋겠다. 어, 뭐야 뭐야. 다람쥐가 떡 먹고 코 고는 소리잖아. 부럽다. 나도 떡 먹고 싶다. 떡 얘기만 들어도 질릴 정도로 떡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0: 거비 거비 두꺼비야.
2: 오, 호랑호랑 호랑아.
3: 반갑구나. 반가워요. 반갑구나. 반가워요.
2: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0: 거비 거비 두꺼봐. 혹시 남는 떡 있어?
2: 떡? 아, 너 떡 먹고 싶구나.
0: 남는 떡 있구나, 그치?
2: 떡이
0: 떡이
2: 떡이
0: 떡이
2: 없지. 있으면 내가 입에 물고 있지. 이렇게 배고파 하고 있겠어?
0: 너무 배고프다. 떡 먹고 싶은데.
2: 나도.
0: 아, 꼬비꼬비 두꺼봐. 우리 그럼 시장 가서 사 먹을래?
2: 우와, 좋지.
0: 너 혹시 돈 얼마 있어?
2: 빵원. 너는?
0: 빵원.
2: 에이, 그러면서 뭘 사 먹자고 그래.
0: 아휴, 배고프다. 아하! 꼬비꼬비 두꺼봐. 그럼 우리 직접 떡을 만들어 먹는 건 어때?
2: 우리가 직접?
1: 이게 뭐야, 청아? 분명 달리기 시합 얘기를 하지 않았어?
4: 그랬지.
1: 근데 달리긴 안 하고 왜 떡 만들기?
4: 이야기엔 다 순서가 있지. 일단 떡부터 만들고 그다음 달리기 시합이야.
1: 정말?
4: 응?
1: 그럼 더 읽어봐야 되겠네.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0: 야, 떡 안치기 성공!
2: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유후!
0: 아,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침이 고여.
2: 나도 상상만 해도 군침이 막 돌아.
0: 꺼비 꺼비 두꺼봐. 우리 떡 다 되면 반반씩 나눠 먹자.
2: 그거 좋지.
0: 아, 근데 떡 다 될 때까지 뭐 하고 기다리지?
2: 어, 게임할까? 게임?
0: 게임?
2: 난 호떡.
0: 난 개떡. 자, 그럼 시작한다.
2: 틴틴틴틴틴틴틴틴틴틴틴틴떡 먹기 놀이.
0: 호떡 둘.
2: 호떡 호떡. 개떡 넷.
0: 개떡 개떡 개떡 개떡. 호떡 백.
2: 호떡 백 백. 야, 100개를 어떻게 해?
0: 어, 너 졌다 졌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인디안 밥.
2: 아, 아. 에이, 너 두고 봐. 다시 해. 떡 먹기 놀이. 개떡 넷.
0: 개떡 개떡 개떡 개떡. 호떡 여섯.
2: 호떡 호떡 호떡 호떡 호떡 호떡. 두 배로 빠르게 시작. 개떡 넷.
0: 개떡 개떡 개떡 개떡. 호빵 넷.
2: 호빵 호. 나는 호떡인데 너 호빵이라고 했어. 자, 호랑이 너 이리 와.
0: 잠깐. 오, 오, 떡이 다 된 것 같은데.
2: 오, 정말?

0: 꼬비꼬비 듣고 봐. 우리 똥이 다 됐나 한번 볼까?
1: 호랑호랑 호랑이야. 그거 좋지.
0: 짜잔.
1: 우와, 맛있겠다.
0: 잠깐. 이 맛있는 떡을 꼬비꼬비 두껌이랑 나눠 먹으면 난 조금밖에 못 먹잖아. 내가 먼저 찾아왔잖아, 맞지? 그리고 내가 먼저 떡을 만들자고 했잖아, 맞지? 내가 덩치도 더 큰데 이 떡을 나눠 먹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렇다면
1: 호랑호랑 호랑이야. 왜? 떡 먹자. 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호랑호랑 호랑이야, 떡 먹자니까.
0: 너부터 먹고. 아!
2: 이게 뭐야? 실실. 달리개에게는 나오지도 않고. 결국은 호랑이가 두꺼비를 잡아먹잖아.
3: 어? 이상하다. 아, 원래 이런 얘기가 아닌데.
2: 아니긴 뭐가 아니야. 두꺼비가 이야기를 바꾸기라도 했다는 거야.
3: 어? 맞아. 바로 도깨비가 이 이야기를 엉망으로 만든 게 분명해.
2: 또? 원래는 어떤 얘긴데?
3: 그건 내가 이야기를 바로 잡으면 그때 확인해. 난 호랑이랑 두꺼비한테 얼른 가볼게.
2: 응,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청아.
3: 걱정 마. 나 청이야. 심청이. 깨몽이랑 같이 다녀올게.
2: 잘 다녀와.
3: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청이, 청이,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0: 어헤.
1: 호랑아, 왜 그래?
0: 두꺼비 널 잡아먹고 떡도 내가 혼자 다 먹어버릴 거야.
1: 이러지 마, 호랑아.
0: 잘 가라, 두꺼비야. 이건 또 뭐야?
4: 이거라니, 우리는
2: 청이와
4: 깨몽이라고.
1: 어, 청이야, 깨몽아, 나 좀 살려줘, 제발.
2: 호랑이야, 떡을 나눠 먹기로 했으면서 왜 갑자기 배신을 하는 건데?
4: 그래, 호랑이 넌 자존심도 없냐?
3: 없냐?
0: 응, 없어.
2: 그래도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
4: 그래야 호랑이답지, 안 그래?
3: 안 그러냐고.
0: 응, 안 그래. 그러니까 비켜. 두꺼비를 먹고 떡도 내가 혼자 다 먹어버릴 거니까 안 비키면.
4: 안 비키면?
0: 내가 다 잡아먹어버리지.
1: 우와! 어떡하지? 호랑이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원래 이야기대로만 흘러가면 될 것 같거든? 아, 근데 원래 이야기가 뭐였지? 아! 생각났다!
5: 뭐가?
3: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들어봐. 떡시루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야.
5: 산 꼭대기?
3: 그리고 산 아래로 떡시루를 굴리는 거지.
5: 굴린다고?
3: 떡시루를 먼저 잡은 사람이 그 떡을 다 먹는 거야.
0: 오, 좋았어.
4: 괜찮은 생각인데.
3: 정아, 깨몽아, 잠깐 나와 좀 봐.
2: 응?
3: 어? 왜? 빨리. 아니, 내가 줄게 뻔한데

0: 그런 게임을 하자고 하는 거야. 호랑이가 빠르지. 내가 빠르겠냐고.
1: 그러네. 그럼 어떡하지?
0: 걱정하지 마. 호랑이가 그 떡을 먹을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2: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0: 하! 나 청이야. 심청이. 잘 들어. 절대 빨리 뛰면 안 돼. 떡시루를 잡으려고 그냥 천천히 꼭 떡시루만 따라가.
2: 알았어.
0: 자, 그럼 떡시루 불립니다.
1: 준비하시고 땅 하면 달리세요. 준비.
0: 반칙.
3: 아, 뭐야?
0: 땡이라고 했어. 땅 하면 달려나가야지.
1: 다시 한다. 준비. 똥.
0: 반칙.
3: 아, 왜 자꾸 헷갈리게 그러는 거야?
0: 똥이라고 했어. 똥. 땅 하면 달려나가야지.
1: 다시. 준비. 땅.
3: 오, 땅이라고 했어. 으쌰.
1: 작전 성공.
3: 이야, 떡시루 이제 내 거다.
2: 아니, 호랑이가 빠르긴 진짜 빨라. 아. 아니, 저건? 떡시루가 구르니 떡이 밖으로 다 나오고 있잖아.
0: 내가 말했지? 그러니까 빨리 뛸 필요 없다고.
1: 우와, 이거 판타스틱한데.
0: 자, 그럼 우리끼리 떡을 한번 먹어보자고.

0: 떡 시리즈 내 거다! 컴온! 아, 이자! 에? 뭐야? 떡이 없잖아! 어? 내 떡! 내 거!
1: 호랑이야! 떡 조심해!
0: 에? 아, 떡이 없는데 무슨 떡을 조심하라는 거야? 웃겨, 정말! 떨어질 거라면 이마에 말고 입으로 떨어지지.
2: 이야기 원래대로 되돌리기 성공! 친구들, 산 아래로 빨리 뛰어내려간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3: 보나마나 뻔하지. 빈 시루를 잡고 나서야 욕심부린 걸 후회했겠지.
0: 맞아.
2: 호랑아.
0: 나도 원래처럼 두꺼비랑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먹는 건데.
4: 다신 안 그러면 되지.
0: 맞아. 다음부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을게.
2: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노래로 같이 신나게 노래하고 춤춰봐요. 두꺼비야, 같이 노래하고 춤추자.
5: 춤추자.

레벨 사랑하는 MC 게임몬. 내가 랩으로 전통 악기를 소개해 주지. 오늘의 악기는 바로 가야금. 너희 가야금이라고 들어봤어? 맛있는 걸 야금야금 먹어서 가야금인가? 가야금은 12개의 줄을 가지고 있어. 이걸 맨손으로 뚜둥뚜둥 연주하지. 그럼 가야금 소리를 들어볼까? 뚱뚱, 뚱뚱, 가야금을 알아보자. 명주실로 만든 12개의 줄이 있어. 뚱뚱, 뚱뚱, 가야금을 살펴보자. 왼손과 오른손으로 줄을 밀거나 튕기지. 뚱뚱, 뚱뚱, 연주를 들어볼까?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보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 첫 무대는 김영랑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멋진 가야금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 친구들만 무대에 서다가 가족들이 함께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5월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노래 들어볼래는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0: 네,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 무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가족이 함께해서 더 빛나는 우리 집 소리자랑 무대. 김영랑 친구 가족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 드시고.
1: 네, 김영랑 친구 가족의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우리 영랑 친구가 가족 소개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2: 아, 네. 대한민국 가야금 여신 이애랑 이모를 소개합니다.
3: 아, 가야금 여신.
1: 이거 이모가 시켰죠? 여신이라고요.
2: 네.
1: 그래요. 그리고요.
4: 맞습니다.
1: 또.
2: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우리 아빠를 소개합니다.
3: 와.
1: 예, 최고의 소개다.

0: 그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랑 친구가 아빠 그리고 이모랑 함께 온 거예요. 네. 엄마는?
1: 아, 엄마가 네. 오늘 대학교 강의가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0: 아, 그러면은 엄마도 국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원래는?
1: 아, 원래 하세요.
2: 아. 이론 전공입니다, 엄마는. 제가 쌍둥이여가지고 네. 영랑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0: 아.
2: 그래서 이모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부르고요. 네. 제 딸도 제가 없을 때 영랑이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3: 오.
2: 그 젖동냥 들어보셨죠?
3: 네네네.
2: 심청가에 나온 젖동냥을 저희는 실제로 했습니다.
3: 아, 요즘 시대에도 젖동냥을 하시는 건가요?
2: 현대판 젖동냥을.
0: 어, 네. 그냥 요즘 아, 분유 잘 나오던데요.
2: 아이들이 분유를 거부해가지고.
0: 어, 그러니까 이모랑 엄마랑 그만큼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그죠?
3: 아버님도 네.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영랑이는 어떤 아들입니까?
4: 영랑이는요.
3: 예. 네.
4: 영랑이는 심성이 굉장히 고운 아이고요. 네.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근데 영랑이랑 정반대로 완전히 말괄량이거든요.
3: 아이고.
4: 그래서 맨날 형 괴롭히고 네. 막 이러는데도 영랑이는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다 참아주고.
0: 아이고.
4: 네. 그래서 동생을 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네, 멋진 아들입니다.
0: 아, 착한 형? 착한 형이네요.
3: 그런데 상대가 네. 국악 가족이에요?
4: 네네네. 저희 어머님이신 옥계 변영숙 선생님이 이제 네.
0: 장모님이시죠.
4: 네, 저, 네. 네, 장모님이시고
3: 아, 진짜 그 유명하신 네. 분이잖아요.
4: 네네 맞습니다.
3: 예, 예, 예.
4: 그래서 그 어머님의 동생분들도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키우시면서 네. 이제 국악을 시키셨고
3: 오.
4: 그래서 그
2: 대야금, 네. 정가, 거문고, 해금, 네. 조카들 대금까지. 또 우리 제부의 고수까지 장구까지 모이면 국악 실내악단 네. 가족이 되는 겁니다.
3: 아 우와. 진짜?
2: 네.
0: 근데 저는 이제 영랑 친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도 모든 가족이 이렇게 국악을 하는데 이제 뭐 엄마, 이모, 아빠, 할머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비밀로 해줄게요.
3: 참 이런 안 좋은 질문을 그죠? 거의 괴롭고 힘든 질문을 던지네요. 뭐 얘기가 가능할까요?
1: 할머니요.
0: 할머니.
3: 할머니.
1: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낳아주셨고
3: 네.
1: 또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3: 어.
1: 그래서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엄마와 제가 엄마를 만나게 됐다고 생각해요.
3: 그래요? 그럼 우리 할머니 네.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카메라 보고 할머니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네. 네, 할머니.
1: 할머니 다 나으셔서 빨리 같이 또 방송 나가요.
3: 어, 할머니 아니, 편찮으세요?
0: 네.
3: 왜 왜?
4: 원래 삼중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1: 네.
3: 네.
2: 갑자기 응급실 가셔서 수술하시게
4: 됐어요. 입원해 가셔가지고 오늘 녹화 못하게 되셨고.
3: 아유 영랑이 어떻게 걱정 많이 되겠어요.
0: 영랑이 엄청
4: 네, 울었어요.
0: 아니 지금도 보는데 지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 그러니까 할머니도 영랑이 네.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우리 영랑 친구 무대 보고 다 나으실 거예요.
3: 네. 괜찮죠? 어, 그래 아유 울먹울먹해요. 아무튼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멋진 국악 가족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무대도 특별한 가족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무대는 세 자매가 함께 꾸민 무용이었는데요. 특별히 세 자매를 국악 무용단으로 키워내신 아버님도 함께하고 계신데 흐뭇하시죠?
1: 아, 네, 많이 흐뭇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 세 자매 중에 무용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누구예요?
2: 처음에 이모가 오디션 포스터를 보고 한번 지원해보라고 하셔서 다 같이 지원했어요.
3: 네.
2: 그런데 언니만 붙고 저랑 동생은 떨어져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진짜 뿌듯하겠어요.
0: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3: 번의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은 이렇게 세 자매가
0: 그렇죠.
3: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세 딸이 모두 무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0: 이제 현실적으로
3: 부모님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0: 어떠셨습니까?
1: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세 자녀가 모두 무용을 한다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솔직히 걱정이 컸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다행히 어린이 무용단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아이들의 그 달라지는 모습이나 눈빛을 보면은 아빠로서 그 서포트를 해야겠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우는 거예요? 울지 마요. 우는 거 아니에요. 저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애가 하나인데도 제가 알거든요. 셋인데. 아유, 예. 어떻게든 참 힘을 실어주고 싶은 우리 딸내미들인데 매력이 가지각색일 것 같아요.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그 냉면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첫째 딸은 물냉면처럼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나는 믿음직한 첫째 딸이

0: 하고요. 네. 둘째 한보미는 네. 겨자랑 식초처럼 없으면 섭섭하지만 있으면은 분위기를 확 돋궈주는 감초 네. 같은 역할을 합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막내 한별이는 그 비빔냉면처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교쟁이입니다.
2: 근데 사실 이렇게 개성이 서로 다르다는 건 네. 조금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3: 티격.
2: 네, 서로 의견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4: 약간 썰을 풀어보자면 할머니가 네. 닭발 해주셨어요.
1: 닭발?
4: 네, 닭발이요.
1: 네, 맛있죠.
4: 그래서 둘이 먹고 있는데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내 거다 하고 젓가락으로 탁 집었는데 비니강 장갑을 이렇게 낀 손으로 탁 닦아쳐서 막 우적우적 앞에서 막 아무나 하면서 먹는 거예요.
1: 또 식당이. 네.
4: 저도 먹고 싶었는데 네. 조금 하나고 언니로서 약간 존중받고 싶은 것도.
1: 근데 한별 친구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5: 할머니 닭발이 너무 맛있어서 네. 제가 그냥 먹어버렸어요.
1: 끝이에요?
5: 네.
2: 아, 너무 맛있었대잖아요.
1: 아니, 언니한테 혹시 양보할 생각은 한치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한보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5: 그냥 재밌게.
1: 아, 재밌게 보고 있다. 그래요.
2: 세 자매 다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2: 근데 우리 세 자매가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필살기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5: 네.
2: 뭐예요?
5: 네, 트리플 세배인데요.
2: 트리플 세배?
1: 트리플 네. 악셀은 들어봤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하는 거. 트리플 세배?
5: 네.
1: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리플 세배라. 자. 어?
2: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1: 어.
2: 어.
1: 야, 뭐야 멋지다.
2: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5: 네. 제가 원래 유튜브를 보다가 예. 한비 언니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1: 아버님 흐뭇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죠?
6: 네, 맞습니다.
1: 예,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딸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0: 한국무용이라는 아름다운 길 위에서 우리 세 자매가 손을 꼭 잡고 함께 멋지게 성장하기를 응원한다. 아빠 엄마는 너희들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그
1: 울어요?
0: 아빠 엄마가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응원할게. 너희들의 그 팬이 1호 팬이 되어줄게.
1: 네, 고맙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1호 팬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하시고 저희가 2호 팬 할게요. 우리 세 자매 응원할게요.
1: 그럼요.
2: 자, 세 자매가 함께 만들어줄 다음 무대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0: 네.
1: 조우종 씨, 네. 우리도 이참에 뭐 가족음악단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볼까요?
0: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1: 노래 잘하시잖아요.
0: 아니요. 저희가 화음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실력이 이분들 실력 을 보면 네.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1: 아, 그건 그렇죠.
0: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두 가족의 연합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0: 네,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 이번에는 특별히 두 가족이 함께 무대를 꾸며줬는데요. 최은혁 친구 가족 그리고 홍아율 친구의 가족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이 두 가족이 어떻게 뭉치게 되셨는 거예요?
1: 아, 예, 저희 가족은 거의 매일 풍물을 배우고 연습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나와서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이렇게 봤습니다.
2: 엄청난 각오로 나오셨네요. K-POP, 네. K-뮤직을 제패할 각오로. 네. 자, 멋진 결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가족 구성이 약간 달라요. 비슷한 듯하면서 우리 하율 친구가 엄마랑 같이 무대에 섰고 하율 친구 아버님은 국악을 안 하시는 거예요?
3: 저희 가족은 엄마, 오빠 그리고 제가 풍물을 배웠었는데요. 엄마와 저의 소원은 가족 사물놀이 팀을 결성해 해외로 버스킹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빠만 꼬시면 된다고 항상 얘기하곤 했었는데 결국 못 꼬셨어요. 대신 아빠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복채를 만들어 주셨어요.
0: 복채를 만들어 주셨어요?
3: 네.
0: 아, 그럼 아빠하고 하율 친구 좀 친한 편이죠?
3: 네.
0: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봐요. 그럼 아빠가 그 꼬임에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3: 네.
0: 가능할까요?
2: 아, 예.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족이 함께 국악을 한다는 게 참 흔치 않고 특별한 일이잖아요. 함께하면서 특히 더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
4: 아, 저희 부부가 원래 국악을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2: 취미로?
4: 네, 근데 보통 아이가 생기면 취미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0: 예.
4: 그런데 오히려 아이가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와, 신기하다. 하율이 어머님은 어떠세요?
5: 네, 원래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0: 예.
2: 그렇죠.
5: 그런데 이렇게 같이 풍물을 하면서 함께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아이의 성장을 항상 곁에서 지켜봐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2: 네.
0: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국악 공연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기억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희 가족 중에서 아빠, 엄마 그리고 저희 둘째 형까지 모여서
0: 네.
6: 저희 3학년 학예회에서
2: 네.
6: 사물놀이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6: 그때 친구들 반응이 정말 네. 좋았어요.
0: 폭발적이었어요?
6: 네.
2: 그리고 우리 은혁 친구와 하율 친구가 꼭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장기가 있다고요?
6: 저희 둘이 번화를 네. 할 수 있는데요.
2: 오, 네.
6: 이 번화를 돌리고
2: 네.
6: 같이 주고받으면서
2: 주고받고.
6: 또 여러 기술들을
0: 기술들을
6: 보여줄 수 있는데요.
2: 네.
6: 지금 한번 해볼까요?
2: 아, 기대돼요. 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0: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술들. 네. 자, 갑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오.
2: 어머, 어머, 어머.
0: 야, 일단 안정적이야. 와. 오, 오.
2: 어, 어, 어.
0: 야. 오.

0: 더 빨리 돈다. 와. 자, 또 있어요? 어.
1: 어, 어.
0: 어, 연결해서
1: 더 커졌어요.
0: 혹시 이거 머리 신기하네.
1: 어?
0: 잡고 오! 와. 하율이도 갑니다.
1: 어? 어? 어?
0: 야, 이 친구도 난리 났네. 자, 하이라이트 갑니다. 하이라이트. 와! 야!
1: 와!
0: 대단하다. 대단해. 예, 프로다, 프로. 와, 정말 대단한 개인기였습니다.
1: 네.
0: 정말 앞으로도 개성 넘치는 이 두 가족의 활약 저희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최은혁, 홍하율 가족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아, 정말 무대마다 가족들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보는 재미가 엄청나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래도 가족끼리라서 더 편하게 그리고 신나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들은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그때여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제비가 갖다 준 밥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밥을 한 통 따다 놓고 밥을 한번 다 보는디

속에 마누라 예 제 톱소리를 맡아주소

내가 고파서 못 맞겠소. 배가 그리 고프고.

기운 차게 담궈주소. 즐거운 시리롱 담궈주소.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박이 딱 벌어지니 박 속은 웬 토종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장이 나왔겄다. 흥보가 허는 말이
1: 허허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박 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셔놓은 놈 그놈 재주가 제 일이네 그려. 남의 박 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은 게 남의 조상께 두 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관가에서 알면 큰일 난 게 어서 드셔 버려라.
0: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설마 안들 무슨 일이 있겠어?

0: 또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부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요. 흥부가 한개를 들고 보니 흥부씨 개탁이라 쓰여있겠다.
1: 옳지. 이것은 날들어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0: 흥부가 한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싸게 소보 고고.
1: 또 한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0: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있겠다.
1: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0: 이 돈은 평생을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다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 봅시다. 그럽시다. 흥보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어 버는디.

0: 네, 시원한 소리가 꼭 닮은 형제를 모셔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을 멋지게 키워내고 계신 어머니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연우 연재 친구는 몇 살 차이예요?
1: 아, 네. 제가 형이고 네. 두 살 차이입니다.
2: 그렇군요. 근데 우리 두 형제 판소리가 정말 너무 멋졌거든요. 그렇게 형제지만 서로 보면서 좀 우리 형이지만 우리 동생이지만 좀 멋진데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럼요.
2: 어때요?
1: 연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립창극단 흥보전에서 네. 흥보 큰아들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솔로 대목이 있었는데 일명 송편 대목입니다. 네, 해오름 극장 큰 무대에서 그쵸. 혼자 울면서 송편을 만들어 달라고 한 소리를 보고 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2: 아, 막 절절하게 막.
1: 네네네.
0: 진짜 송편을 먹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아,
1: 그럴 수도 있죠.
2: 그래요. 동생이 보기에도 또 형이 엄청 멋졌다 이런 순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3: 그 작년에 학교에서 네. 놀보전을 했었는데요.
2: 놀보전.
3: 형이 생긴 거는 흥보처럼 생겼지만 생겼는데 네, 네. 놀보 역을 했는데
2: 아, 형이 네. 네.
3: 형이 무대에서 너무 놀보 연기처럼 막 심술궂은 그런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어머머. 집에 있을 때 고민하고 연기하고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예. 더 멋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그 평소에는 흥보 같은 형이에요? 놀보 같은 형이에요?
0: 놀이요? 놀흥
3: 약간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0: 아, 놀흥 섞였어요.
2: 입체적이다.
0: 아무튼 서로를 인정해주는 네. 형제 정말 멋진데 네. 어머님 이 끼가 어디서 네. 내려온 걸까요?
4: 사실 저희 부부는 지금 네. 결혼 20주년인데 예. 단 둘이 노래방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아. 저희는 끼가 있는 부부는 아닌데요.
0: 그래요?
4: 근데 아이들이 공연 보는 걸 좋아했고 또 선생님들의 영상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예. 그걸 꾸준히 해왔던 게 아이들한테 스며들어서 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 재능이 있으니까 예, 좋은 예. 경험들이 다 밑거름이 되나 봐요.
0: 그럼요.
2: 이렇게 두 아드님, 두 형제들 보면 든든함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4: 근데 이제는 커가지고 저보다 커져서 뭐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었는데 예. 연재가 저에게 예. 엄마 여기 앉아 엄마 뭐 카드는 여기다 찍는 거야
0: 챙겨줘
4: 저에게
0: 챙겨주네
4: 네 알려주더라고요
0: 남친 모드로
4: 네 오, 야, 야. 가끔 주변 분들이 예쁘다고 용돈 같은 거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식탁에 이렇게 툭 얹어놓고 용돈 써 뭐 이렇게 하고
2: 엄마 쓰라고요
4: 네, 네 학교를 가고
0: 남편 모드 남친은 남편 모드 다
4: 네,
0: 가동하네요
4: 네네네 가끔 그럴 때 보면 아, 이제 애들이 컸구나 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근데 남자 형제들은 이렇게 마음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조우종씨 그, 남자 형제 예. 있잖아요.
0: 저는 네. 동생이 있는데 네. 마음 맞는 거는 사실 크게 바라진 않아요. 마음 맞는 게 아니라

0: 그냥 맞지 않기를 바라겠죠. 제 동생이. 근데 이 집은 어떻습니까? 네. 둘이 있으면 사이가?
1: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0: 그래요?
2: 어?
0: 형 입장에선 그렇고.
1: 네, 그럼요. 네.
0: 동생 입장에서는?
1: 그... 다른 분들이 봐도 너무 안 닮았다 할 정도로.
2: 근데 형제라기엔 진짜 안 닮긴 했어요. 네. 그럼 취향 같은 거, 뭐 먹을거리 같은 건 어때요?
1: 먹을 거를 봐도요. 네. 제가 회를 먹고 싶으면 형을 막 형은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만약에 놀러 가고 싶다. 그래서 네. 산을 가고 싶다 하면은 형은 또 바다를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안 맞는 점이 너무 많아.
2: 하지만 또 이렇게 달라도 보니까 노래할 때만큼은 예. 와 진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맞추는 걸 제가 봤어요.
0: 잘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형제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예.
0: 아무튼 형제 간의 무대 안에서도 또 든든하게 계속해서 파트너로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2: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네.
2: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0: 정말 실력도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네. 가족끼리 서로 맞춰가고 웃고 또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다은 씨, 네. 저희 이 노래 들어볼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소년우, 소년재 형제가 한 곡 더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그때여 남의 용왕이 우연히 병을 얻어 아무리 약을 써도 대작이 무효라. 하늘에서 도사가 내려와 육지에 있는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 수국에 어딘 신하 별주부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딱 구해 왔겄다.
4: 그래 주부가 왔다니 수로 말린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쩌고 왔는고?
3: 예,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4: 에이 그게 무슨 말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바삐 토끼를 잡아 들여라.
5: 어명을 내려놓으니

날씨에 내달아 도끼를 내고 쌀때 진왕말리 장성 쌓듯 사냥 싸움에 마초 쌓듯 첩첩이 둘러쌓고 토끼들 입다 잠거동 영문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기장도 좋거니와 네 안을 내요겐 당내렴 벗고 네 껍질 벗겨내야 잘량와 갈거드면 어혈내종 혈담에는 마.

0: 아이고 나 개도 아니오.
1: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0: 망아지 새끼 줘.
1: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감 뭐 구간족이라 요다 난장 전림 하루다. 연왕도 500금으로 춤을 뼈 상았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정금상을 하니 주랴 들거라. 후.
0: 토끼를 열어야 빨글 안주장대로
1: 쿡
0: 찔러 들어 매디 토끼 할일 없이 테라.

주부야. 와야. 나 탄 게 무엇이야? 오, 그게 수궁 나멸아 하는 것이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빨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김가영 초단은 대체 뭐 하는 분이냐? 네. 그 한국 무용을 했다는데 그전에는 무얼 했느냐? 그래서 나도 잘 모른다. 네. 같이 춤을 춰본 적도 네. 없고 누구랑 춤을 추는 거 본 적도 없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여자한테 과거에 뭐 했는지 물어보는 게 또 실례 아니냐. 오죽하면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도 있지 않느냐 그랬지요.
1: 네. 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거 맞고요. 네, 그다음에 스텔라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대학로에서 사내연애보고서라는 로맨스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아이돌 그룹 출신이고 연기까지 하고 있군요. 네. 어쩐지 연기자 티가 나요. 자, 이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자, 그럼 대국실에 가서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아, 예? 얼핏 보면 쌍둥이가 나왔나? 하지만 아닙니다.
1: 닮았어요.
0: 예, 네. 근데 자신들도 서로 마주보면 이게 웃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게 부모님이 전혀 다릅니다. 네?
1: 네.
0: 먼저 경기민요 소리꾼, 국악계의 이단아, 조선의 아이돌, 네.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 판단입니다.
1: 네.
0: 유명한 소리꾼이신 고주랑 명창의 아드님이십니다.
1: 네.
0: 아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1: 네, 국악계
0: 자,
1: 아이돌.
0: 오늘 의상 대단합니다.
1: 네. 네. 이 색깔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0: 그렇죠. 그러나 컬러풀하고 아주
1: 네.
0: 저는 환영합니다.
1: 네.
0: 이런 자세,
1: 네.
0: 그 복장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1: 그쵸, 그쵸.
0: 성의 없이 뭐 네.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네. 이런 거보다는
1: 네.
0: 네?
1: 국악계의 패셔니스타예요.
0: 그러니까.
1: 네. 네. 네. 1976년생이고요. 그룹 싱싱의 멤버입니다.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졸업,
0: 네.
1: 그다음에 용인대학교 국악과 학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했습니다. 2010 중앙대학교 강사, 2010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전공 강사, 2011 숙명여자대학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수상 경력 당연히 화려합니다.
1: 네.
0: 2005년 제32회죠. 이 춘향 국악대전 민요 부문 최우 수상.
1: 네.
0: 같은 해입니다.
1: 네.
0: 제13회 서울 전통 공연 예술 경연대회
1: 네.
0: 민요 부문 대상.
1: 오.
0: 대상이에요. 2010년 제16회 전국 민요 경창대회
1: 네.
0: 종합 부문. 이야, 이게 뭡니까? 뭐 군수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상.
1: 와, 역시 네. 네.
0: 2021년 서울시 국악 부문 문화상.
1: 네.
0: 이에도 한 78개가 더 상이 있었어요.
1: 네, 엄청나죠.
0: 예,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다가가지고
1: 네.
0: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019년에는 KBS 도어라인 오방간다에 출연해서
0: 네.
1: 파격적인 스타일과 독특한 창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네, 2021 KBS 드라마 구미호 레시피에도 출연했습니다. 노래로는 허송세월 말어라, 제비가, 얼씨구 두른다, 또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 곡이었던 그 사나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자,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1: 네.
0: 약간 산만한 두리번데이고 지금 적응이 덜 돼서 그런
1: 네.
0: 건데 이제 대국에 들어가면은
1: 네.
0: 예, 집중을 하겠지요.
1: 네.
0: 쇼리 7단,
1: 네.
0: 네? 마이티 마우스의 쇼리 7단,
1: 네.
0: 82년생이에요.
1: 오, 네.
0: 본명의 쇼리는 아닙니다.
1: 네.
0: 이 소 씨입니다. 소준섭 씨. 네?
1: 네.
0: 개원 조형예술대학 제품 디자인과 졸업을 했습니다. 곡도 많아요.
1: 오, 네.
0: 사랑.
1: 네.
0: 에너지. 톡톡.
1: 네.
0: 랄랄라.
1: 네.
0: 슬램덩크. 굿타임.
1: 네.
0: 헬로 썸머 등.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히트곡이 많습니다.
1: 네, 맞아요. 또 저희 국악방송에서는 소리를 배웁시다에 출연했고요.
0: 오, 예.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드라마 출연도 많이 했습니다. 2014년 트라이앵글, 2016년 옥중화,
0: 와, 네.
1: 2017년 도둑놈 도둑님, 그리고 2018년 내 사랑 치우기. 네, 여기에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일반인과 결혼해서 네. 붕어빵 같은 딸 이재를 두고 있습니다.
0: 어, 난 일반인과 결혼해서 붕어빵을 낳다는 줄 알고 붕어빵 같은 딸을 네, 네 그렇겠지요. 네. 네.
1: 또 지난 4월부터는 딸 이재와 함께 너튜브를 시작했고요.
0: 우와. 네.
1: 그리고 오는 7월에는 여기 이희문 팔당과 같이 공연도 예정 중입니다.
0: 이 두 분은 닮기도 했지만 친한 사이군요.
1: 네.
0: 이제 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르신들 중에는 네. 미안하대 이제 쇼리를 아, 네. 잘못 바로 하나 하시는데 이 키가 작다는 쇼티
1: 네.
0: 예, 예. 아. 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아무리 그렇게 뻗쳐봤자 네? 작긴 작습니다만은 하지만
1: 네.
0: 대한민국 사람 웬만한 사람 아, 전 세계에 마찬가지죠. 네. 2m 안 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네? 커봤자 뭐 네. 얼마나 크고
1: 네?
0: 네? 키 또 작다고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네. 피바람 올 때 다만 네. 몇 방울이라도 덜 맞습니다.
1: 아, 아,
0: 그런
1: 네.
0: 장점이 있지요.
1: 네.
0: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1: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0: 네.
1: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들 인사 후 일단 인사를 하시고
1: 네.
0: 자리에 예, 경례. 그렇습니다. 아, 네. 공손하게 인사를 마쳤고요. 그러면 네. 포석 8알
1: 네.
0: 예, 포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석도 중요하지요.
1: 네.

0: 뭐 1선, 2선보다는 중앙 쪽에 한 4선, 5선이 좀 편안하고 유리합니다. 뭐 8알이니까 다양하게 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흑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쇼리 7단부터 지금 손 마디마디 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죠. 긴장됐기 때문에 풀어주면 됩니다. 충분히 풀겠다. 맞습니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수두를 필요가 없어요. 좋아요. 자, 그 수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첫 수기 때문에.
1: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0: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 소위 얘기해서 간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간을 본 겁니다. 독특한 타법이에요. 장지 타법. 제일 긴 손가락. 그러나 역시. 주거니 받거니. 나도 이렇게 할래.
1: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0: 자, 과연 저게 득점을 할 것인지.

0: 오, 수리칠단.
1: 와, 시원하게.
0: 네. 네?
1: 와.
0: 어, 감각이 있어요, 네, 수리칠단이.
1: 잘하실 것 같아요.
0: 네. 네. 어, 지금 장지 타법, 제일 이제 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네. 타법인데, 저거는 사실 잘, 어, 프로게스를 안 쓰는 수법인데, 어. 이제 이해면 팔단, 저게 편하다.
1: 네.
0: 뭐, 그건 네. 자유입니다.
1: 네.
0: 정확도에서 좀 떨어지지요.
1: 아~
0: 자, 어, 과연 아, 저거 보세요. 네?
1: 깩.
0: 네, 깩수가 나왔어요. 네. 저게 이제 정확도에서 문제가 있긴 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첫 네. 수이기 때문에 이제 네. 초반이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풀리면은 네. 이제 멋진 수가 나올 겁니다.
1: 네, 아직 모릅니다.
0: 자, 자, 효리 7단 기세입니다.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좌하귀에 속점을 야, 아, 저 아. 지하를 깠어요. 네,
1: 네.
0: 아. 와, 본인의 알을 깐. 효리 칠단. 네.
1: 이희문 팔단은 처음부터 노래를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0: 네. 네,
1: 단국대 동물자원학과 입학 후에는 연예기획사 연습생으로 들어갔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뮤직비디오 제작자가 되고 싶어서 2000년 일본 동방방송전문학교에 들어가 지역 비디오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0: 오, 네, 그 감각과 이 실력을 인정받은 거지요.
1: 네.
0: 그 일본 뮤직비디오 제작 회사에서 채용하겠다는 네. 제의도 예, 받았는데
1: 네.
0: 대학 담당자의 실수로
1: 네.
0: 이제 유학 비자를 이제 취학 이 비자로
1: 네.
0: 바꿀 시기를 놓쳐가지고
1: 네.
0: 놓쳤으니까 이제 결국은 강제 출국당했다고 합니다. 기분 더러웠겠지요. 네, 집에서 쫓겨나도 기분 찝찝한데
1: 네.
0: 하지만 국내로 들어와 우여곡절 끝에
1: 네.
0: 네, 전화 위복이 됐어요.
1: 네.
0: 노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네.
1: 어쩌면 더 좋은
0: 그렇죠.
1: 일일 수도 있죠.
0: 네, 그게 이제 전화 위복이에요.
1: 네. 네,
0: 자, 자, 그래도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1: 네,
0: 네, 오, 과연 난 그 한 점보다는 지금 이쪽에 몰켜 있는
1: 아!
0: 어떻게 저 사이끼로 빠지나요?
1: 네.
0: 자, 효리 7단. 어. 아. 어, 자리를 또 이동합니다.
1: 네.
0: 네. 적극적이에요.
1: 네.
0: 네. 해보겠다.
1: 네.
0: 양보는 없다. 자, 과연!
1: 보통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좀 오버를 하시면
0: 네.
1: 좀 이런 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불안하니까
1: 네.
0: 네. 이제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다.
1: 네.
0: 서로 뚫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자, 이희문 8단 네. 지금 어, 약간 뭐 한두 점 차이입니다.
1: 네.
0: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뭐 두 점 차이인데
1: 네.
0: 그렇습니다. 그,

0: 중앙에.
1: 정확하게.
0: 예, 중앙을 노리는 게 좋아요. 예. 그, 아, 저 같으면 저 한 점보다는 그렇죠.
1: 예, 좀 많이 바꿔서. 있는 곳에.
0: 네. 그 네 점 있는.
1: 예, 뭐 하나라도 맞겠죠. 예,
0: 그럼 그렇죠. 뭐 하나도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어머!
0: 와우. 하나도 안 걸렸네요.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장지타뽀 가운데 손가락이 저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최근에 와서는 거의 안 쓰는 자세입니다만은
1: 안 쓰는데 다 이유가 있군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는 네 검지타법으로 네. 네 소심했어요.
1: 네.
0: 자 뭐 하나 걸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역전이 한번 네. 저게 이제 1타 2, 3득이 나오면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1: 검지타법을 아무래도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네. 그날 또 안 되면 네. 현장에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별걸 다 해보네요. 자, 엎드려 쏴 자세! 지금 네. 두 대국자가 착각을 하는 게 네. 일발 무슨 한 방에 끝내겠다 네.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그냥 서서히
1: 네.
0: 네. 이 판은 넓지 않습니까? 네. 공간이 넓으니까 한 방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네. 좀 접근해서 네. 또 간도 보고 말이죠. 네. 이러면 근데 그런 정도 네. 제가 원하는 거 네.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선택으로 저쪽으로 네. 넘어가지 않습니까? 흙으로 그러면 이제 과연 네, 이런 꾀수가 나옵니다. 네. 이제 꾀수가 네. 나오니까 꼭
1: 수비를
0: 내가 잘했다기보다 네. 상대의 네. 실수를 유발하는 네. 그것도 작전이에요. 네. 자, 이번엔 공격할 수 있죠. 가까우니까. 자, 이거 성공의 일입니다.
1: 어떻게 그렇게 비껴갈까요?
0: 별꼴 반쪽입니다. 네. 저럴 수가 있죠. 네.
1: 쇼리칠단은 네. 지인들이 아내가 이상형이냐는 질문에 네. 망설임 없이 완전 이상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0: 남자가 사는 법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할 때 망설여서 절대 아닙니다. 뭐 3초 생각하고 대답하다가 이혼한 사람 여러 봤습니다.
1: 네.
0: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 있지요? 네.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냐? 역시 망설이면 큰일 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뭐 속내는 네. 아유 평생 살았으면 됐지 뭐 다시 태어나까지 또 살아 지겹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 티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사는 법
1: 네.
0: 예, 미니 특강이었네요
1: 네. 제발
0: 이문팔단 네. 네? 의상만 멋있어요
1: 네.
0: 허허 지금 옷값도 못하고 있는 이문팔단 과연 그거 뭐 하나 맞고 있습니까?
1: 네.
0: 자, 그렇죠. 네.
1: 와.
0: 압도적인. 야, 네. 오. 나 쇼리 실단이야.
1: 네, 아주 시원했어요. 네.
0: 상대가 안 돼. 네. 뭐 이런 제스처, 네?
1: 네.
0: 예, 그럴만합니다. 네. 지금 그 쇼리 실단은 사석이 네 세열.
1: 네.
0: 사석 세열.
1: 네.
0: 네.
1: 엄청 유리하죠.
0: 그렇습니다. 이문팔단 떨렁 하나 남았어요. 네.
1: 그럼 잘 도망 다녀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0: 뭐 도망 가봤자 뭐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문팔단입니다.
1: 네.
0: 본인 차례도 몰라요, 지금. 지금 정신없이 얻어맞아가지고 말이죠. 네. 지금 본인이 뭐 해야 되는지
1: 네.
0: 앞이 안 보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도 공격하네요. 네. 이거 뭐 이래 끝나나 저래 끝나나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꾀구로 끝나네요. 네.
1: 네.
0: 쇼리 칠단의 1차전은 완승입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준 알까기 명인전 국악계의 이단아 경기 민요의 이희문 8단 대 그리고 이희문의 도플갱어
1: 네.
0: 쇼리 칠단과의 알까기 대국

0: 2차전.
1: 네.
0: 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역시 흑선으로 쇼리 7단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네, 손가락 풀고 승부욕이 있어요. 네. 쇼리 7단. 네. 저거 보세요. 대충 가는 게 없습니다.
1: 네, 진지해요.
0: 진지해요. 자세가 문양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자, 과연. 아쉽네요. 아, 저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아, 조금만 강했으면.
1: 네. 그래도
0: 뭐 한두 점은 득점할 수 있었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알까기. 그래도 네, 그런 정도.
1: 네.
0: 아주 실수는 아닙니다.
1: 네.
0: 자, 과연 기세 등등.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전 자세가 좋습니다. 한수 한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실수 자책하고 정확하고 그러면 다음 주 반복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래요. 뭐 하나 진짜 멋진 수 하나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 힘을 발단 1값으로 해야지요. 네. 네. 자.
1: 멋있게.
0: 과연.
1: 와. 저. 사이로 나가기도 참 힘든데.
0: 일부러 저 사이로 한번 까박으려면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1: 사이로 이렇게.
0: 참 안 풀리는 날입니다. 오늘 일진이.
1: 네.
0: 아, 안 되는 날은 어쩔 수 없어요.
1: 아.
0: 그러나 뭐 크게 뒤지진 않았습니다.
1: 네.
0: 현재까지.
1: 네.
0: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두 점을 노리겠다. 파기 될지 빼기 될지 빼기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이제 이 문팔단은 손님 실수, 쇼리 칠단의 실수를 바랄 거예요.
1: 네.
0: 제발 간절한 소망.
1: 약했어요.
0: 그러면 이 문팔단 어떤 선택을? 그거 한 점.
1: 쇼리 칠단은 이 틈에도 손가락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0: 자세 좋아요.
1: 네.
0: 지금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 과연 저겁니다. 저 세 점을 노리는 건데 과연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 과연 저겁니다. 저 세 점을 노리는 건데 과연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됐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이문팔단 드디어 멋진 한수로 보여줬습니다. 참하다 이문. 네. 그렇습니다. 천하의 이문이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죠. 이야.
1: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0: 그렇습니다. 긴 시간을 연구했거든요. 네.
1: 약간.
0: 저 한 점 용납 안 하겠다.
1: 네.
0: 처리하겠다.
1: 와.
0: 깨끗하게?
1: 네.
0: 네.
1: 깨끗하게 잘.
0: 와. 잘하네요. 쇼리 칠단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무승부네요.
0: 그러니까 뭐 잘했다 봤죠.
1: 네.
0: 어떻게 이문팔단?
1: 네.
0: 지금 뭐 크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1: 네.
0: 6대 6입니다.
1: 네.
0: 네. 언뜻 봐서는 쇼리 칠단 잡설 것 같은데. 약간 의심하나요? 이건 뭐 전 국민이
1: 지금 혹시 아닙니다. 알을 빼지 않았나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0: 저거는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1: 네, 위에서도 계속 카메라가 그럼요. 돌아가고 있어서
0: 이 많은 제작진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 지금 발견했나요? 네, 이 손에 있는 그거로 네
1: 저게
0: 그거로
1: 유리하죠.
0: 두 점을 그렇습니다. 과연 저 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수입니다. 어렵지 않은 수를 어렵게 본인 알을 꿰글. 네? 이런 경우가 있네.
1: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0: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어, 몰라요. 네. 포기하지 말고. 어, 자, 코너에 몰려있는 102점. 아, 그 한 점을 일단 가볍게 힘이 너무 과해요. 저는 안 됩니다.
1: 살짝.
0: 살짝. 톡.
1: 아.
0: 약간 과해. 아, 사석작전. 한 네. 점이 유리하니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한 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1: 네. 네. 농개타법.
0: 네, 그거 고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일단. 네, 알까기 집중해야지. 이미 사석 된 거. 그거 왜 신경 쓰고 그래요, 지금. 이분 팔다란 엄한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의 결정은, 그의 선택은 이수입니다.
1: 오!
0: 네.
1: 오.
0: 아, 자신이 없었어요. 네. 뭐 그런 정도.
1: 네.
0: 네.
1: 쇼리 칠단은 키는 작지만 팔 힘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 팔씨름 원정을 다녔다고 합니다.
0: 오.
1: 그 교내에서는 1, 2등을 다툴 정도였고요.
0: 오, 진짜 저 없어요.
1: 네. 어, 최양락 사범님도 팔씨름 잘하셨나요?
0: 아, 저는 팔씨름보다는 입씨름.
1: 아, 네.
0: 아마 입씨름으로 도장 깨기가 있었다면 네. 충청권에서는 제법 날렸을 거예요.
1: 아, 그렇죠. 맞아요.
0: 뭐 힘으로 지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뭐 딸리는데 장사 없지요. 네. 하지만 말로 지는 거는 못 참지요. 끝까지 쫓아가서 메롱이라도 해야 네. 잠을 잤습니다. 메롱 앞에 장사 없지요.
1: 네. 묘하게 기분이 나쁘죠.
0: 네. 네. 오, 네. 바로 저겁니다. 아우, 키우세요. 키우면서 쭉 빠집니다.
1: 네.
0: 네. 자, 이제, 어, 이제 중반전입니다. 네. 그래요. 자, 과연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저 정도는 처리를 해야 프로지요?
1: 네.
0: 와! 오! 멋진 수! 아름다운 수! 네. 그래, 이게 프로의 수야.
1: 오~ 네? 멋있었어요.
0: 아, 자랑스러운 얼굴. 네? 예. 와.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참 프로라는 게.
1: 네.
0: 맞아요. 어떤 때 보면 졸전이 프로가 왜 저래 그러다가도 네. 이런 멋진 한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아마 와의 차이점이지요. 어, 이문팔단도 아마 멋진 수 네. 이제 나올 겁니다. 네. 나올 때가 됐어요.
1: 네, 자신 있게.
0: 네, 나올 때가 됐습니다.
1: 같아요.
0: 예. 자, 다음 수는 뭐더냐? 네.
1: 고민하고 있어요.
0: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 거리가 있는데.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네, 쇼리 직전 못 봤습니다. 뭐 했습니까?
1: 네, 지금 졸고 있었어요. 아, 너무 네. 이제 고민이 길다 보니까.
0: 네, 여유입니다, 사실은. 네. 이 상대 이 문팔단 신경을 거슬리게
1: 네.
0: 하는. 네. 저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본인 네. 수로 가야 됩니다.
1: 네.
0: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련다. 네.
1: 네.
0: 오, 이런 면이 있군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1: 네.
0: 아, 뭐 전화. 네.
1: 네. 네.
0: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지금 갑자기 데리고 가다 말고. 네.
1: 네.
0: 네.
1: 아, 지금 고민이 너무 길다라고 약간 아, 압박을
0: 거예요.
1: 주는 거죠.
0: 네. 사실은 절에서.
1: 네.
0: 오, 오 네. 네. 아, 그 수로 결정했네요.
1: 네.
0: 와. 자. 과연 꾀기 안 나오고 성공을 할까요? 너무 조심했죠.
1: 네, 아쉬워요.
0: 몸을 사렸습니다.
1: 네.
0: 어, 이제 쇼리 칠단이 앞서고 있죠.
1: 어.
0: 네, 팽팽했던. 네.
1: 네.
0: 자리를 또 양보해 주네요. 소원 좋아요, 이 문팔단. 나 같으면, 아우, 그 참, 뭐 굳이 양보, 네. 어, 편하게 깔아.
1: 네.
0: 네, 저 사석작전 좋습니다. 유리할 때.
1: 네.
0: 저런 거. 그렇습니다.
1: 아, 네.
0: 정석이, 어, 뭐, 뭡니까? 1타 2득이 나왔나요?
1: 와!
0: 와!
1: 아~
0: 이야, 이렇게 되면, 네? 네.
1: 이문팔단 이제 잘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아요.
0: 네, 도망도 한계가 있지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아. 그런 식으로 또 마지막을 처절하게 끝내려고, 아유.
1: 아,
0: 쇼리 칠단은 여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1: 어.
0: 뭐 양보는 없다. 그렇죠. 시원하게.
1: 어.
0: 저 같으면 연습 삼아. 이거로 까도 되고 저거로 까도 되고 그냥 막 까도 됩니다.
1: 네.
0: 어떤 거를 선택할까 약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내기. 자. 어이구. 깍수가 나올 뻔했어요.
1: 와.

0: 그러나 다행입니다.
1: 네.
0: 다행이에요. 여기서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날은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1: 저는
0: 그래요. 네. 아, 뭐 이미 패색이 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네. 내 나름대로의 수를 보여주겠다.
1: 네.
0: 그 수는 성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이문 8단부터 예. 어우, 멋있어요. 네. 우와, 아, 산만하네요. 디자인이. 자, 들어 가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2: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0: 아, 상대가 너무 잘했다.
1: 진짜 잘하시긴 했어요. 네.
3: 어, 너무 재밌고. 일단 왕중왕전 기다리도록
0: 하겠습니다. 예. 자신 있다, 자신감 있어요.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청정한 바람 소리와 물 소리처럼 우리의 고유한 악기 중에도 자연의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습니다. 깊은 음색으로 천년의 소리를 이어온 관악기 대금인데요. 대금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근육인 장요근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대금은 자연의 재료인 대나무 하나만을 가지고 만든 전통 악기입니다. 구멍을 뚫어 호흡을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 연주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음악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연상케 할 만큼 깊고 청아한 대금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준 대금의 음색을 여러분도 자주 느끼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당뇨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같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 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갑상선암은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셔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있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쥐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은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으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누가 좋아라고 걔도 짝을 떨었고 나면으로 수고 응부가 좋아라고 응부가 좋아라고 걔도 짝을 떨었고 나면으로

0: 산소리꾼 이 아저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 아이씨구 아저씨구 아저씨와 자존대 조선 버슬커즈 출시구. 네, 이 아저씨입니다.
0: 장구의 문상준 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이야, 좋아!
1: 키보드의 이안나님을 소개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팀의 리더이자 또 기타 리스트자 작곡을 맡아서 하시는 음악 감독 정준석님입니다. 아, 얼씨구!
0: 저희 누모리는 새롭다는 뜻의 누와 한국의 장단을 얘기하는 모리, 그래서 새로운 장단이란 뜻을 갖고 있는 밴드이고요. 새로운 스타일의 일렉트로 국악을 연주하는 밴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곡 도깨비 불이 났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땡큐. 땡큐 so much.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강렬합니까? 저희가 해외 공연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아주 작은 무대부터 미국의 존 F. 케네디 센터 같은 데서도 많이 해봤는데요. 문상준 씨는 한 200개 도시 정도의 해외 공연을 해봤어요. 에피소드 하나만 관객들께 말씀해 주실래요?
1: 작년에 저희가 벨기에, 체코 페스티벌 축제를 제가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덩을 치자마자 그냥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냥 국거리를 쳐도 춤을 추시고 휘몰이를 쳐도 그냥 뛰어다니시고 이런 게 저는 새로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음악은 전 세계인의 언어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2: 이 자리에 계시는 관객분들께서도 공연 보시면서 신나시거나 또 좋으시면 헤드뱅잉 하셔도 되고요. 일어나서 춤추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 여기까지 판소리꾼 이하진 님과 함께하고 두 곡 정도 지나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시 뵙겠습니다.
0: 저희의 새로운 무기, 군인지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가를 부르는 가게 구민지라고 합니다. 정가라는 장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가는 바를 정 노래 가짜 써서요. 말 그대로 바른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절제미를 추구하고요. 느리고 긴 호흡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인 장르입니다.
1: 다음 곡은 쉬라이 도미노라는 노래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라 여러분들께서 낯설 수도 있는데 그 낯섦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 숲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0: 여기 송현 녹지 광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열린 송현 녹지 광장은요, 사실 지난 2022년도에 110년 만에 개방되었다고 하는데요.
0: 이렇게 넓은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민지 씨, 오늘 여기 쭉 둘러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1: 되게 반가웠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여기 이곳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 서울 건축 비엔날레 개막 공연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뜻깊은 공간에서 누모리 밴드와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텅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안나 프로듀서님께서 곡을 만드시고 프로듀싱 하셨습니다.
2: 되게 메시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되게 마음 힘든 일도 많고 되게 그렇잖아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곡을 썼어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곡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관객들과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쇼의 배너로 오픈 채팅방을 마련해뒀었는데요. 그 채팅방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연 하나씩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곳 송현 녹지광장을 둘러본 소감.
2: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여유로운 녹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요. 건축 무대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1: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 건축물들도 건축물이지만 저기 끝에 가니까 꽃들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알록달록하게 마음이 좀 두근두근하고 막 그랬습니다. 누무리가 다음에 도전해보면 좋을 장르나 콜라보 가수를 추천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힙합과의 콜라보를 추천합니다. 국악과 힙합은 리듬의 힘이 강해서 만나면 새로운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젊은 세대와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장구 문상준 씨, 소화 가능하시겠어요?
3: 벌써 지금 머릿속에 장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 잠깐 한번

0: 좋다. 네, 너무 좋네요.
1: 눈물이의 색은 락 느낌이 강한데 이런 노래를 작곡 작사할 때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받는지. 아, 저는 태어나기를 락커로 태어난 사람이라 굳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찾아본다면 에스파? 블랙핑크? 이 정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넓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거를 눈물에서 활용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리즘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우시죠? 유혹해지나 너 어떠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저기 커플분 근데 아이이신가 봐요. MBTI가 나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신데 서로 나가라고 지금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0: 정말 아쉽게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연한 소감 한 분씩 들어볼 텐데요.
1: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서울의 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2: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신나게 노래하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 와, 좋습니다. 공연하면서 보니까 뒤에 저렇게 좋은 조형물들과 아름다우신 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 저희 누모리가 녹아들 수 있어서 정말 저희도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가자 가자예요. 요 곡 들려드리고 저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 안녕!

담고 태양이 뜬다!

0: 지나가다가 장구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왔는데 저희는 국악이 너무 좋거든요. 국악의 어떤 폭발함과 그 락의 폭발함이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1: 직장 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치유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락이랑 같이 결합한 국악을 새롭게 듣게 되니까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종종 찾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조선 버스커즈 누모리 화이팅!
1: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

0: 칼춤의 3요소 장단, 판, 그리고 탈.
1: 누가 날 찾나 거기 누구라 날 찾.
0: 그럼 나는? 나는 어디 있어? 탈을 쓰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2: 이제 탈을 쓰면 다른 인물로 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저의 자아와 이 탈의 어떤 캐릭터가 만나서 그 새로운,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또 새로운 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간경탈춤에 등장하는 말뚝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말뚝이는 간경탈춤을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활달하고 또 씩씩해 보이는 그런 춤사위를 하고 있는데 늘 도약하는 춤사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팔을 썼을 때는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캐릭터를 창조하는 과정하고 좀 비슷한데 팔을 쓰면 우선 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조금 더 과하게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어떻게 낼까? 이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소리로 나의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볼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얼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네. 좀 더 해악과 익살이 있게 네. 해봐봐. 아이고 허리야.
0: 그렇지.
1: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0: 그렇지.
2: 강령탈춤은요 행정상 북한에 있는 그 황해도 부민면 강령리에서 놀아오던 탈춤이에요. 해안가를 대표하는 그 황해도의 탈춤이고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해안가라 활기차고 씩씩하고 그 탈의 특징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탈의 특징은 굉장히 그 사실에 가까운 인물형이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이쁘고 정감이 가죠.
3: 미아라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노래와 재담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또 자신의 인생을 또 잘 꾸려나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요 또.
4: 아고 웬 할멈입나?
5: 아나도 웬 할멈일세.

보여드린 춤은 황해도의 강령 지방에서 전해져오는 강령 탈춤으로 미아라 할미가 이렇게 영감을 찾으러 오늘 여기 국립 국악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탈을 쓰면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몰라봐요. 그래서 공연을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땀을 막 질질 흘리면서 안에서 막 침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탈을 쓰니까 못 닦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한 시간 동안 내리 침, 콧물, 땀 흘리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주말에 뭐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컬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아,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좋다. 아이. 아, 또. 좋지.

치!

달로 하면 4월이요 날로 하면 초 이틀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축원 말씀 올리오니 입은 덕도 많거니와 새로 새 덕을 점지하사이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재수 열어 놓읍시고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시며 온갖 재난 액살은 다 기껴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맘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품이 찬물같이 맑고 깨끗하여 바르고 곧은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언으로 비옵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강물은 빛을 품고 반짝입니다. 아무도 닿지 않는 시간 속 이른 나래를 펼치는 물길. 거기 반구천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시간이 나를 부릅니다. 바람이 닿고 물이 지나며 돌은 기억을 품었습니다.

아득히 먼 시간을 건너와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위. 이제는 인류가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0: 닿는 발걸음마다 반구천은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기록자.
1: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교라고 합니다.
0: 그가 하는 일은 기억의 보존.
1: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얇은 금박에 새겨진 신라의 숨결을 디지털로 생생히 복원한 사람들. 과거의 예술과 오늘의 기술이 만나며 문화유산은 또 다른 생명을 얻습니다.
1: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뭐 기쁨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고요.
0: 보존 과학자부터 디지털 아티스트, 컴퓨터 공학자까지 이들에게 과거의 유산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그들은 지금 디지털 헤리티지를 준비합니다.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0: 새로운 문화기술 위에 반구천의 유산은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까요? 억만 년을 걸어온 지구의 시간. 그 위에 수천 년을 새겨온 인간의 기억.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1: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를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바위예요,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언뜻 그 문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지교 씨는 경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1: 그 플래시백 계림이라고 하는 경주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는 플래시백 계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서라벌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0: 경주 에이펙이 열리는 그곳에서 과거의 유산과 신라의 시간이 다시 오늘의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그는 과거 유물의 빈자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잇는 사람.
1: 지금 저희 이렇게 다 주변 다 들어오면
2: 뭐예요?
0: 신라의 신화가 잠든 숲, 계림은 디지털과 만나 새롭게 상상되고 현실이 됩니다.
1: 예, 밖에 거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0: 신화와 가상 세계가 맞닿은 새로운 체험의 공간.
1: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이곳에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따온 문양도 보입니다. 과거는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억으로 스며듭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인류의 흔적은 바위에 남았고 그 유산은 이제 세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3: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0: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4: 반구천의 암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이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0: 모든 이들의 바람이 모인 세계유산 등재.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4: 그 세계유산이 된 반구천의 암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구천의 암각화 속에 있는 천 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안개가 계곡을 삼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세상이 깨어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혹시 기척에 놀랄까 싶어 걸음도 조심스레. 그래도 녀석들에게는 금세 들켜버리고 맙니다.
1: 여기서 파랑새 소리 들리네. 저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 방구대 안 깎아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2: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이뻐요.
0: 보일 듯 말 듯 반가운 숲의 지적임. 새를 만난다는 즐거움이 이곳에 닿게 했습니다.
1: 어?
2: 아, 새끼가 이제 막 이소를 했네. 흰배짓박이 유조 같은데 느낌에.
0: 깃털도 덜 자랐는데 세상으로 툭.
2: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1: 저 이소해가지고 이소할 때 내가 내려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소하기 전에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새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 억지로 이제 올려주고 하면은 되는데 또 자연의 섭리니까 이렇게 일부러 올려줄 수도 없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계속 올라간다니까.

0: 숲은 마치 비밀의 정원. 물길 따라 숨이 돋고 먼 길은 철새도 날개를 쉬어갑니다. 반구천은 생명의 맥박을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사람도 자연입니다.
1: 갑부터 또 돈다. 지금 막 파랑새가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육추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랑새가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랑새가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구역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0: 파랑새를 기다리는 새 작가. 날것의 경이로운 순간은 늘 숨죽여 기다린 마음에 보상처럼 찾아옵니다.

0: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 기념물이라든지 국가 위기, 저 멸종 위기 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 철새, 겨울 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 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1: 긴 기다림과 숨죽임 끝에 그는 귀한 생명들과 마주합니다. 그 숭고한 삶의 애착들이 카메라 속에 고스란히 포착됩니다.

0: 가득한 최고의 기억을 품은 반고천. 겹겹의 숲 사이 번지는 생명의 충사위. 세계유산의 여름은 뜨거운 생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 반구천의 몸집도 불어납니다. 물길엔 숨이 차오르고 생명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 분주히 생육하지요.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이 작은 우주에도 팽팽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물밖 세상에서는 지금 물총새가 먹잇감을 노립니다. 녀석은 사냥의 귀재라죠.
1: 물총새 암수 두 마리예요. 물총새 암수의 두 마리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새끼가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0: 사냥도 사진도 기다림이 순서.
2: 저건 유조인가요?
3: 아, 저건 유조네요. 호미는 어디 가버리고 새끼만 와서 먹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사냥의 귀재도 서툰 시절을 지나야 비로소 멋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점프. 아, 실패. 실패했다. 한 번 더. 아, 물었다.
0: 늘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멈춰서는 윤기득 작가.
3: 아유, 방구대에 와보니까 여기는 생태계의 천국이에요. 새들과 밑에 물에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고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저 물총새하고 새들이 또 물...

0: 꼬마지기 사냥을 잘하는 것 같아요.
1: 그가 카메라에 담는 것은 새의 날갯짓이 아니라 자연이 품은 기억.
2: 방구천은 이 생태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갖 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새를 좀 찾고 싶어요.
1: 지친 날개를 접어 쉴 곳을 찾아온 지구의 여행자, 철새. 그들을 찾아 물길, 산길을 헤치는 사진작가. 반구천은 깃드는 모든 것을 넉넉히 품어 안습니다. 반구천, 그 위로 시련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비는 옛집 집청정 처마 끝에 가만히 고입니다. 세월의 비바람이 스쳐갔지만 이 집은 여전히 맑음을 담아 반구천의 풍경을 지켜왔습니다. 때로 시련은 혹독한 물살이 되지만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엔 또 다른 생명이 움트고 생장점의 마디가 늘어납니다. 세계유산은 그렇게 매번의 흔들림 속에서 다시 풍요로움을 준비합니다.

0: 겹겹의 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이곳에 머물렀을까요? 멈춘 듯 고요한 반구천 계곡. 누군가의 발길이 닿고 기억이 머무르며 첩첩이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물소리 많이 길을 내고 바람이 흐르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새겨갑니다. 물길이 데려간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기억의 바위. 선사에서 문명의 시대까지 무수한 흔적이 쌓입니다.
1: 이 한 바위면 위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라 시대에 이르는 많은 문양들이 굉장히 여러 층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겹쳐서 쌓여졌던 것인데요. 이러한 암각화와 명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가치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선사인의 색임 아래에는 마치 책장처럼 펼쳐진 이야기판이 있는데요. 여기 신라 왕실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를 발견해 세상에 처음 드러낸 문명대 교수. 그에게도 흥미로웠던 신라 왕실의 기록입니다.
2: 525년 6월 18일 새벽에 떠났다. 부평대왕의 동생 왕과 여동생이 함께 이 계곡을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때도 유적이죠. 유적을 찾아서 그 기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0: 반구천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름들. 바위글은 상상력을 불러옵니다.

0: 두 개의 기록이 이어지며 완성되는 역사의 퍼즐.
1: 그 14년 후에가 됩니다. 그 포평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포평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포평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원명과 추명이라고 하는 신라 역사가, 생생한 역사, 역사책에 없는 역사가 바위에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0: 과거의 숨결이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곳. 천전리 암각화를 찾아온 소리꾼 고영렬. 전통음악으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그가 위대한 유산 앞에 섰습니다.
2: 벽에 써져 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진짜 흘러있는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세월이 쌓인 바위엔 오랜 이야기들이 남아있어 소리꾼은 그 속에서 잊힌 시간의 숨을 찾아냅니다. 바윗결에 스며든 한숨, 그리움, 그리고 더 애틋했던 순간들이 고요히 스며듭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이곳을 찾아온 신라 왕실의 사람들, 그 기록이 추명입니다.

0: 봄빛 물든 반구천 계곡. 선사의 바위에 기억을 새긴 이곳에 또 다른 기록의 공간, 서원이 있습니다. 반구 서원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며 의관을 갖추는데요.
1: 폐제 이선생 준소 서양님.
0: 예를 갖춰 오래된 봄의 의식을 치릅니다. 자연을 벗삼고 지혜의 스승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자리. 서원 철폐로 한때 사라졌다가 댐 공사로 수몰될 터를 떠나 이곳에 다시 세워진 서원.
2: 조선 숙종 35년에 방구서원이 이제 지어졌는데 은양 그 유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보은 전승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당에 모시는 분들이 보은 선생, 해제 이현적 선생, 이제 한강 정구 선생 세 분을 모시고.
0: 자리는 달라졌지만 기억하는 마음의 자리는 오롯이 그대로입니다.
3: 동로하고 전작하고 화살을
4: 그래.
2: 보은 선생은

0: 은양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방문에 이제 하고 이제 은양하고 이제 막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시도 남기고 있고 뭐 그 포은 선생 같으면은 뭐 고려 충신이라 하고 후세에도 그걸 본받아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참 이어서 좀 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1: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스승. 선비들은 포은 정몽주의 발걸음을 따라 이곳 반구천 자락에 깃들었습니다. 유배의 길끝에서 마주한 바위 반구대. 그 묵묵함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까요? 포은의 자취를 따라 수많은 묵객의 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세월의 이끼 고스란히 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반구대와 마주한 옛집 집청정.
2: 예전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명록을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이제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 집청정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1: 후손들은 남겨진 기억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방대한 한문시를 우리말로 옮긴 국어학자 성범중 교수.
3: 그 작품만 해도 거의 뭐 400수가 넘거든요. 시인들만 해도 280여 명이나 되고 실제로는 조선 그 후기에 전국에서 서울을 위시한 전국에서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시를 남기는데 그 남긴 시들의 약 70% 정도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포은 선생을 삼보하는 전국의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야, 네가 뭐...
1: 피아노 앞에 앉은 소리꾼 고영렬. 서양의 건반에 얹은 판소리 한 자락. 소리로 시대를 건너며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음을 들려줍니다.
2: 제가 이제 근래에는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주구장창 판소리만 하다가 판소리로 온 가득 다져져 있는 마네킹 위에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조그마한 어떤 서양의 어떤 음악 개념을 더 쉬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도 저는 한국 음악을 하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소리는 또 다른 기억의 새김. 포은 정몽주의 시인은 그만의 음률로 다시 불려집니다.
2: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부대 앞에서 읊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이제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1: 포은의 발걸음을 따라 반구대 긴 세월 머문 바위 앞에 섭니다.
2: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압도됐고요. 뭐라 해야 돼? 원근법이 사라진 느낌? 예, 그걸 좀 느꼈어요. 방구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음악 분위기에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좀 악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왕이면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1: 유배의 시간 속 반구대를 바라보며 지었던 정몽주의 시가 그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0: 그 방구대 앞에 섰을 때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심정, 큰 꿈과 큰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열어라 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문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 곡에 담아보았습니다.
1: 그것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고요의 계곡에는 억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를 맞춰가며 신압으로 맑은 아침이 번져갑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며 생의 길을 열고, 보이는 것과 숨은 것의 경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곳은 비밀의 정원. 온갖 생명의 숨소리가 차오르는 곳. 반구천 계곡을 마주하며 맑음을 모으는 집, 집청정.

0: 물결과 바람, 새들의 울음이 담벼락 사이를 넘나듭니다. 또 누군가의 걸음이 머물며 마음을 가다듬고 생의 깊은 사유 한 자락에 멈춰 서겠죠.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여명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0: 흑과 백의 농담. 그 단순함을 스묵화가는 어떻게 담아왔을까요? 이곳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홍프룸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먹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홍프룸입니다. 먹과 오로지 물만 가지고 30여 년을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0: 수묵이라는 오래된 언어가 디지털 미디어와 만난 전시.
1: 그동안의 전통을 고집했다면 그 전통을 넘어선 미래에는 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를 사용한 또 다른 감상과 소통,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수집해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미술은행.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홍프룸회라는 이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보관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기록이 됩니다.
1: 사실은 일괄되게 왔던 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늘 같으나 늘 다른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자연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홍프룸회라는 작가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저는 그 읽어줌을 깊은 스며듦이라는 먹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매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온 작가죠.
0: 반구천과 마주한 자연의 작가. 빛도 물길도 그의 시선 아래 머뭅니다.
1: 새가요. 저기 봐요. 전 아침에 딱 새를 보잖아요. 아, 오늘은 럭키한 날이구나. 그것도 흰새. 무조건 흰새가 날아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2: 저기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1: 그 새가요?
2: 네, 벽에 그려져 있어요.
1: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0: 누군가 새겨놓은 새 그림 앞에서
1: 너무
0: 작가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어느새 먹물처럼 번지는 감정.
1: 너무 귀에도 눈물이 나오고 어떤 에너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그때는 도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새길 때는 그냥 새기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3: 그것도 돌에 한번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다. 돌에 새길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0: 먹을 가는 순간 농도도 그림의 붓길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묵화가에게 이 먹을 가는 일은 가장 깊은 의식이죠.
3: 이 시간에 바라보는 내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리움이고 굉장한 감동이고 굉장한 감사함. 그 마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깊은 진동은 있어요.
0: 겸재정서는 시대의 산화를 읽어내고 자연을 현실로 끌어왔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수묵 화가는 자신의 반고천을 그리려 합니다.
1: 진경에서 실경으로 사회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작품은 그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0: 호흡도 멈추게 하는 붓질. 오랫동안 대만에서 동양의 수묵화를 탐구해온 그녀는 자신만의 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했습니다.
1: 붓을 내가 변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시대와 현재 시에 나와 앞으로의 것들에 대한 해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느낌을 갖기다 내 보이지 않는 눈을 넘어서는 것들을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우선 작가는 빠른 호흡으로 작은 화폭의 반구천을 여러 장 완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면 화폭의 크기를 키워서 초대형 작품으로 완성하는 건데요. 어떤 작품을 고를지 반구천의 시간이 내내 함께 흐릅니다.
2: 처음 내가 반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0: 이제 그리움이 된 시간.

것이 곧 마음. 오래 품어온 기억이 다시 빛으로 번지는 순간. 한 화가의 붓끝에서 번진 먹의 흐름은 자연의 숨결과 만나 또 하나의 시간을 엽니다. 반구천 세계 유산이 되어 숨쉬는 골짜기. 그렇게 묵묵히 남겨온 기억들은 시대를 넘어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다시 길이 되어줄 겁니다.

0: 간고천이 품은 무수한 시간의 기억. 세계유산은 모두를 꿈꾸게 합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의 걸음이 다시 반구천에 닿았습니다. 기술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헤리티지, 미래의 찬란한 유산을 그는 기대합니다.
1: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인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후대로 계승하면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봤죠. 근데 거기에 그 행위 자체가 무형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선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그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후대로 이어가는 그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존하고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고 대승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2: 반구천 물결 위로
0: 거북이 길게 엎드린 모양의 바위 반구. 그 사이로 펼쳐진 골짜기는 이제 세계의 유산이 되어 과거에서 미래로 문이 열리고 길이 이어집니다.
3: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의 헤리티지, 기억을 이어 내일을 여는 위대한 유산으로 반구천은 오늘을 찬란히 흐릅니다.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수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본 사이다. 아이 고나야 그날 삼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건을 초이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군 양양 이각이 백고 현무를 듣다야 성불벌 벌삽시간 동남은 대풍이를 개각에 관했걸 오음조의 폭판 허거를 천둥날 지른 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주와는 귀신도 난청이라 만물에 두어서는 통우의 화근이니 중역 우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술부로 나누어

갈고 공명은 상토 잡고 되면 갈로 목을 얼른 좌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 안녕 오이오 사람은 분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

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렁은 공명 모르나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유로 내려와 선미에다가를

건장수 천지 북내령 밤늦을 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원이라고 소근소근 고개를 딱딱딱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그 백급이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달랜대를 잡았다고 농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경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갈로니 봉을 흐르게여 이물에 붕덩덩을 치며 여배 꼴러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니야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허야니야 너야 눈이 두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류 울던 듯해 흰 부채기야 기야.

마음 이모 아는 이라 위부자 우해 보하라.

자룡이 분을 리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나만 몸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거려 더울이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난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든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성.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게 모르고 오던 뒤에 바라보며 백보아니가 되던 나는 장공 철저를 내려 뒤집게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이 번개가 아주 빠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본대 철컥 화재건 물에다 오덕이 가로진 물결이 인천 소스를 광고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 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왕입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아,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전통춤협회 이사장 양종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K문화, 한류라고 일컫는 K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K팝을 뛰어넘어서 드라마, 무비, 푸드, 뷰티 모든 분야에 심지어는 메디컬 분야까지 파급돼서 전 세계인이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세계 방방곡곡에 이름을 떨치고 그 이상을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무대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문화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해왔다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전통춤협회도 지난 15년 동안 우리 전통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저변 확대하고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무척 애를 쓰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곰본 이야기라는 어떻게 보면 좀 조그만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속에는 바로 우리의 신명문화가 담겨

있고 우리의 끈끈한 힘으로 이야기되는 그야말로 귀중한 재능, 기능, 예능, 지혜가 담겨져 있는 춘 무대라고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펼쳐지는 귀중한 춤 하나하나를 함께 하시면서 감흥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에 다시 열겠습니다.

추월 야경 가을밤에 드리워진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아,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0: 삐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0: 저희 집에 제일 크게 걸려있는 액자가 온고지신인데요.
1: 기산용수별근 본 소부허유놀고 척벽
0: 그냥 옛것을 수...

0: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익혀서 따뜻하게 익혀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새로운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옛날 것을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1: 역선이도 놀았고
0: 그런 전통의 것을 지금 시대에 맞는 전통으로 또 새로운 전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1: 피르자치라 잔말 말고 일러라.

0: 무대에서 옷을 실제로 갈아입으면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하는 공연인데요. 제가 이제 국악을 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제 모노드라마로 구성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봄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편한 데다가 이게 그 폐품으로 만든 친환경 봄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연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신고 다닙니다.
1: 이리 오너라 호뽀 놀자.
0: 명품도 있고 이런 뭐 고가구들이 저희 집에 가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을 재현을 해서 컨셉이 집들이 하는 컨셉입니다.
2: 맨 있어요. 그걸 석빈이 걸 들어줘. 그럼 석빈이 그 신호를 하자.
3: 본인들이 그 밴드를 하면서도 서로 전통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제 군대 동기고요. 여자분들은 제 학교 동기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전통음악에 관심이 있고 또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0: 요즘 이제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팀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다 창작음악을 많이 하세요. 서희철과단은 일단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또 연주하고 활동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전통음악을 또 다시 연습하고 또 공연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저희는 항상 레퍼토리가 매번 항상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에게 이제 제안을 던져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도 군말 없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게 저희 팀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2: 오늘은 제가 지식 드리고 할 겸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다음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한 2살, 3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비쥐라는 경기미호 명창의 노래가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딱 듣고 나서는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어디 나가 자리도 나갈 수 없고, 그 노래가 없으면 잠도 안 잤다고 합니다. 3살, 2살 아닌가요? 제가 그 기억을 어렴풋이 살려서 한번 노래를 여러분들께 처음 올려보고자 합니다.

0: 학교에서 배웠던 판소리랑 나와서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1: 일단 우리 민요 좋아하고 즐거웠어요. 흥겨워서 잘 와요.
2: 매년 보고 싶을 정도로 감명 깊은 그런 공연이었고 자녀에게도 국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혹시 방금 이 단어가 들리세요? 어떤 게 힘드냐면 가사가 이게 옛날 선생님들이 부르시던 거다 보니까 옛날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불리지 않는 심청가 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제가 찾아내야 되는데.
1: 아, 잠시만요. 자,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대라도 가면 만원 누나돈. 누나돈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면 만원 누나돈. 누나돈 이거였어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야, 누나돈. 보물찾기 같아요.
0: 저는 이 전통이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고 듣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정통, 즉 바르게 이어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은 이을 전자의 통할 통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통할 통자를 썼다는 거에서 되게 소름을 느꼈어요.

0: 그래서 그 광대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려면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포인트, 울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서 그걸 판소리로 풀어내는 해석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옛 판소리를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변화, 창조를 통해서 그거야말로 이제 온고지신이겠죠? 이게 한복이 제가 생각보다 뭐 방송이나 공연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한복을 입고 똑같은 데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을 직접 떼서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시안을 그립니다. 이제 이런 도안을 자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복자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찍는다거나.
1: 몇 벌이나 봤거든요?
0: 한 80벌 정도 있습니다. 제 소중한 자산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석사 졸업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명밖에 안 하시는 그 검구 병창으로 또 무대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전승이 끊겼었던 심청과 방아타령을 이제 제가 올해 복원을 해서 그걸 졸업 연주회에 올리게 되었고요.
2: 좀 심승생숭하네요. 8년 가까이 되게 길게 다녔네요. 다니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거를 알려준 곳이어서 떠날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이 전통이 아직은 무궁무진하고 제가 맛볼 수 있는 맛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 전통을

0: 소리의 길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거기에 지치지 않고 소리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술의 깊이를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그 위에서 잘 닦아놓은 정통을 바탕으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제 수만 년 뒤에도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이 저희 감히 꿈꾸고 싶은 목표입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서재희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대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은 영상과 사진 촬영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플래시를 끈 채로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마음껏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공연을 저희 국악 꿈나무 친구들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 290회 영재한음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열어줄 첫 번째 무대는 하동정재예술단 친구들의 궁중정재 아방무입니다. 조선 전기에 창작된 향악 정재의 하나로 타악기의 일종인 아박을 두 손에 놓고 박자를 맞추어 치며 대무하는 춤입니다. 아박은 상아로 여섯 쪽을 만들어 사슴 가죽으로 꿰고 오색 매듭을 늘어뜨려 아정한 모습이 돋보이는 무용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하고 절제된 춤사위와 박의 음색이 음악과 잘 어우러져 질서와 조화의 미를 물씬 느끼게 해준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궁중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김채우미 친구의 지영이유 해금산조 중모리 중중모리입니다. 민속음악의 대가 지영이 명인이 만든 산조로 경기 신화위의 선율적 특성이 풍부한 곡입니다. 오늘은 서정적이면서 담담한 내면의 긴장이 서서히 형성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중모리와 흥과 역동성이 살아나는 중중모리를 연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채음이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섬세한 선율에 이어 다채롭고 익사스러운 선율이 발랄하고 아기자기한 맛을 담고 있는 연주로 듣는 내내 귀가 춤을 추는 듯한

김채음이 친구의 해금 산조였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신사철과 진도아리랑입니다. 신사철가는 빠른 장단과 경쾌한 선율 위에 사계절의 풍경과 정서를 재치 있게 풀어낸 곡으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은 굵직한 가락과 절제된 감정 표현이 어우러져 한국 민요가 지닌 정서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우리의 삶을 자연의 변화와 춘하추동에 빗대어 노래하고 생로병사의 이야기를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것들로 풀어낸 신사철가와 깊은 한과 흥이 공존하는 남도소리의 대표 민요 진도아리랑을 한 흐름으로 엮어내 흥겹고 구성진 무대를 보여준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박세연 선배님의 체육삼류 짧은 산조 중모리부터 휘모리까지입니다. 가야금 체육삼류는 느리고 장중한 진양조에서 시작해 점차 박자를 좁혀가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에 이르는 전통적 산조의 흐름을 담았습니다. 섬세한 가락과 격정적 장단의 대비 속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대표 산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세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맑고 투명하면서도 연주자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듯한 가야금의 선율이 관객분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나마 잊게 만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통의 선율을 아름답게 표현해준 박세연 선배님의 무대였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운 친구들의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민요로 추석 밤에 여성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매기고 받는 형식과 단순하면서도 힘찬 선율이 특징이며 공동체의 흥과 소망을 담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놀이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소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무형 문화유산인 민속놀이 강강술래를 소리소운 친구들의 귀여운 무대로 만나보셨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에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절도 있고 힘이 있는 동작이 마치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듯한 무대였습니다. 태교는 무예와 문화가 어우러져 한국 고유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무형유산입니다.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무대를 잘 표현해준 수원 태견 전수관 친구들에게

0: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 네.
0: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공연이 즐거우셨나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60간지로 병원연, 바로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벽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관객분들 댁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우리들의 꿈입니다. 흥부의 박 3개는 아이들의 꿈이 담겨 있어 하나씩 터뜨리며 이루고 싶은 꿈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세계 국악 엑스포의 폐막식에서 공연된 무용입니다. 첫째 박은 모두가 건강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꿈, 둘째 박은 모두가 우리 국악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꿈, 셋째 박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영재 한음회가 대박나기를 바라는 꿈을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운 친구들과 함께 덜 특별한 무대를 꾸며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2026년에도 지금처럼 저희 영재 한음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국악 꿈나무 친구들의 꿈을 향한 노력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서재희였습니다.

자기 입장 걸쳤더니 밥 속은 어떤 도둑놈이 싹 가고 난데없는 개 뒷장에 들었지. 한 개를 가만히 열어보니 쌀이 하나 소복하고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보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 첫 무대는 김영랑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멋진 가야금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 친구들만 무대에 서다가 가족들이 함께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5월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노래 들어볼래는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0: 네,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 무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가족이 함께해서 더 빛나는 우리 집 소리자랑 무대. 김영랑 친구 가족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 드시고.
1: 네, 김영랑 친구 가족의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우리 영랑 친구가 가족 소개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2: 아, 네. 대한민국 가야금 여신 이애랑 이모를 소개합니다.
3: 아, 가야금 여신.
1: 이거 이모가 시켰죠? 여신이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요.
3: 맞습니다. 네.

0: 활동.
1: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우리 아빠를 소개합니다.
2: 와.
0: 예, 최고의 소개다.
2: 그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랑 친구가 아빠 그리고 이모랑 함께 온 거예요. 엄마는?
1: 아, 엄마가 네. 오늘 대학교 강의가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2: 아, 그러면은 엄마도 국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원래는? 아,
1: 원래 하세요.
3: 아~ 이론 전공입니다, 엄마는. 제가 쌍둥이여가지고 네. 영랑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2: 아~
3: 그래서 이모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부르고요.
0: 네.
3: 제 딸도 제가 없을 때 영랑이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0: 오~
3: 그 젖동냥 들어보셨죠?
0: 네네네.
3: 심청가에 나온 젖동냥을 저희는 실제로 했습니다.
0: 아, 요즘 시대에도 젖동냥을 하시는 건가요?
3: 현대판 젖동냥을.
2: 어, 그냥 아, 요즘 실험. 분유 잘 나오던데요.
3: 아이들이 분유를 거부해가지고
2: 어, 그러니까 이모랑 엄마랑 그만큼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그죠?
0: 아버님도 네.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영랑이는 어떤 아들입니까?
4: 영랑이는요?
0: 네.
4: 영랑이는 네. 심성이 굉장히 고운 아이고요.
0: 네.
4: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근데 영랑이랑 정반대로 완전히 말괄량이거든요.
0: 아이고.
4: 그래서 맨날 형 괴롭히고 네. 막 이러는데도 영랑이는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다 참아주고
2: 아이고.
4: 네. 그래서 동생을 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네, 멋진 아들입니다.
2: 아, 착한 형? 착한 형이네요.
0: 그런데 상대가 네. 국악 가족이에요?
4: 네네네. 저희 어머님이신 옥계 변영숙 선생님이
2: 이제 예. 장모님이시죠.
4: 네, 저, 네. 네, 장모님이시고
0: 아, 진짜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4: 네네 맞습니다.
0: 예, 예, 예.
4: 그래서 그 어머님의 동생분들도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키우시면서
0: 예.
4: 국악을 시키셨고
0: 오.
4: 그래서 그
3: 가야금, 네. 정가, 거문고, 해금,
0: 네.
3: 조카들 대금까지. 또 우리
0: 있네.
3: 제부의 고수까지 장구까지 모이면 국악 실내악단 가족이 되는 겁니다.
0: 아 우와. 진짜?
3: 네.
2: 근데 저는 이제 영랑 친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도 모든 가족이 이렇게 국악을 하는데 이제 뭐 엄마, 이모, 아빠, 할머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비밀로 해줄게요.
0: 참 이런 안 좋은 질문을 그죠? 거의 괴롭고 힘든 질문을 던지네요. 뭐 얘기가 가능할까요?
1: 할머니요.
2: 할머니.
0: 할머니.
1: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낳아주셨고
0: 네.
1: 또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0: 어.
1: 그래서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엄마와 제가 엄마를 만나게 됐다고 생각해요.
0: 그래요? 그럼 우리 할머니 네.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카메라 보고 할머니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네. 네, 할머니.
1: 할머니 다 나오셔서 빨리 같이 또 방송 나가요.
0: 어, 할머니 편찮으세요?
2: 네.
0: 왜, 왜?
1: 원래
4: 삼중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3: 응급실 가셔서 지금 수술하시게 됐어요.
4: 입원해 가셔가지고 오늘 녹화 못하게 되셨거든요.
0: 어, 영랑이 어떻게 걱정 많이 되겠어요.
2: 영랑이 엄청
4: 네, 울었어요.
2: 아니 지금도 보는데 지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0: 그러니까 할머니도 영랑이 네.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2: 우리 영랑 친구 무대 보고 다 나으실 거예요.
0: 네. 괜찮죠? 어, 그래 아유 울먹울먹해요. 아무튼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멋진 국악 가족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무대도 특별한 가족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무대는 세 자매가 함께 꾸민 무용이었는데요. 특별히 세 자매를 국악 무용단으로 키워내신 아버님도 함께하고 계신데 흐뭇하시죠?
1: 아, 네, 많이 흐뭇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 세 자매 중에 무용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누구예요?
2: 처음에 이모가 오디션 포스터를 보고 한번 지원해보라고 하셔서 다 같이 지원했어요.
3: 네.
2: 그런데 언니만 붙고 저랑 동생은 떨어져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진짜 뿌듯하겠어요.
0: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3: 번의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은 이렇게 세 자매가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세 딸이 모두 무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0: 아, 현실적으로.
3: 네, 부모님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0: 어떠셨습니까?
1: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세 자녀가 모두 무용을 한다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솔직히 걱정이 컸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다행히 어린이 무용단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아이들의 그 달라지는 모습이나 눈빛을 보면은 아빠로서 그 서포트를 해야겠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우는 거예요? 울지 마요. 우는 거 아니에요. 저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애가 하나인데도 제가 알거든요. 셋인데. 아유, 예. 어떻게든 참 힘을 실어주고 싶은 우리 딸내미들인데 매력이 가지각색일 것 같아요.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냉면으로 비유하자면 네. 우리 첫째 딸은 네. 물냉면처럼 담백하고 오. 깊은 맛이 나는 그래, 그래. 믿음직한 첫째 딸이고요.
1: 네.
0: 둘째 한보미는 네. 겨자랑 식초처럼 없으면 섭섭하지만 있으면은 분위기를 확 돋궈주는 감초 네. 같은 역할을 합니다.
2: 그래요.
0: 그리고 막내 한별이는 그 비빔냉면처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교쟁이입니다.
1: 근데 사실 이렇게 개성이 서로 다르다는 건 네. 조금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3: 네,
1: 서로 의견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4: 약간 썰을 풀어보자면 할머니가 네. 닭발 해주셨어요.
2: 닭발?
4: 네, 닭발이요.
2: 네,
4: 그래서 둘이 먹고 있는데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내 거다 하고 젓가락으로 탁 집었는데 비니강 장갑을 이렇게 낀 손으로 탁 낚아채서 막 우적우적 앞에서 막 하면서 먹는 거예요.
2: 또 싶다니. 네.
4: 저도 먹고 싶었는데 네. 조금 하나고 언니로서 약간 존중받고 싶은 것들.
2: 근데 한별 친구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5: 할머니 닭발이 너무 맛있어서 네. 제가 그냥 먹어버렸어요.
2: 끝이에요?
5: 네.
1: 아, 너무 맛있었대잖아요.
2: 아니, 언니한테 혹시 양보할 생각은 한치도 없었어요? 아, 전혀 없었고. 한보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5: 그냥 재밌게.
2: 아, 재밌게 보고 있다. 그래요.
1: 세 자매 다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2: 예, 예, 예.
1: 근데 우리 세 자매가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필살기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5: 네.
1: 뭐예요?
5: 네, 트리플 세배인데요.
1: 트리플 세배?
2: 트리플 네. 악셀은 들어봤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하는 거. 트리플 세배?
5: 네.
2: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리플 세배라. 자. 어?
1: 어머 어머 어머.
2: 뭐야?
1: 어머 어머 어머.
2: 어.
1: 어.
2: 야, 뭐야 멋지다.
1: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2: 네.
5: 제가 원래 유튜브를 보다가 예. 한별 언니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2: 아버님 흐뭇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죠? 예,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딸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0: 한국무용이라는 아름다운 길 위에서 우리 세 자매가 손을 꼭 잡고 함께 멋지게 성장하기를 응원한다. 아빠 엄마는 너희들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그
2: 울어요.
0: 아빠 엄마가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응원할게. 너희들의 그 팬이 1호 팬이 되어줄게.
2: 네,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1호 팬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하시고 저희가 2호 팬 할게요. 우리 세 자매 응원할게요.
2: 그럼요.
1: 자, 세 자매가 함께 만들어줄 다음 무대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네,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 이번에는 특별히 두 가족이 함께 무대를 꾸며줬는데요. 최은혁 친구 가족 그리고 홍아율 친구의 가족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이 두 가족이 어떻게 뭉치게 되셨는 거예요?
1: 아, 예, 저희 가족은 거의 매일 풍물을 배우고 연습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나와서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이렇게 봤습니다.
2: 엄청난 각오로 나오셨네요. K-POP, 네. K-뮤직을 제패할 네. 각오로 네. 진짜 멋진 결입니다. 근데 보니까 요 가족 구성이 약간 달라요. 비슷한 듯 하면서 우리 하율 친구가 엄마랑 같이 무대에 섰고 하율 친구 아버님은 국악을 안 하시는 거예요?
3: 저희 가족은 엄마, 오빠 그리고 제가 풍물을 배웠었는데요. 엄마와 저의 소원은 가족 사물놀이팀을 결성해 해외로 버스킹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빠만 꼬시면 된다고 항상 얘기하곤 했었는데 결국 못 꼬셨어요. 대신 아빠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복채를 만들어주셨어요.
0: 복채를 만들어주셨어요?
3: 네.
0: 아, 그럼 아빠하고 하율 친구 좀 친한 편이죠?
3: 네.
0: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봐요. 그럼 아빠가 그 꼬임에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3: 네.
0: 가능할까요?
2: 아, 예.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족이 함께 국악을 한다는 게 참 흔치 않고 특별한 일이잖아요. 함께하면서 특히 더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
4: 아, 저희 부부가 원래 국악을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2: 아, 취미로?
4: 네, 근데 보통 아이가 생기면 취미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0: 예.
4: 그런데 오히려 아이가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와, 신기하다. 하율이 어머님은 어떠세요?
5: 네, 원래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0: 예.
5: 그런데 이렇게 같이 풍물을 하면서 함께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아이의 성장을 항상 곁에서 지켜봐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2: 네.
0: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국악 공연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기억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희 가족 중에서 아빠, 엄마, 그리고 저희 둘째 형까지 모여서
0: 네.
6: 저희 3학년 학예회에서
2: 네.
6: 사물놀이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6: 그때 친구들 반응이 정말 네. 좋았어요.
0: 폭발적이었어요?
6: 네.
2: 그리고 우리 은혁 친구와 하율 친구가 꼭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장기가 있다고요?
6: 저희 둘이 번화를 네. 할 수 있는데요.
2: 오, 네.
6: 이 번화를 돌리고
2: 네.
6: 같이 주고받으면서
2: 주고받고.
6: 또 여러 기술들을
0: 기술들을
6: 보여줄 수 있는데요.
2: 네.
6: 지금 한번 해볼까요?
2: 아, 기대돼요. 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0: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술들 네. 자 갑니다. 와와와와 와, 와, 와.

0: 오.
1: 어머 어머 어머.
0: 야, 일단 안정적이야. 와. 오, 오. 야, 오, 더 빨리 돈다. 와. 자, 또 있어요? 연결해서?
1: 더 커졌어요.
0: 혹시 이거 머리에.
1: 있어요.
0: 신기하네. 잡고, 오! 하율이도? 갑니다. 오! 야, 이 친구도 난리 났네. 자, 하이라이트 갑니다. 하이라이트. 와! 야! 와! 대단하다, 대단해.
1: 야.
0: 예, 프로다, 프로. 와, 정말 대단한 개인기였습니다.
1: 네.
0: 정말 앞으로도 개성 넘치는 이두 가족의 활약, 저희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최은혁, 홍하율 가족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아, 정말 무대마다
1: 네.
0: 가족들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1: 네.
0: 보는 재미가 엄청나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1: 아무래도 가족끼리라서 더 편하게 그리고 신나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들은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그때의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제비가 갖다 준 박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박을 한 통 따라 놓고 박을 한번 다 보는디

0: 속에 마누라 예
1: 제
0: 톱소리를 맡아주소. 에이.

내가 고파서 못 낫겠소. 배가 그리 고프고

기운 차게 담궈 주소. 즐거운 시리롱 담궈 주소.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박이 딱 벌어지니 박 속은 웬 토종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장이 나왔겄다. 흥보가 허는 말이
1: 허허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박 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셔놓은 놈 그놈 재주가 제 일이네 그려. 남의 박 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은 게 남의 조상께 두 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광가에서 하면

0: 오늘 넘게 어서 어디 자 버려라.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데 설마 안들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부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오. 흥부가 한계를 들고 보니 흥부씨 개탁이라 쓰여 있겠다.
1: 옳지, 이것은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0: 흥부가 한계를 가만히 열고 보니 싸여도보 고고,
1: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0: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1: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0: 이 돈은 평생을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2: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다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 봅시다.
0: 그럽시다. 흥보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 버는디.

0: 하나가득 떨어 붙고 남도로 하나가득 떨어 붙고 남도로 하나가득 떨어 붙고 남도로 하나가득 툭툭 돌고 돌아서 떨고 보면 통닭살이 하나가득
1: 툭툭 돌고 돌아보면 쌀과 돈이 하나가득

0: 네, 시원한 소리가 꼭 닮은 형제를 모셔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을 멋지게 키워내고 계신 어머니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연우 연재 친구는 몇 살 차이예요?
1: 아, 네. 제가 형이고 네. 두 살 차이입니다.
2: 그렇군요. 근데 우리 두 형제 판소리가 정말 너무 멋졌거든요. 그렇게 형제지만 서로 보면서 좀 우리 형이지만 우리 동생이지만 좀 멋진데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럼요.
2: 어때요?
1: 연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립창극단 흥보전에서 네. 흥보 큰아들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솔로 대목이 있었는데 일명 송편 대목입니다. 네, 해오름 극장 큰 무대에서 그쵸. 혼자 네 혼자 울면서 송편을 만들어 달라고 한 소리를 보고 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2: 아, 막 절절하게 막
1: 네네네
0: 진짜 송편을 먹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아,
1: 그럴 수도 있죠.
2: 그래요. 동생이 보기에도 또 형이 엄청 멋졌다 이런 순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3: 그 작년에 학교에서 네. 놀보전을 했었는데요.
2: 놀보전
3: 형이 생긴 거는 흥보처럼 생겼지만 생겼는데 네, 네. 놀보 역을 했는데
2: 아, 형이 네. 네.
3: 형이 무대에서 너무 놀보 연기처럼 막 심술궂은 그런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집에 있을 때 고민하고 연기하고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예. 더 멋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그 평소에는 흥보 같은 형이에요, 놀보 같은 형이에요.
0: 놀이요? 놀흠
3: 약간 섞여있다 볼 수 있겠어요.
0: 아, 놀흠 섞였어요?
2: 입체적이다.
0: 아무튼 서로를 인정해주는 형제 정말 멋진데 네. 어머님 이 끼가 어디서 네. 내려온 걸까요?
4: 사실 저희 부부는 지금 네. 결혼 20주년인데 예. 단 둘이 노래방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아. 저희는 끼가 있는 부부는 아닌데요.
0: 그래요?
4: 근데 아이들이 공연 보는 걸 좋아했고 또 선생님들의 영상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예. 그걸 꾸준히 해왔던 게 아이들한테 스며들어서 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 재능이 있으니까 예, 좋은 예. 경험들이 다 밑거름이 되나 봐요.
0: 그럼요.
2: 이렇게 두 아드님, 두 형제들 보면 든든함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4: 근데 이제는 커가지고 저보다 커져서 뭐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었는데 예. 연재가 저에게 네. 엄마 여기 앉아 엄마 뭐 카드는 여기다 찍는 거야
0: 챙겨주네.
4: 저에게
0: 챙겨주네.
4: 네 알려주더라고요.
0: 남친분으로?
4: 네. 오, 야, 야. 가끔 주변 분들이 예쁘다고 용돈 같은 거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식탁에 이렇게 툭 얹어놓고 용돈 써? 뭐 이렇게 하고
2: 엄마 쓰라고요?
4: 네. 네 학교를 가고
0: 남편 모드 남편 모드 남친은 남편 모드 다
4: 네,
0: 가동하네요.
4: 맞아요. 네네네. 네, 네. 가끔 그럴 때 보면 이제 애들이 컸구나 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근데 남자 형제들은 이렇게 마음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조우종씨 남자 형제 예. 있잖아요.
0: 저는 네. 동생이 있는데 네. 마음 맞는 거는 사실 크게 바라진 않아요. 마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맞지 않기를 바라겠죠. 제 동생이. 근데 이 집은 어떻습니까? 네. 둘이 있으면 사이가?
1: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0: 그래요?
2: 어?
0: 형 입장에선 그렇고
1: 네 그럼요. 네.
0: 동생 입장에서는?
3: 다른 분들이 봐도 너무 안 닮았다 할 정도로
2: 근데 형제라기엔 진짜 안 닮긴 했어요. 네. 그럼 취향 네. 같은 거, 뭐 먹을거리 같은 건 어때요?
3: 먹을 거를 봐도요. 네. 제가 회를 먹고 싶으면 형을 막 형은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만약에 놀러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산을 가고 싶다 하면은 네. 형은 또 바다를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안 맞는 점이 너무 많아.
2: 하지만 또 이렇게 달라도 보니까 노래할 때만큼은 예. 와 진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맞추는 거 제가 봤어요.
0: 아, 잘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형제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예.
0: 아무튼 형제 간의 무대 안에서도 또 든든하게 계속해서 파트너로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2: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네.
2: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0: 정말 실력도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네. 가족끼리 서로 맞춰가고 웃고 또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다은 씨, 네. 저희 이 노래 들어볼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손현우, 손현재 형제가 한 곡 더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5: 그때여 남의 용왕이 우연히 병을 얻어 아무리 약을 써도 대작이 무효라. 하늘에서 도사가 내려와 육지에 있는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 수국의 어진 신하 별주부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따구해 왔겄다.
1: 그래, 주부가 왔다니 수로 말린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쩌고 왔는고?
5: 옛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1: 에이, 그게 무슨 말이란 말이냐? 그럼 어서 바삐 토끼를 잡아 들여라. 어명을 내려놓으니.

이씨의 내다라 도끼를 내고 쌀 때 진왕말리 장성사틀 사냥싸움에 마초사틀 첩첩이 둘러쌓고 토끼들 입다 잠거동 영문출사 도적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0: 과연 네가 무엇이냐?
1: K.O.
0: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기장도 좋거니와 네 하늘 내요겐 상대렴 혹고 네 껍질 벗겨내야 찰량와 갈거드면 어혈내종 혈담에는 밤

0: 아이고 나 개도 아니오.
1: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0: 망아지 새끼 죠.
1: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감 뭐 구간족이라 요다 난장 절림 하루다. 연왕도 500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정금상을 하니 주랴 들거라. 후.
0: 도끼를 열마야 빨글 안주장대로
1: 쿡
0: 찔러 들어 매지 토끼 할일 없이 테라.

0: 하고 있는 별주부야. 와야. 나탄 게 무엇이야?
1: 오 그게 수국 남여라 하는 것.

0: 오느라 호구를 울려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지
1: 나한테 판소리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참 아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잘 떼어갖고 응? 내가 혹시 살다가 꽃게다가 뭐 내가 물려준 소리 너희들이 아낌없이 잘해갖고 선생님 이름을 날려주라 내가 아니란 선생님한테 소리를 이렇게 뵀습니다 하고 그거요
0: 방간인수로 먹으려느냐

저는요, 네, 목포 안예란입니다. 제 고향은 나주고요. 43년 7월 4일 생일은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막 그 낳고 바로 목포로 나왔대요. 아버지

미국 상행하셔서 목포에서. 우리 아버지는 안자, 몽자, 실자시고 우리 어머님은 김자, 제자, 비자시예요. 안채봉 씨. 옛날에 소리 잘하시고 강주에 사셨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사촌 누나지, 안채봉 씨가. 그러고 이제 안채봉 씨 아버님의 동생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안채봉 씨에 유명했어요. 판소리도 하시고 그렇게 웃겼대요. 막 옛날에 그 공옥진 씨 그 형님 꼽사 치대끼 그 안채봉 씨도 그 춤을 그렇게 잘 추셨대요. 그래갖고 그 춤으로 유명하셨다. 네가 그 고모 닮았다 그러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 창극단이 있죠. 여성극단. 그런 것이 많이 목포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돈은 없은 게 도둑구도 보고 어려서 언제야. 돈 있으면 돈 주고도 보고 호동왕자, 낭낭공주 막 그런 거 들어오면 보고 와서 나 혼자 방에서 거울 보고 그 본 거 흉내고 나 혼자 소질이 있었던가 봐 내가. 그래갖고 판소리도 아버지가 안 가르쳐주고 이모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고 우리 이모, 우리 엄마 둘째 동생이 해라 그러고 그 이모가 가르쳐줘서 했어. 마치 오비언이가 우리 동네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소리가 나. 그래서 가서 본 게 비언이가 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야 너 그거 배우면 나장 데리고 가라고 비언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선생이 지금 신영이 아버지예요. 신치선 씨. 그 첫 선생이 신치선 씨. 하고 나 그때 가니까 한 5-6시 앉아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심청가 이렇게 도막도막 이렇게 배워. 도막 소리 옛날 선생님들은 완창을 안 했더라고. 도막 소리를 가르치고 그래. 근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밑에 장우중 선생님한테로 내려갔죠. 국악원이 있었어. 학원. 그때만 해도 애기조합. 시리 국악원인데 애기조합이라고 처음에는 했다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공부를 했지. 중선 씨, 장울중선 씨가 거기 계시고. 장울중 선생님한테는 단체 그 작곡을 하시고 그랬거든. 옛날 임춘행 씨라고 그런 분들 모를 거야 아마. 그런 분하고 장울중 선생님이 친구고 또 그쪽으로 선생님이 많이 그 작곡을 해. 장울중 선생님이 작곡을 잘해요. 소리를. 그래갖고 그 임춘행 씨한테 들어오면 그렇게 임춘행 씨가 놀러 오셔가지고 작곡을 해. 두 분이 앉아서. 그래갖고 그놈 가지고 가서 또 애들을 가르치고 임춘행 씨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때 장울중 선생님은 유관순전을 했거든. 근데 다 잊어버리고 그 좋은 소리를 뭐하러 잊어버릴 거냐. 공연을 하면 선생님이 작곡을 해서 그래갖고 연극도 하고 장울중선 씨 선생님 딸은 딸하고 나하고는 남자 역할이야. 순임이하고 나하고 둘이.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연극도 몇 번 하고 공주마마 뭐 왕자마마 그런 거 호동왕자 낭낭공주 그런 거 뭐도.

때는 제가 이제 목포서 다녔지 서울로 공부하러. 춘향가를 여기서 도막 소리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완창 공부를 하려고 혼자 김수희 선생님한테 갔어요. 했는데 또 거기서도 많이는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 그래갖고 내가 아파버렸다니까. 거기서 공부하다가 아파버렸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약도 다 사다 줘서 먹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무섭긴 안한데 내가 그렇게 무서워.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소리를 주고받고 하면은 저 뭐야 그 라디오 잭 하는 거 카세트가 있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돈이 없어서 못 사갖고 갔어. 그래갖고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지천도 좀 듣고. 그때는 누구누구 있었냐면 미숙이도 있었고 안숙선이도 있었고 그 수정이도 있었고 동해 죽었지 동해 김동해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더라고. 근데 그 틈새

그래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하려니까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 그러고 뭐 얼마 공부 못하고 그냥 목표로 내려버렸지. 여기서는 좀 쉬웠는데 공부하기가. 근데 거기는 가니까 조금 어렵고 또 선생님들도 그냥 무섭고 그래갖고 하다가 그냥 내려버렸어. 아, 욕심은 있어도 아이고 그냥 내가 무서운 게 그냥 나 좋은 선생 버리고 갈란다고 내려버렸지. 내려갔고 여기가 조금 있다가 장훈중 선생님이 어째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내려왔냐고 그러면서 자기 딸하고 나하고 비어냐고 선이 데리고 보성한테 가더랑께 정미 씨한테. 그래갖고 보성이 길이 터졌지. 그래갖고 거 가서 이제 진짜 소리를 했지. 한 18이나 들어갔을 거예요. 17이 18. 선생님이랑 안 하고 할아버지라겠어. 나이가 운칙 많이 잡사놓은 게. 70곡이나 되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찌 선생님이라기 해서 그냥 할아버지라겠지. 그런 게 들어가면 거기 가면 이제 방을 얻어. 개인 방을 하나씩. 그래갖고 거기서 밥에 묻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소리 배우고 그랬지. 춘향가. 춘향가를 배웠지 처음부터. 바로 선생님 뒤에가 산이 있어. 좀 높이 올라가. 그런데 좌우게 올라가면 이렇게 그거 보고 뭔바 떡바구라 가자 뭔바 이렇게 있어. 거기서 김현수 선생님이 그 앉아서 공부했던 자리라고 그 말은 어때 그때. 근데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했지 공부하고 그랬어. 그 내려와서 또 받아갖고 또 이정은 올라가서 또 거기 가서 연습하고 내려오고 말 못하대. 그래 죽어라 하루네 한 것을 연습하지. 시골이가 뭐 어디 놀러 갈 데가 있어 어디가 있어 아무 뭐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공부나 하고 그러지. 밥 먹으면. 그리고 안 알고, 안 하고 기울임 피우고 있으면 아무개야 하고 부르고 너는 어찌 안 하냐고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배워갖고 저것들한테도 산에 가서 뭐 돈 누가 안 가면 너 뭐더냐 그러고. 그래서 재밌었어 산 공부할 때. 거기는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이렇게 오더라고. 방학 때만. 그 동네를. 근데 그 동네는 총각들이 북을 다 잘 쳐. 거가 아주 소리 동네예요. 응게 말하자면 보성 소리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동네 청년들이 다 북을 잘 쳐. 북치면 우리가 또 꽃이지. 오빠 오빠 하면서 이름 좀 적어주라고 춘향가잖아 적어주라. 하면 적어 다 줘. 한 권을 다. 한 권을 춘향가 한 권을 이렇게 적어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갖고 배우지 진짜. 나는 지금도 있네 그 책이 집에가. 그러니까 우리 연습하러 가서 북쳐주고 지금도 공부된 게 우리도 공부되고 그러고 했어. 나이 잡사놓은 게 그냥 막 갈키다가 기침하다가 막 그런 게 우리도 막 깝깝하지.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근데 선이 이제 똑같이 앉아서 이제 배우지 이제 춘향가를. 그러면 이제 많이는 안 가르쳐줘. 조금씩 가르쳐줘.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그것이. 그리고 한 문을 띠일랑께.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몸이 조금 안 좋으셨어. 그러니까 막 기침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여. 학생으로서는 우리가 끝 거가. 다시는 안 받아. 그 뒤에는 들어온 학생들은. 그래도 어찌해서 보성서 춘향가 그놈은 완창은 다 했어. 춘향 형상 가련하다 숙대머리. 단체는 뭐 얼마 안 있었어. 많이는 안 있었고 낭자단체를 갔는데 부덕이라는 게 뭐 이름 촌스러워서 못 썼다고 무감히 애란이라고 지어주더라고. 소리 한 사람이 없니 거기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소리 잘해 거기서. 그 우라창을 우라창이 뭐냐면 무대 뒤에서 연극한데 무대 뒤에서 이렇게 소리한 사람 도창되는 거 뒤에야 뒤에서 마이크 잡고 맨 오라창만 했어. 판소리 한 사람이 없거든 그가 나밖에. 그랑께 그때만 해도 내가 소리 잘했겠어 못했죠. 얘 한 몇 년 한 2, 3년 해갖고 갔는데 뭔 소리가 얼마나 하겠어 못하지. 얘 포도시 그냥 길만 그림만 그리고 댕기지. 이 목이 견딜 수가 없어. 어찌게 목이 세갖고. 그래갖고 못 쓰겠더라고. 목 베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1년 있다 그냥 나아버렸고.

우리 이모부가 데리러 왔더라고. 우리 이모가 너 거기 있다 목베리 갔다고. 그래서 이모부가 데리러 와서 이모 따라서 아부르지 이모부 따라서. 아쟁, 가야금, 장군은 앞에가 있고 무대 앞에가. 심팽일 씨 장단 잘 친 분 있어. 그분 또 종선이. 종선이도 아직 잘하잖아. 종선 씨. 뭐 낭낭공주, 호동왕자 모두 그런 것 모두 연극한데 뒤에서 오라창된다. 그리고 두 남매. 삼형제, 이 두 개는 아니죠, 분이. 같이, 그 내가 연극을 했기 때문에. 사령에서, 사령. 여자 안 시켜, 나는 나, 모시면 시켜. 우라창 뒤에서 대다, 무대 서서 사령, 에이, 하고 있는데, 이거 좋지. 객석에 사람 다 보면서. 뭐, 자흥, 해남, 뭐, 저 강진, 저런 데로 댕님서 있지. 그러니까 강진, 그 다리 있는데, 이렇게 오면 그 생각난다. 어머니, 겨울에 내가 여기서 고생했는데, 그러고. 아이고. 옛날이네, 옛날. 참말로 옛날이야. 대회는 나 소리 한 5, 6년 했을까? 해가지고 이제 나갔어. 대통령상 저거 내가 몇 살에 받았을까? 대회도 몇 번 나가갖고 이제 저걸 탔는데 아이고 연습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소리 뭐 1, 2년 해갖고 탄 것이 아니고 나는 한 뭐 20년 다 되었어. 그래갖고 탔어 나는 저걸. 봐 내가 15살에 소리 뱉은께 몇 년을 했겠어 공부를. 그래갖고 했어. 아이고 막 너 뭐 조금 해갖고 못타 대통령상은. 아따, 저거 타려고 오직 했겠어. 밤잠 못 자고, 못 먹고, 떨고. 무대 올라가면 얼마 떤지 아요? 말도 못하게 떨어. 나 똥 많이 먹었어. 근데 목에 좋다고 하니까 새벽에 보재기, 쬐깐 헝거 보재기에다가 똥을 이만큼이나 해서 싸. 그래갖고 물 한 컵이나 되겠어. 담가놔. 그래갖고 이슬 맞춰. 장구멍에다 놔둬.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마늘 한쪽 하고 코딱 맞고 그는 먹고 마늘 먹고 그러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랬지. 그렇게 공부했어. 오늘 여기 유달산에서도 그랬어. 신영이 아버지한테 공부하면서 똥물 먹고 유달산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지. 죽어라고 밥만 먹었다 하면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북쳐준 사람이 없으면 우리 물박장망치고 이렇게 연습하고 그래. 이제 누가 푹 쳐준 사람이 있으면 헌디 얻고 나 혼자 그냥 하려면 내가 침서해야 이렇게 북채로 아이고 북채가 성한 놈이 없지. 어찌게 바위에서 때리면서 했는가. 이런데 성한 놈이 없어 북채가. 술상채려 그랬을 거야. 서울로 와서 한 10년 살다 왔을까? 서울 가서 딱 10년 소리 잡파해 불고 10년 살다가 도로 내려와갖고 이제 소리 또 하고 있지 지금. 힘든 게 누가 버려다 준 사람은 없지. 혼자 애기 새 키우려면 힘들지. 그러니까 많이 울었어. 난 모르게. 10년? 한 10년 서울서 살다가 안 된 게 도로 목 보러 내려왔지. 우리 친정 이모가 서울서 살아서 그 이모 따라서 갔지. 안 해본 장사가 없어 서울 가서는. 그 물에다 담가놓고 그 미역 장사. 그것도 동네에서 창피한 게 저 노량진으로 가. 봉천동에 살았거든. 그러니까 봉천동에 창피한 게 노량진 시장으로 가서 그거 팔고 오라고 저녁에 들어오고. 친구가 노량진에서 식당을 했어. 근데 그 아들 소리를 해. 근데 식당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한 번은 어야 자네 집에 와서 일 좀 해줄란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너는 뭐 듣고 있냐. 가서 일해주고 돈 받으면 되지. 그러고 댕겠지 그거를 또. 그러니까 나보고 우리 모가 너가 적세년 없어 그래 나보고. 어디다 말해라. 나 혼자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나 인자 저것들한테 말아요. 그래도 대학은 못 가르쳤어도 딸 둘은 고등학교

학교 내놓고 아들은 대학 내놓고 그랬지. 너희는 딸인께 공부 그만해라 그러고 아들만. 친구들이 우리 지영이는 지가 되겠어 대야. 그때 우리 딸이 몇 학년일까?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되었을까? 저스까 했던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그랬거든. 서울서 삼서 지영아 너는 내가 목포로 가면 내가 너 소리는 엄마가 함께 너는 하지 말고 소리 징하다 그런 게 무용이나 해라 내가 그랬거든. 여차로 그 말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갖고 목포로 이제 이사 왔는데 목포 와서 한참 있다 우리 아까 그 딸이 엄마 나 무용 안 할게 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럼 할래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 고등학교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너희들 고등학교만 다니라고 그러고 했더니 대학은 지가 다녔어. 지가 무용해갖고 돈 벌어갖고 대통령상도 받고. 아니 딸 둘, 아들 하나 고생 많이 했어라. 애기 혼자 세니 선이 키고 갈퀴고 니라고. 그래갖고 오지금은 도로 내려버릴 거냐 목포로. 굶어도 목포 가서 굶을란다고 목포로 내려버렸어. 이 소리 작파이 불고. 그래갖고 와서 도로 했지 이제 소리. 지금까지 이제 살아. 아이고 혼자 남편 없이 새끼 셋 키려고 가르치고 먹일란 그것도 힘들대. 진짜 함께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고. 그때 나 내려온 게 신영현이랑 뭐 여기 살때 이주불이라. 노상 만남은 달아달아 밝은 달아 막걸리 먹고 홍어이다. 그만둔 게 죽었더라고. 막 아프고 그래. 그래서는 도로 시작했지. 그런 게 목포 와서 바로 시립국악원 교사로 갔죠. 목포 시립국악원이 어디가 있냐면 저기 유달산 죽동 그가 죽겨도 길 거야. 예, 많았어 그때는. 한 20명 되었을 거야 애기들이. 나는 한 번에 안 했지. 하나씩 했지. 그런 게 죽었더라고. 한 번에 해보면 된디. 그놈을 마을에다 앉혀놓고 누구 두라 나가 두라 이러고 있으니 죽겠습니다 진짜. 그래도 내 욕심에 하나씩 갈게 했었다 그러고 하나씩 가르친 게 얘는 목이 좋겄다 허겄다 못하겄다 알잖아. 여럿이 해버리면 몰라. 네 목이 좋은지 얘 목이 나쁜지 몰라. 호랑이 호랑이 나보고 저것도 호랑이라고 이름 지어놨어. 하다 무섭게 하다 사정 없지. 그때는 해초리 들고 그냥 사정 없이 등짝이 어디고 손바닥 내놔. 그러고 이제 상공부 데리고 가고 상공부 가야 소리가 늘어. 여기서 한 번에 뭐라 때려서 가르치면 늙어서 소리. 요놈이 잘한지 요놈이 목이 좋은지 전혀 모르잖아요. 거기서 밥 해먹고 자고 하나씩 그러고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고 거 가서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내려와. 내려와서 이제 씻고 밥 먹고 또 해. 이제 하루 내 소리만 하고 있단게. 아, 저거들 여기다 놨나 저거다 놨나 저거다 놨나 내 팽개쳐불고 나도 앉아서 해. 이러면 뜯으면서 바이오대 치면서 나도 공부해.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끝도 앞도 없어 공부는. 우리 현미라고 이제 제일 우대가리. 우리 애리도 우대가리고. 아침 새벽에 내가 뭔지 누구를 불러. 애리야 부르든지 현미야 부르든지 그럼 이제 저거들이 깨. 그래갖고 이제 걸어서 산에 올라가. 걸어가면서 졸면서 가는 놈 웃긴다고 아주.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저기 앉고 이렇게 딱딱 내가 정해주지. 그러고 저 꼭대기로 나는 올라가서 누가 해차리 부른가 하고 봐. 그럼 누가 해차리 부른 다이아 우리 다이란 애가 이렇게 해차리 그 안에 한참 쑥대머리 하다가 뭐 잡으려고 이러고 하면 다이아 그러면 깜짝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지금도 상공부 갔으면 좋겠어. 이 얘기도 하고 저녁이면 또 내가 나보고 이 얘기해 주라고 하면 또 귀신 얘기해 주고. 나 우리 제자는 못한 놈 없어. 다 잘해. 아 진짜요. 내가 그 거짓말 아니야. 다 잘해. 내가 워면 왜 심은 말도 못하지. 옛날부터 심은

0: 수백맹이제 지금 나하고 서로 교제하고 아는지 알고 지는 애기들은 한 4,50명 되지만 신라면 수백맹이었어요. 전주, 광주, 남원 모두 서울 그러고 있음 기제자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나는 제자 발에 걸쳐갖고 죽었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아빠 안 선생은 좋겠다 제자 많아 그래. 부러운 사람이 많아요 나를.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좋지. 고생은 했을 망정. 둥둥 내랑구 오호 둥둥 내랑구 내가 원래 이 소리를 배우기 전에 소리를 좋아한 사람이 저 선생님이에요. 저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예요. 송호영 선생님 잘하시잖아 소리. 야물딱지게 해요 저 양반 소리. 목이 음폭이 좋아갖고 소리 잘하셔. 이렇게 하여튼 내가 시립에 이 선생 들어갔고 내가 선생님한테 공부를 댕겼거든. 나도 배움사 가르쳤었다고. 왜냐면 그때는 내가 춘향을 완창을 안 했거든. 나도 완창을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야 내가 할 소리가 있잖아요. 에이 완창도 없으면서 우리 가르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도 완창을 해갖고 너희를 가르쳤었다라고 서울로 댕겼어 선생님한테 완창. 그랬죠. 서울까지 댕겼지. 못 벗어. 자들 가르치다 한 달이나 가르치다가 한 열흘이나 시간을 내줘. 좀 쉬어라 하고 너가 복습하라고 그러고 나는 가서 한 열흘이나 하고 그래. 기차로 가든 버스로 가든 가재. 그러고 이제 선생님한테 들은 테이프 노상 이런 귀에다 꽂고 나이 귀가 하나가 먹었어 지금. 그 이어폰을 너무 많이 꽂았어. 신림동에 사셨어 그때. 선생님이 신림동에 사셨다고 그러니까 가기도 뻗쳐. 어디서 내려갔고 어디서 또 버스 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차로 와갖고 또 버스 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댕기려면 돈도 그때는 별로 없는데 겁나게나 고생했어 이거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 번은 돈 받고는 몇번안 받으시더라고. 돈 2개 그냥 와서 이러더라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 대신 이제 미안한 게 나는 막 김치 같은 거 내가 또 김치 맛있게 담거든. 김치 같은 거 담으다가 내가 드리면 맛있다고 잡수고 웬만한 박스에다가 담아갖고 들고 가지. 내 자가용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함께 기차에서 사람이 어찌게 많았게 사람이 실려갖고 여기서 저까지 밀려가 버렸다는 게 사람 등살에. 그래갖고 신발은 여가 벗어져가지고.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서울 공부를 다니면서. 서울 공부를 다니면서 에피소드 많아, 난 아주. 우리 선생님이 제일, 아까 말한 게, 제일 성질 많이 낸 거지. 우리는 왜 그냥 하고 악순디. 자네 어째 그런가? 꼭 그래. 그 제일 성질 많이 낸 거예요, 저 선생님. 성질 잘안 내셔. 그럼 난 하다 웃음답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 선생님 춘향가 소리는 남성적고 소리가 야무져. 그러니까 이 선생님 제자가 많지. 서울 국악인들은 큰 송호영 선생 제자요. 겁나 많아요. 김영자니 김일군이 안숙선이도 했고 많아요 선생님 제자는.
1: 역졸 하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 또 비가리오 부처 눈이 육방이 선동한다.
0: 나한테 판소리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참 아껴서 부른 소리입니다. 이 춘향가 판소리는. 예. 이것 때문에 돈도 벌고 자식도 키웠고 학교도 다 가르쳤고 이게 소중하지. 내 자식들 위했으니까. 예, 해야지. 이 좋은 소리를 안 하면 쓰겄어 해야지. 뭐할 것이 있어, 내가. 소리밖에 할것 없지. 나 못한 얘기는 없어. 우리 제자들이 잘 돼갖고, 응? 내가 혹시 살다가 꼴깨다 하게 불면, 응? 내가 물려준 소리, 너희들이, 응? 아낌없이.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무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함께 박수 쳐볼까요?

0: 강치궁 저강급 맹수인계 다라수고 성찬동우주 협정거리사 보선용 난시대 수제비로 폭돌매고 장차고다 합자랑을 이루 단처야못내고 한발 정기 놓고 또 한발 정기 놓고 축축축축거리고 건너간다.
1: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

닫도는 출도를 헌연 후에 서울로 올라간 주장을 연료로 포착하고 남은 꼴 백성들 세금을 없앴으니 천천 만세를 누리더라. 그디야 니할 소냐 터질 터지리로구나. 뭐라고요? 여기 볼게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여기도 해볼게요. 얼씨구 좋다

0: 비춰라. 하늘에는 별이 종종 우리들을 비춰주네. 다시 더 크게. 그지나 칭칭나네
1: 칭칭나네
0: 그지나 칭칭나네
1: 그지나 칭칭나네
0: 그지나 칭칭나네 그지나 칭칭나네
1: 칭칭나네
0: 뛰어보세 뛰어보세 신명나

0: 꿈을 따라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저기만 살고 지고 괜히다 칭칭하네 괜히다 칭칭하네 다 같이 얼씨와 좋아자 잘한다 얼씨 아버지 괜히다 칭칭하네
1: 괜히다 칭칭하네
0: 아버지 춤추고 계신가요? 춤추고 계세요? 얼씨구!
1: 얼씨구!
0: 좋다!
1: 좋다!
0: 다시 머리로 박수!

칭칭 나네. 칭칭 나네. 칭칭 나네. 칭칭 나네. 칭칭 나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 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읽어봐.
4: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2: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4: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3: 그리고
4: 이건 뭐야?
2: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4: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3: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지희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치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우리 표정 조팔가 보이시는데요?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얼굴이 밝아져요. 매드지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혜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 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두 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집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장애학생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휘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 문화예술의전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한 곡 덴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휘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 자, 이 코드를 눌러야 됩니다. 디코드!
1: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오케이.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로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따는데 살짝 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 씨는 이제 누군가

0: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1: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음한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브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브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2: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0: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3: 지희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2: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0: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4: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5: 네!
4: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5: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아, 씩씩합니다.

0: 다음 도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청률 57% 드라마 OST 주인공 김지현입니다.
2: 어? 뭐지?
1: 현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지현 씨는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오나라로 시작해서 너무 반가움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아쉬운 거예요. 더 들려줘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또 잘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오나라로 너무 모든 게 완만하고 여유롭게 흘러가서 듣는 사람도 너무 편안하게 온전히 듣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무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전 사실 처음에는 그 소리에 하시는 분들 특유의 어떤 쇳소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소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셔서 너무 좀 정돈된 소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식임새라 그러나요? 판소리에서 쓰는 그 식임새가 너무 한국적이고 구슬퍼서 김지현 씨 매력에 홀딱 빠졌는데요. 대장금 OST의 주인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그 OST를 부르셨던
1: 네네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불렀습니다. 어릴 때 많은 사랑과 이렇게 큰 무대를 서봤는데요. 그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설 무대도 없어지고 이제 잠깐 슬럼프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살짝 소리도 조금 놓았었는데요. 안 하다 보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해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0: 조선 판스타를 통해 이상하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현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혹시 크리스티안은 만찢녀라는 말 들어봤어요? 만찢녀?
4: 좀 들어봤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4: 네네네.
5: 그 만찢녀는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여성을 이제 줄여서 만찢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찢남이죠.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6: 정말 만화의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른 거잖아요.
5: 그렇죠.
6: 코믹 만화일 수도 있고.
5: 예, 예, 예.
7: 명랑 만화, 명랑 만화. 예.
5: 초면인데 너무 말을
6: 죄송합니다. 예.
5: 재밌게 하시네요.
6: 예, 사랑합니다.
5: 예, 너무 재밌게
6: 너무
5: 하십니다.
6: 너무 팬이에요.
0: 아, 이번에는 국악계의 만찢녀.
8: 국찢녀예요?
9: 국악계 만찢녀.
8: 국악을 찍
9: 나와주세요.
0: 국악계 만찢녀. 드디어 조선 판스타에 떴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8: 어?
10: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
11: 캐릭터가 있으시네.
10: 선글라스 해도 안정되지 않아? 덜 부끄럽다.
12: 안녕하세요. 제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13: 네. 예.
12: 그렇다면 제 반터닝을 주목해 주세요.
0: 예.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윤예원 씨는 12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소리나 보이스 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컨셉도 너무 좋았었어요. 약간 좀 오버스럽게 보이려고 말듯한 그런 마지노선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마무리할 때 아 다음이 진짜 너무 기대가 된다, 다음 무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별을 눌렀습니다.
3: 가야금 병창이라는 게 소리와 그리고 가야금 연주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윤예원 씨가 하신 무대는 가야금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야금 악기의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말굽 소리가 이제 다가다다다가다다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특색 있게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다음 무대에서 꼭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리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예, 저도 그래서 별을 눌렀습니다.

0: 중간중간에 살짝 춤을 췄는데 솔직하게 굉장히 잘 추는 춤은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빠져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윤희원 씨 수고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2: 선글라스.
3: 예, 선글라스 챙겨 가셔야 됩니다. 예. 깨졌나요?
4: 안 깨진 걸로 했겠지.
5: 자,
0: 이번 도전자는 저희를 90년대로 예, 추억 여행을 보내줄 거라고 합니다.
1: 오!
5: 아하.
1: 야, 이 해주와이들 느낌인데?
6: 안녕하십니까. 조선 판스타의 새로운 신화를 쓸어온 이창준입니다.

떠나보세. 승상은 곡, 승진은 노비, 판서미, 노주, 서우징어, 할바, 대대사.

0: 소리를 잘하네.
1: 소리 잘하네.
2: 소리 잘하네.
3: 별을 눌러주세요.
4: 뭐야, 이거 안 누르면 웃기지.
0: 나 안 할 수 없어.
3: 이창준 군은 13개의 살을 받았습니다.
5: 갑니다.
3: 새로운 신화를 썼던 것 같아요.
6: 맞습니다. 새로운 신화 쓰셨고요. 아니 근데 18살인데 이게 98년도 노래거든요. 01년생 아니죠? 02년생 뭐 이쯤 되시죠?
4: 아, 04년생.
6: 아, 이 노래 태어나기 전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으쌰 으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4: 원래는 잘 몰랐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라 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화 엄청 팬이신데.
7: 아, 신화 창조시구나.
4: 네네.
8: 거기 신화 중에 누구 팬인지 아세요?
9: 오 진짜?
10: 효자다 효자.
9: 전략을 잘 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가요처럼 이렇게 부르다가 뒤에 약간 아까 덤비 디덤 그걸 판소리로 했을 때 진짜 다 쓰러지셨거든요.
11: 어전의 입시야야 덤비 디덤 인생.
12: 오늘 무대를 보면서 약간 아 이게 한국의 여름이다. 한국인이라면 이제 용궁에 가서 여름을 만끽하는 어떤 기분도 느꼈고 시간 이동을 한 공간 이동을 한 기분이어서 저는 좋았어요.
3: 이제 제가 알기론 소리를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시작을 한 거예요?
4: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거의 한 6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6: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리의 성음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진짜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자, 국악계의 반짝이는 미래를 보여준 이창준 군의 무대였습니다. 다음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3: 학생 같은데?
14: 네, 안녕하세요.

0: 단둘이 놓던 사랑. 네, 여기까지.
1: 저는 오늘 제가 왜 서돈 미녀가 제 마음속에 늘상 있었는지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고, 아, 신지은 씨가 본녀 같은

0: 목소리로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매력적이 아니었나.
1: 감사합니다.
2: 젠양 덕분에 신선한 어떤 충격 그리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서더미녀의 참 매력을 알려준 신재현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써내려갈 새로운 도전자 나와주세요.
3: 여기 이제 눌러놓고 싶어요.
4: 꽉 차는데
5: 어떤 이 포스가 막 느껴진.
6: 저희는 월드 뮤직과 국악을 결합하고 창작하는 제나입니다.
7: 제나는 순우리말로 오로지 나 자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로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로지 우리만의 눈으로 새롭게 월드뮤직을 바라보겠다라는 뜻을 지닌 팀입니다. 제나가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재난은 1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실은 저는 그 창하고 판소리 창법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하게요. 근데

0: 밴드로 봤을 때는 참 모든 멤버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 정말 음악적이더라고요. 편곡도 너무 좋고요.
1: 정확하게 봤어요.
0: 그 음악 색깔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요. 그 좋아질 무대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별 드렸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저는 이번 무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행진이라는 노래와 그리고 뱃노래가 섞였는데 행진이라는 노래가 매기는 소리 같고 그리고 뱃노래가 받는 소리처럼 들려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형식이 민요의 형식처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국악기의 비중과 탱고 음악의 비중 그리고 보컬의 비중 이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나라는 그 문제점에서 저는 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선 판스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별을 아깝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4: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 예, 그리고 더 좋은 무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나였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K소리로 싹 가능 조선 판스타 다음 조전자 모시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의 주인공 소리꾼 김송입니다.
4: 아마 뭐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6: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서편제 제가 아역으로
7: 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난예
8: 안녕하세요. 오정혜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코자 인사드립니다. 송이 화이팅!
9: 안녕하세요. 김명걸입니다. 그때가 12살이었거든요. 그랬던 송이가 이제 조선 판스타에서 맹활약을 해서 꼭 1등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3등 교도할 거지? 우리 송이 화이팅!

0: 예. 와, 브라보. 굿자, 굿자.
1: 원래 타고난 성음이 저도 난이 같지?
2: 그렇죠.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3: 자,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락드림은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김주원 씨가 무대 끝나자마자 엄지척을 어떤 점에 매료가 됐나요?
4: 이 음악이 제 스타일이에요. 정말 R&B 틱하고요.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저도 같이 피처링 하고 싶어요. 이거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3: 네. 네.
5: 조선시대에 R&B 있었다면 이런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약간 왕들의 한복을 입고 약간 그 R&B 그걸 타는 그 리듬타는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1: 아, 변성을 했잖아요. 변형을.
6: 네네.
1: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네. 원래 성음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6: 네, 맞아요. 예, 예.
2: 아까 사설랑봉가라고 했던 게 사설나무가 그 왜 생겼잖아요.
6: 네.
2: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를 이 소리를 갖다 굉장히 톤을 높게 하니까 아마도 다른 나라의 성음처럼 들려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6: 평소에는 저희가 고려 가요, 뭐 판소리, 민요, 또 강강술래처럼 전래 놀이를 가지고 창작한 곡으로 활동을 하고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조선 판스타에 나온다고 해서 전혀 저희는 섹시 쪽은 아닌데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3: 자, 이것이 바로 퓨전 국악이다를 보여준 락드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3: 자,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0: 예. Yeah. 와, 너무 어려워요.
7: 안녕하세요. 민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콕 점찍으러 온 민요 신동 신예진입니다. 예. Yeah.
8: Yeah. 안녕하세요. 신예진입니다. 올스타 받아서 2라운드.

0: 판정단 분들 별을 눌러주세요. 자, 신예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다 좋은데요. 저는 계속 물이 생각이 났어요. 물. 물이 참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요. 또 되게 부드럽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노래만 아니고요. 막 가요 할 때도 제가 나름대로 또 노래 가르쳐주거든요. 정말 제가 가르쳐주게 되면 정말 백예린처럼 이게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예린이도 13살 때 제가 뭐 이제 했으니까요.
0: 저기 김주환 씨?
2: 네.
0: 죄송한데 생색은 그만 내시고 좀 심사로. 네. 네.
2: 아 근데 너무너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네. 훌륭한 제목이다?
2: 예. 최고예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용기 씨?
3: 아 저도 마음은 눌렀는데요.
0: 예.
3: 그 3일 나오잖아요. 그 뒤에 넘어가는 반전이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이러한 매력에서 같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4: 성장이 되고 있는 중에 하나하나 음정을 다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너무 그게

0: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래서 누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2: 아, 완전 애기인데 이렇게 노래를 하냐.
3: 띠띠띠.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소희의 무대가 보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별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 눌러보였어.
0: 오, 비장해.

하자는 그 말들 잠깐의 달콤한 뿐이라고. 그댄 왜 아무렇지 않냐고. 아.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안소희 씨는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1: 소희 씨 찢었어요. 소희 씨 찢었어요. 찢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초반에는 정말 뭔가 더 해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찢어버렸어요.
2: 솔직히 저는 이제 그 G-Dragon의 Heartbreaker 노래 가사가 시작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튀려고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이걸 얼마나 잘 표현을 할까? 정말 그 시원한 고음에서 빨려 들어가는 그 몰입감에서는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의 소리로 힙합을 변형해서 부른다는 것에서 어떤 자유로움을, 넓이를 느낄 수 있어서 깊이와 넓이 두 가지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0: 네. 아, 박은정 씨 앞으로도 계속 판정단으로 계셔야 되니까 누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0: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1: 크루엘라 씨, 크루엘라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크루엘라 씨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G-Dragon의 헛브레이커를 조선판 스타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선곡인데 그 G-Dragon이 지금 보면서 아마 그 부분을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대단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2: 뒤에 이제 그 약간 구음처럼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여기 발끝에서부터 여기 턱 쪽까지 막 소름이 막
3: 맞아요.
4: 구음이라고 한 거는 입소리라고도 해가지고요. 이 악기 소리를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를
5: 아카펠라라고 생각하고
1: 한번 그러면 좀 약간 구현을 좀 예, 예.
4: 아까 전에 뭐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를 구음이라고.
1: 선생님 그러면 네. 젖산으로 가면 어, 이거는요?
5: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새소리.
1: 그건 아니에요. 제발 좀.
5: 그거는 새소리고.
3: 아 너무
0: 자 지금까지 안소혜 씨였습니다.
6: 화이팅
0: 화이팅. K 소리로 싹 가능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5: 오, 뭐야?
3: 와 그 점프색.
6: 아 그때 무슨 느낌인데?
7: 어? 우리 사이 무슨 사이?
8: 궁금하시죠?
3: 거꾸로 프로젝트 노래 들어보시죠.
8: 네.
9: 네, 거꾸로 프로젝트가 선보일 곡은 수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라는 곡입니다.
10: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6: 파이팅!
10: 파이팅!
0: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판 스타트.

즉 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떨리는 마음에 참 한숨 못 자고 설레이는 마음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것이 바로 약도 없다는 상사병이던 것이었다. 이때는 어떤 것이 답인고 하니 돌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당약이던 것이.

0: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1: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0: 너를 좋아하고
1: 너도 나를 좋아하고

0: 뭐야.
1: 귀엽다.
2: 어, 귀여워. 너무 좋다.
3: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4: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거꾸로 프로젝트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격적인 그만큼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치타
3: 뮤지컬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무대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과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색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합이 잘 맞는 팀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좀 더 젊은 층에게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4: 신영희 선생님은 좀 이렇게까지 퓨전 무대를 펼치면 부담스럽거나 좀 부자연스럽거나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을 눌러주셨어요.
5: 시대만큼 그러지 않아요. 저 구식 사람 아니에요. 저도 신유성이에요. 예, 젊으신 분도 뮤지컬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창극이에요.
4: 아, 뮤지컬이 아니라 창극이다.
5: 저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4: 아유, 예. 네,
5: 잘 봤습니다.
4: 김전 씨.
6: 예, 저도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분은 좋았습니다.
0: 오빠야. 아, 뭐야.
6: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은 좋았어요. 너무 보니까 되게 상큼하고 그래서 아, 좋다. 조선 판스타랑 맞는 건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름 자체가 거꾸로 프로젝트잖아요. 판소리를 다음 시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그 노력 때문에 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4: 근데 실제로는 뭐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에요? 어떤 사이에요?
7: 아, 제가 오빠야를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사실은 제가 8살 많은 누나예요.
4: 아, 그래요?
8: 어떡해. 출이 어떡해.
1: 남자분이 초등학생이세요?
4: 그렇게 뭐 노안 같지는 않은데 누나가 너무 동안이라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겠어요?
9: 매번 손해를 봅니다. 네.
4: 아주 신선하면서도
5: 신선해.
4: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무대 잘 봤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스타 쉬운 팀과 함께한 첫 번째 판 예선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쉬운 팀의 무대를 보고 나니 아, 우리 소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낀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 판스타의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끝까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K 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스타!

0: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1: 네.
0: 네. 주재판 룰 모르시죠?
1: 네.
0: 어떤 거일 것 같아요?
2: 데스매치.
3: 콜라보.
0: 주재판은 2판, 4판 데스매치입니다.
3: 데스매치.
0: 도전자 두 팀이 한 개의 곡으로 함께 경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선택 방법은 저희 첫 판 올스타 먼저 상대를 지목해서 같이 한 팀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올스타를 받으시에는 두 팀 다 올라갑니다. 두 팀 다 올라갑니다.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K 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사. 첫 번째 판에서 도전자들이 국악을 크로스오버해서 아주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최종적으로 30팀이 두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1억 원 상금의 성큼 다가선 만큼 좀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강화된 조선 판정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요계의 대모 김영임 선생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대중들의 눈과 귀로 깐깐한 심사를 해줄 박미선 씨.
2: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0: 허경환 씨.
3: 안녕하세요, 허경환입니다.
0: 두 번째 판은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입니다. 두 팀이 얼마나 조화로운 무대를 펼치게 될지, 자신의 기량을 얼마나 보여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무대가 끝난 후에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5개의 별이 다 켜지면 올스타로 두 팀이 세 번째 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10개에서 14개의 별을 받게 되면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으면 안타깝게도 두 팀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판 터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생존하고 누군가는 탈락하는 살벌한 경쟁, 조선 판스타 두 번째 판 지금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과연 어떤 도전자가 누구와 팀이 되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첫 번째 팀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로맨틱 소리꾼 전태원.
4: 아, 이번 잘하시죠.
5: 아. 올스타였었잖아요.
3: 어머, 내가 긴장돼. 어머.
0: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6: 김희원.

0: 멋있다.
1: 밤에 너무 긴장했나 봐. 셔츠 밥 못 놓고 나왔네.
0: 뭘 하려고 이렇게.
2: 우리는 희원,
3: 태원,
2: 언니, 원.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제가 1라운드 때 의도치 않게 재롱을 부려가지고 누구랑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누나를 고르게 됐습니다.
2: 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태원 씨의 무대를 대기실에서 봤을 때 아, 재밌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소리꾼으로서 좀 진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저를 콕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덥석 받았죠. 올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확 쟁취했습니다.
3: 전태원 씨와 김희원 씨가 만난 온리원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 판 스타트.

멋진 파란 하늘 위로

0: 꽃대평이.
1: 아, 유쾌한 무대를 선보인 Only One의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자, 바로 별을 눌러주세요. 온리 원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3개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물론 축하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올스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둘 중에 한 분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2: 희원 씨 소리를 듣다 되게 놀랬던 게 이 소리가 성부를 나눠서 소리를 한다라는 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무대를 봤을 때 성부를 나눠서 판소리를 했다라는 게 없었는데 이번 무대에서 또 그걸 또 받쳐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소리 전공자로서 들었을 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네, 지금 굉장히 갈피가 옵니다.
3: 네. 말씀하신 게 약간 그 들었을 때 이제 두 분이서 화음 소리를 그렇죠, 화음으로 그렇죠. 내 가지고 하는 거니까
2: 네, 맞아요. 아마 오늘 무대가 처음이지 않을까.
1: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3개의 별을 받은 온리원 팀은 데스매치인 만큼 둘 중에 한 사람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4: 아, 둘 다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그러죠?
1: 전태원 도전. 왼쪽 전태원은 별을 누르면 되고요. 오른쪽 김희원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어떻게 해도 미안한데요.
6: 참 어렵다.
1: 선택해주세요. 전태원 별을 누르고요. 김희원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0: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판에는 김윤 씨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진짜?
2: 아유, 참 이게 태원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 옷이 조금 덜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3: 저 지금 눈물 날라고 그래요.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더 돈독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요.
4: 네네. 감사합니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저희는 올스타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긴 한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원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온리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결과에 조금 실망스럽진 않아요?
4: 네,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네. 자, 지금까지 온리원 전태원, 김유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사실 저희 진짜 15개 다 나와가지고 제 환호 이제 하고 싶었는데 아, 두 분이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까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저를 이제 떨어뜨리고 올라갔으니까 다음 라운드 올라가서 꼭 올스타 받아가지고 우승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니 원!
0: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조선 판스타. 이번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도전자는 과연 누굴지.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6: 저 14개 유태평양, 신예진, 정우영, 경로이탈, 박성우.
7: 대박이다.
6: 경로이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8: 네, 저희 경로이탈은 퍼시픽 뉴시랑 좋은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올스타를 받아서 둘이 함께 올라가는 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네, 저희 경로이탈 팀은요, 소리꾼 유태평양 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올스타를.
9: 밴드는 아무래도 이제 솔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이 이런 오디션에서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밴드는 조금 피하고 웬만하면 솔리스트들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재우 씨가 와가지고 이제 친구니까 같이 팀 할래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돼, 내가 너네 팀이라고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0: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아유.
1: 와, 친구 진짜 잘 지내셨다. 헤어나올 수 없는 버뮤다 삼각지대.
10: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팀명 지으실 때 태평양을 경로 이탈했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에 가신 건가요?
11: 맞습니다. 네. 야,
10: 센스가. 야. 공교롭게도 제가 하나씩을 빼먹은 분들이.
11: 네,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12: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0: 그렇죠. 유태평양 씨는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0: 마음이 확 움직이는 게 아니면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경로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꿈과는
4: 예은 씨가 먼저.
10: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0: 별 14개의 예, 주인공들인 두 팀이 뭉쳤습니다.
7: 아, 이게 지난번에 하나 때문에 올스타를 못 받으셨는데 이번엔 뭐 어떠세요? 올스타를 받으실 것 같아요?
11: 올스타라고 다들 하네요. 네.
13: 저는 이런 질문 짓궂지만 만약에 별 하나 혹은 두 개가 모자라서 올스타를 못 받게 되신다면 누가 무대에 남으실 것 같습니까?
14: 야, 너무한다 질문. 아,
15: 차리라.
16: 죄송해요, 저 이게 공식 질문이라.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예.
17: 당연히 우리 평양님께서.
18: 아,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11: 아니, 아까 저희가 상의한 게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다르게 얘기하네요. 저희끼리 혹여나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지면 이긴 사람이 쿨하게 잘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17: 좀 두려워요. 뭔가 되게 저희가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을까 봐.
18: 아, 그럼 저희가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을까요?
11: 네.
18: 기대를 다 내려놓고
11: 예, 부탁드립니다.
18: 네, 알겠습니다.
17: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네.
0: 대단한 실력을 가진 두 팀이 만났습니다. 경로 이탈과 유태평양이 만난 범이다 삼각지대 무대 판 스타트.
7: 아니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19: 잘해요.
7: 그죠?
3: 네, 잘하지.
7: 여유가 있어.
3: 너무 잘하지.
7: 여유가 있어요.
9: 저희는 아틀란티스 소녀를 준비했습니다. 좀 포인트로 보실 만한 요소가 우리 민속악 중에 대풍류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네, 그 곡 안에 이제 당악이라는 꼭지가 있는데 그거를 따다가 매쉬업을 시키고 좀 이렇게 후크송처럼 약간 만들어 놓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4: 저희는 또 기악곡에서 네. 훅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조금 신명나는 분위기를 선사해 드리고자 합니다.
9: 판소리처럼 부르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귀 딱 쫑긋 열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그럼 즐거운 무대 여러분들에게
9: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유다 삼각지대 화이팅! 화이팅!

0: 속삭일래.
1: 아, 왜 이래?
2: 올림픽보다 더 재밌네.
3: 짜임새가 좋네.
4: 야, 신나. 와우.
5: 좋네요.
6: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범이다 삼각지대 무대. 과연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마음이 확 움직이는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좀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1: 별을 눌러주세요.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아,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청정한 바람 소리와 물 소리처럼 우리의 고유한 악기 중에도 자연의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습니다. 깊은 음색으로 천연의 소리를 이어온 관악기 대금인데요. 대금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근육인 장요근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대금은 자연의 재료인 대나무 하나만을 가지고 만든

전통 악기입니다. 구멍을 뚫어 호흡을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 연주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음악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연상케 할 만큼 깊고 청아한 대금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준 대금의 음색을 여러분도 자주 느끼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혜부를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맡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셔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좋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올리시면서 시선은 손끝을 올려다봅니다.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에서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모습을 생황과 양금으로 표현한 곡을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었고요. 음악 그룹 오롯은 이렇게 시 속의 표현과 분위기를 자신들만의 감성으로 해석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만날 이분도 역시 시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는 분인데요. 시를 노래하는 정가의 전통을 지키고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나리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무대에서는 백석 시인의 시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늙은 갈대의 독백, 김나리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0: 여러분은 어떤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 노랫말 하나하나가 마음을 울리는 늙은 갈대의 독백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김나리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가, 전통 정가는 옛 시조시를 노래하는데 김나리 씨는 현대시를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 늙은 갈대의 독백을 노래로 만든 과정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정가 창작곡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제 관객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노래를 만들려고 창작곡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정가가 왜 어렵게 느껴지실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가사 전달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이 감정의 표현이 노래에 담아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좀 가사를 쉬운 가사를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현대의 시를 좀 찾아봤어요.
0: 아, 네.
1: 그러다가 이제 백석 시인의 늙은 갈대의 독백을 보고 너무 좋아서 노래로 만들게 됐습니다.
0: 와, 그렇군요. 그럼 현대화를 하려는 어떤 노력의 일환인 거네요.
1: 네, 그렇죠.
0: 네. 네,
1: 정가를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요.
0: 네,
1: 네. 만들었습니다.
0: 이렇게 현대시로 정가를 노래하면 확실히 관객들이 반응이 좀 다른가요? 많이 알아듣나요?
1: 네, 완전 달라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제가 이제 관객들도 요즘은 소극장 공연도 많이 하고
0: 예.
1: 무슨 한옥 같은 데서 공연도
0: 고택
1: 많이 해서
0: 공연, 네.
1: 네, 그래서 관객들의 표정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아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한다 이런 표정으로 다 같이 느끼시는 게 보여서 이게 참 창작으로 일단 접근하는 방식이 나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런 반응이 나오면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왜냐면 네. 의도했던 게 지금 성공한 거잖습니까.
1: 네네네 맞아요.
0: 네.
1: 저도 부르면서 너무 함께 여기서 다 같이 즐기고 있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전통 정가는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동떨어진 조선 시대의 노래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현대 정가는 그래도 관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느껴져요.
0: 김나리 씨 하면 사실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 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벌써 10년이나 되셨어요.
1: 네, 10년이 넘었어요. 2013년에 창단을 했고
0: 네.
1: 사실 그 준비 기간은 훨씬 더 전이었으니까요. 10년도 넘게 소울지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소울지기를 통한 성과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1: 네.
0: 자랑 한번 해주시죠.
1: 소울지기는 2016년 영화 한효주 씨, 유연석 씨 주연의 영화

0: 노래에서 그 엔딩곡에 아주 길게 들어간 저희 노래 사랑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MBC 드라마 금혼령이라는 노래에서 네. OST 작업도 했고요. 네.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그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네요. 네. 그 영화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헤어화라는 영화인데 한효주 씨가 부른 노래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0: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저희 노래를 먼저 들으시고 네. 그걸 영화에 넣겠다 하셔서 네. 한효주 씨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감독님은 들으실 때 저희 노래를 먼저 들으셔서 한효주 씨가 부르는 건 이제 단선율이고 저희는 이제 소울지기가 화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악기도 얹어지고 생황 같은 악기도 좀 들어가고 해서 그 느낌이 좀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네, 저희가 OST 작업에 참여를 해서 이제 한효주 씨가 주선율을 불렀죠. 네. 그리고 저희는 화성을 막 얹어서 네, 노래를 하고 그래서 극장에서 이제 개봉할 때 저희가 시사회 때 초대돼서 가서 봤는데
1: 네네.
0: 저희는 저희 목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한효주 씨가 분명히 주선율을 불렀는데 네. 저희 목소리만 꽂히더라고요.
1: 그거 네. 어떤 느낌인가요? 막 영화에서 내가 만든 음악이 나오는 내가 부른 노래가 나오는 이거 어떤 느낌이죠?
0: 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는데요. 막 옆에 사람한테 제가 불렀어요. 제 목소리예요.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네.
1: 접니다. 이러고 싶은데.
0: 네, 하고 싶었죠.
1: 진짜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네. 또 다른 드라마에도 출연하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꿈의 무대 아닙니까?
0: 아, 네. 인생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반은 다 살진 않았지만 또 약간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공연도 좀 많이 줄고 그리고 좀 늙음도 실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연했던 거, 작업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좀 보상을 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 인생의 음악의 전반기를 좀 좋게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카네기홀을 대관을 했어요.
1: 대관을 하신 네. 거군요. 네.
0: 그래서 정말 악기는 소울지기를 포함해서 악기는 제자들하고 같이 저까지 7명이 같이 카네기홀을 갔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1: 어떻게 저기 손해는 안 봤습니까?
0: 손해 많이 봤습니다.
1: 많이 보셨습니까? 거기 들어왔던 관객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정가에 대해서.
0: 저는 이제 갈 때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 공연 누가 보러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 게 뭐야? 그랬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티켓이 거의 다 팔렸어요.
1: 그래요?
0: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외국 분들도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카네기홀 공연을 그냥 정기적으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서 봐주시고 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뿌듯하게 하고 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요즘은 바로크 음악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또 선보이신다고요?
0: 아, 네. 우연한 기회에 바로크 연주자들하고 같이 공연을 했어요. 근데 악기가 국악기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 원전 악기가 현이 겉현이라고 해서 동물의 내장으로 만든 현이라 약간 명주시라고 음색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내는 그 미묘한 뭐 라든지 뭐 이런 음정들을 겉현으로 되게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크 연주자들하고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다음 무대도 그 바로크 음악과 함께 꾸며주신다고요?
0: 아, 네. 꽃이었구나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원래는 화성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메탈로폰이라는 악기가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그 리코더와 함께 해봤습니다.
1: 리코더와 정가.
0: 네. 그리고 또 가야금 그 카네기홀 갈 때 제가 7명의 정가 연주자들하고 갔는데 딱 악기가 한 분 있었어요. 네. 가야금 연주자인데 같이 연주할 연주자가 그때 함께 갔던 그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무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좀 보면 좋을까요?
0: 아,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썼는데요. 네. 꽃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떨어진 후에 꽃이었다는 걸 아는 내용인데요.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깝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쓰면서 그 봄에 작년 봄을 생각하면서 그 봄에 꽃

0: 꽃처럼 예쁜 내가 있었다라는 이제 말을 쓰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저는 꽃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는 꽃이었고 근데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고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 늘 이 시간 나는 꽃으로 피어 있다 하면서 내일 되면 그 오늘이 바로 과거의 꽃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슬픈 노래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이 늘 한순간 한순간 아름다운 네.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곡입니다.
1: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여러분들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코더와 정가의 만남 꽃이었구나 감상하시죠.

0: 이번에는 우리 노래 중에 단가를 만나볼 텐데요. 이 단가는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소리꾼의 목을 풀고 또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부릅니다. 판소리가 상대적으로 긴 노래이기 때문에 보다 짧은 노래인 이 곡을 단가라고 부르게 됐고요. 판소리는 이야기가 있는 극적인 노래지만 단가는 주로 서정적인 내용을 노래합니다. 뭐 중국의 고사를 노래하거나 명승지를 유람하는 내용도 많고요. 또 삶의 무상함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단가는 목을 푸는 노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른 장단은 피해서요. 중머리 장단이나 중중머리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하곤 하는데 중머리 장단에 단가가 많고요. 대부분 화평한 평조로 노래를 합니다. 또한 단가의 마지막 구절은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자 혹은 헐 일을 하여가면서 놀아보자와 같은 말로 끝을 맺어서 청중이 소리판에 함께 빠져들게 합니다. 오늘은 이 단가 중에서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공도란이 만나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 유영의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1: 붕어를 실로 가는 땐가

0: 라천황지왕 인왕시면 요수누탕
1: 에이! 탕?

0: 흙을 보면 오고 사마천 한대진한 제일 문장 허여 있고 독창철이 강국님은 병진 천하를 하여 쓰되 철풍타 한번은 죽음 초로 하늘을 무면 오고 어리도다 진시황은 아방국도 피지고 멀지장성 멀리 쌓고 동남도 옮겨 500년을 삼신산으로 보낸 후에 소식 조차 눈절하구나. 그러한 망고 영웅들은 사적이나 기껏 먹는 우리 같은 초로 인생이야 한번아 차 죽어지면 육진장 포일곰 때를
1: 아이씨고
0: 상하로 지은 꿈꿔 소방상 대뜰위에 덩그렇게 울려 매고
1: 하시고

0: 들어 산토로 13고 송죽으로 꼬라오른 삼번 두개온 첩봉을 터것이 되야 사는 첩첩 파음은 기쁜디 철량 허르고 인생 떡시로구나.
1: 헐시고
0: 세워라 세워라 오고 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는다 흘리를 허여가며 놀아보자.
2: 단가 공도라니 감상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백발을 면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유영의 명창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예. 자, 이 공도라니라는 단가를 들려주셨는데 요즘은 참 듣기 귀한 단가인데 선생님께서는 아주 즐겨 부르신다면서요.
3: 예. 공도란이란 뜻은 그 천도의 뜻이고 힘과 권력과 그 간결하면서도 이면에 맞는 그 톡톡 던지면서도 또 애절함도 있고
2: 애절하죠.
3: 예, 어느 누구도 백발과 죽음은 면치 못하는 그러한 사설의 그 허무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네. 선생님께서는 쟁쟁한 명창들에게 사사하셨습니다. 네. 첫 스승이 김상룡 명창이시죠?
3: 네. 우리 첫 선생님은 김상룡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네 분을 모셨죠.
2: 네.
3: 그리고 또 한농선 선생님, 송호양 선생님,
2: 네.
3: 또 조상현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저는 스승에 대한 굉장히 복이 많은 것 같아요.
2: 정말 그 당대 최고 명창들에게 가르침을 받으셨는데 그 선생님 본인이 명창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힘든 일이 많으셨다고. 그중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셨던 적이 있다면서요.
3: 예, 성대 결절을 7번이나 겪었는데요.
2: 7번이요?
3: 예.
2: 아이쿠야.
3: 이제 뭐 20대, 30대는 그냥 깨꼬리처럼만 소리하면 절정에 이르고 다 좋아하고 거기서 만족을 해서 그냥 이쁘게만 했는데 어느덧 그 소리에 대한 상중하청 중청과 화성을 너무너무 그 절실하게 와닿게 해주시는 조자상자 선생님.
2: 네.
3: 그 양반의 그 춘향가의 그 조경 얘기를 들어보고요.
4: 아,
3: 천년 한번 날까 말까 하시는 저 음을 나도 할 수 있을까. 예, 정말 큰 잠수함이 그냥 그냥 구름에 나르듯이 상승해서 오고 가고 변화무쌍하시다가 갑자기 몇 초 사이에 중성 하성으로 변화하시는 저 선생님 같은 목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할 수 있다면은 그러다가 이제 그 선생님의 인연을 맺어서 그냥 중성 하성만 그냥 무덧없이 자고나 막 이렇게 깔고 다니니까 성대 결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2: 아, 그랬군요.
3: 네.
2: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럼?
3: 아, 때로는 포기도 해봤고요.
2: 네.
3: 뭐 정말 기도도 많이 해봤고,
2: 네.
3: 에이 포기하고 농촌에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그리고 살자 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그건 아니지 않냐, 최선을 다해봐라. 그래서 내가 좋아한 대로 한번 해보자고 엄청 했어요.
2: 네.
3: 했더니 어느 땐가 조금 성대도 좀 이렇게 따라주면서 중성 하성도, 근데 상성에서는 또 안 돼요.
2: 아, 원래는 상성이 좋았는데.
3: 예, 예. 네. 그래서 아이고 상성을 간두더라도 중성 하성이 되면 어떻게 그 세 가지 복을 다 누릴까 하고. 근데 이제 또 노력을 했어요. 시골에 내려가 들어오면은 닭 소리가 들려요. 일치하게 꼬끼우 하면은 어떤 닭은 꼭 한없이 올라가고 어떤 닭은 또 이렇게 좀
2: 목신,
3: 예, 좀 해서 아, 저런 조그만 동물도 그렇게 변함없이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아, 하자. 했더니 이제는 좀 상승도 지금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나갔습니다.
2: 아예 오래전부터 전국

0: 판소리 경연대회를 주관을 하시더라고요.
1: 예. 제가 이제 그 장수의 군에 네. 거기서 이제 몸담고 산골에서 전수관이 있어요. 네. 장수 농계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를 15회 차고 있습니다. 앞으로

0: 터덕지 터덕터덕 오지 말고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통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도 또 인연을 맺게 되고
1: 네.
0: 그러다 보면은 이제 쭉 자식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제자들한테 배울 때도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또 아주 기량이 좋은 제자도 있고 그러면 정말 기특하고.
1: 제자들 보는 즐거움이 있으시군요.
0: 그럼요. 어쩔 때는 행복하고
1: 네.
0: 어쩔 때는 또 염려도스럽고.
1: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하신 판소리의 한 대목을 청해서 들어볼 텐데요. 선생님이 부르는 심청가가 강산째 심청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산째 심청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0: 그 강상치 하면은요.
1: 네.
0: 정말 너무 과학적이고 과연 이런 소리를 어느 분이 이거를 다 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지금도 미상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사와 박자, 이면에 맞는 그 자연에 가까운 그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귀곡소리, 애기 울음소리, 좋았을 때와
1: 네.
0: 또 슬플 때와 또 아주 그냥 담대하고 우람하고 이런 정말로 훌륭하신 대대로 그 물려주신 선생님들 백배 인사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1: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 심청가 중에 어떤 대목을 들려주실 건가요?
0: 예, 그 이제 하초 하면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좋아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심청이가 한생이 되어 이제 항우 되어서 아버님을 그리는 기러기 보고 애절하는 그 대목까지.
1: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심청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 희로애락이 다 드러나는 그런 것이 포인트라고 하셨으니까 이번 무대를 감상하면서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겠네요.
0: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심청이 환생해서 황후가 되고 또 황후가 된 심청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대목을 유영의 명창의 소리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그때요 황제께서는 황후붕화 신후 나비를 나니 허시고 세상 기와 요초를 한 금쩍 넓은 뜰에 가득히 심어놓고 조석으로 공양하실 적은 화초도 망고만 다 발을 부용 군자용 만당 추수공연아 안명부동 월황헌 소식 전통남매와 진시유량 거구재난 불거 있다고 복송권 9월 9일 용산은 소축생국화꽃 삼천지절강 눈을 흐르니

후운중 백꽃이오. 아. 천태산 들어 가니 영변은 게 자약이오. 원정 부지 이별허니 욕창 우연의 노화 축국 하늘을 못지 기억을 치르던 두견아 이와 도와 개관아 공국 백국 사계와 동은덕이 변 시춘목 동조지가 행와 월중도 안개 우삼경 탈가운 미개수나무 백롱영산홍 애철쭉 진달한 난초파초고미자 지자 감가주자 성류능 나등금 포두머루 거름 대추각새 화초 가진행과 좌우로 심어난 뒤 향풍이 걷듯 불멸불라비세 증생들이 지지 울며 꼬인다. 그때의 토손주는 천자께서

하추를 과신단 소문을 듣고 임당수의 떴던 꽃을 의전에 진상하니 천자 보시고 좋아라고 선인을 입시하여 취하시고 무릉 태수를 봉하였구나. 국꽃을 후궁 하계상에 심어놓고 구경하실 적어 천자 보시고 반기여 여지벽도 화를 동방사기 따온 기가 3000년이 못다 되니 벽도 화도 아니요 극락 세계전학꽃이 떨어져서 해서 또 왔는디 그 꽃 이름은 강서나라 지으시고 초석으로 화초를 부른 것째 이라는 천자 심신이 황후로 이어 하계상을 거니나니 뜻밖의 강서나 풀어지며 선녀들이 서 있거나 천자괴여 너희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연제 하고 여짜오대 남해용궁신녀로서 심소절을 메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불의의 천안을 품하여 싸우니 황궁자오이다 이놀 불련 강곤 떡고 안선녀 세이건의 천자판 심판을 하야 태강 연유를 탐문한바 인간의 심효제라 궁녀로 시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초에 그때 간밤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 재신이 여짜오되 처녀 풀치면 판수 기양이라 국모 없어 심을 하나님이 없이고 배필 인도하심이니 인연으로 정하옵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그날로 대결은 올 월갑자시라 심항우 입궁 후에 연년이 북년이요 가가오 대평이라 그때요 심항우 부지무쌍이나 탐만 묻힌 생각 뿐이로구나 이라는 농랑간에 높이 앉어 추월은 만정허여 산

0: 제
1: 청초 키는 워라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끼일로

0: 길어가
1: 그렇지요.
0: 소중남북해상 편지천 터너 길어기냐 도화통을 가고 들랑
1: 쓰고
0: 불쌍.

0: 전하여라 편지를 쓰려올게 한자 쓰고 눈물 짓고 두자 쓰고 한숨 쉬니
1: 쉬어

0: 누구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울들저를 못 나가 보니 길어 큰 건 고 높고
1: 쓰고

0: 별과
1: 다름만 뜨거운 것이 파

0: 국악 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음악 듀오 금음입니다. 금음은 이 가야금의 금자와 음악의 음을 결합해서 만든 이름이고요. 두 명의 가야금 연주자가 가야금 소리의 본질을 탐구하고 확장하는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로서 느꼈던 악기의 구조적 한계와 연주법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요. 가야금의 타악기적 주법을 탐구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듀오 금음의 무대 함께 하시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야금 창작음악을 연주하는 금음입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야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연주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가야금의 여러 부분을 치고 때리는 가야금의 타악기적 주법을 활용해서 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작곡한 백색 외성이라는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백색 외성은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로 이 별이 차갑게 식어가며 우주를 떠돌다 끝내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찬란한 빛을 발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경기도 단꽃의 올림체 장단과 사물놀이의 육체 장단을 베이스로 활용하였고 두 대의 가야금이 서로 다른 리듬골을 연주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별의 불안정한 모습을 강하고 이색적인 가야금 소리로 그려보았습니다. 백색 외성이 폭발한 그 잔해는 또 다른 수많은 별들의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의 이 음악 백색 외성이 이곳에 폭발해서 또 그 영향으로 새로운 음악들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금음의 백색 외성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아,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0: 박수 한 번만 미지 씨만.
1: 네.
0: 포잉.
2: 등장부터 유쾌한 무안의 한 농부 부부.
1: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4년차이고요. 저희 배추 농장에 개그 B급 캐릭터를 맡고 있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3: 안녕하세요. 네, 같이 옆에서 수행으로서 역시 4년차로 열심히 밭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박재한입니다.
1: 귀농에 대한 로망이 있었죠. 귀농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정말 애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놓고 별 많을 때는 별 보고 또 이렇게 뭐 개구리 잡을 땐 개구리 잡고.
4: 귀농하니까 어때요? 그 로망들이 생각났나요?
1: 아니요. 이게 진드기예요, 여보?
3: 네, 진드기입니다. 얘네들이 엄청나게
1: 번식력이 좋네.
3: 엄청나죠, 한 번에.
1: 한번 까볼게요. 좀 살릴 수 있나?
3: 아, 못 살릴 것 같아요.
2: 귀농의 꿈은 창대하였으나 4년차 농부의 수확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1: 이 밭은 뭐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밭은 이렇게 까맣게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고구마 매출로는 총 6,600이 나왔는데 지출로 6,300이 나가버렸어요. 1년에 300만 벌었는데 망했다라고 말할 순 없죠. 네.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좌절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미지 씨.
5: 안녕하세요.
1: 벌레 먹은 데만 딱 이렇게 잘랐거든요. 근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5: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2: 몸을 사리지 않고 계속되는 그녀의 못난이 배추 팔기 대작전. 벼랑 끝에선 농부의 심정이 고객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1: 쨍하고 해 뜰 날 오지요. 언젠가는. 네. 아주 아주 좋은 때 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을. 네.
2: 쨍하고 해 뜰 좋은 날을 위해 늘 웃음 잃지 않는 미지 씨. 그녀의 귀농 4년차 일기를 만나봅니다. 겨울이 천천히 오는 이곳. 전라남도 무안에 소복이 눈이 쌓였습니다. 눈이 오면 멋이 두 배인 이 한옥이 오늘의 주인공 집이라는데요.
1: 여보,
3: 네?
1: 우리 또 날 잡아서 한번 마당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2: 멋진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시로 관리하고 공을 들여야 하는 한옥집.
1: 정신 집중, 하사불성이라 했어요, 여보.
3: 으쌰!
1: 잘했어.
3: 엉망이긴 하지만.
1: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4: 진짜 한옥하고 잘 어울리지.
1: 그죠. 나무꾼. 응. 박 나무꾼 씨.
2: 이 생활도 벌써 4년째.
1: 한옥에 사는 거 어때요?
3: 한옥에 사는 거 참 한스럽고. 한스럽지만 꽃과 같이 귀하지.
1: 내가 그때 너무 한옥에 꽂혔어. 그 한옥 그 영상들 있잖아. 그런 거에 내가 너무 꽂혔었어.
3: 한옥에 로망이 있긴 하지.
1: 아니 따뜻하게 이렇게 단열하고 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억 4천인가 주고 샀었죠. 그래갖고 한 3천만 원 주고 좀 수리를 하고 네 1억 7천짜리 집이 되었네요.
2: 이젠 부부의 추억까지 더해 값을 매길 수 없는 한옥집. 집안도 궁금해지는데요.
1: 저희 러브하우스를 소개합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이 석가래에 로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석가래가 진짜 이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너무 멋있어 보였고.
2: 자연미를 추구하는 미지 씨의 취향을 저격한 공간. 따지고 보면 벽지 바꾸기와 가구 들인 거 외엔 손본 것도 없다는데요.
1: 밥을 먹을 수 있는 주방입니다. 어제 필 받아가지고 지금 주방 정리를 좀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미니멀 라이프에 꽂혀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좀 정돈된 게 보이시죠?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여기는 저희 집의 물리치료실입니다. 네. 아픈 몸을 이제 고된 일을 하고 나서 아픈 몸을 치료해주는 공간이고요. 애들한테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리라고 했었거든요. 네, 자유롭게 키워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무언가 좀 창의적이고 그렇습니다.
2: 이로써 미지 씨의 첫 번째 귀농 로망이었던 한옥의 꿈은 완벽히 이루어졌죠.
1: 여기 딱 앉아.
2: 오후가 되자 아이들과 함께 농사일에 나서는 미지 씨 부부.
1: 등 대고 딱 앉아 있어. 딱 등 기대고.
2: 오늘은 새 아이도 함께 밭에 나섭니다.
6: 롤러코스터 생각해.
1: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해?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떴다면 동네가 떠들썩해지는 미지 씨 가족. 귀농 후 미지 씨 부부보다 더 유명해진 새 남매였습니다. 미지 씨 부부의 귀농 작물은 배추. 황토밭에서 바닷바람 맞고 자라는 무안의 배추는 아삭하고 달아 맛 좋기로 유명한데요. 요즘은 수확 마무리로 바쁘답니다. 그런데 일 대신 카메라 앞에선 가족.
1: 이리 와, 이거 해도 다행이야.
8: 기다려 주세요. 응.
1: 다행아, 맨 앞에.
8: 맨 앞에.
1: 자, 그리고 정성이. 그리고 마음이. 자. 자, 다혜 두 손 모으고. 자, 정성이. 마음이. 나. 자, 일렬로. 시작. 따단 딴딴 딴딴 앞으로. 따란 딴딴 딴딴 엉덩이. 따란 딴딴 딴딴 마주 보고. 잘했어요. 잘 나왔어요?
9: 네.
2: 한바탕 배추 홍보 영상 오프닝 공연 마친 후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 가족.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와, 배추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상품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해충 피해를 입은 배추. 이거 괜찮은 걸까요?
1: 잠깐만, 엄마가 이거 팔아야 돼. 잠깐만, 까지 마봐. 잠깐만, 잠깐만! 하지 마봐야.
10: 살릴 수 있어.
1: 살릴 수 있어? 진짜? 여기 이렇게 빵꾸 났는데 살릴 수 있어?
10: 아니.
1: 줘봐. 살릴 수 있어, 이거는. 이 정도는. 배추해벌레다.
10: 어디?
11: 어. 내가 가질래.
12: 배추해벌레 어디?
11: 네가 배추해벌레.
12: 야, 배추해벌레 죽여볼까?
1: 아, 죽이지 마. 생명이니까.
13: 맞아, 생명을 죽이면 엄마도 못 만나, 생명이.
1: 그래, 엄마도 못 만나잖아.
2: 상한 배추보다 애벌레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은 미지 씨. 사실 상한 배추를 볼 때마다 속이 아니라네요.
1: 여보, 이거 봐봐요. 이렇게 다 먹어버렸어.
14: 아유, 심슨이네요.
1: 얘는 심슨이에요, 여보. 이거를 이렇게
2: 나름 마련한 특단의 대책.
1: 좀 더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꼭 마지 심슨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마지 심슨 배추로, 절단 배추로 저희가 네이밍을 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우리 엄청 이거 부푼 꿈을 꾸고 있었잖아. 이게 6,000포기 심었으니까 여기서 6,000포기를 우리가 수확을 할 생각을 했으니까 한 포기 2,000원씩 잡고 6,000포기면 우리가
11: 아빠, 내가 해볼래.
1: 1억 2천 벌겠구나 하고 여기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여보?
11: 내가 슬플 때마다 엄마들
14: 한 600.
1: 큰게 계속 연속적으로 안 되니까 좀 올해 좀 많이 좌절, 이렇게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고민이 되었어요. 제 값을 받고 못 파니까 항상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팔고 싶어요. 진짜로 제 값 받고.
2: 온 가족이 반나절을 일했지만 양은 겨우 이 정도. 양은 적지만 한 포기라도 판매를 포기할 수 없는 미지 씨 부부입니다. 택배 포장 작업에 나서는데요.
1: 여보, 이거 한 번만 빼주세요. 두 개 다. 오이. 달팽이.
15: 여기.
1: 여기요. 달팽이가 벌써. 어머머.
15: 먹어. 걔는 이제 커 가네.
1: 와, 대박.
15: 성인이 되어 가네.
1: 심슨입니다.

0: 심순입니다.
1: 어, 여보. 어, 어.
0: 여보, 당신 찾고 있어. 심순.
1: 아이씨.
2: 오빠. 좀 더 좋은 먹거리를 위해 유기농 농법을 고수해왔던 부부. 올해 쓴 폭풍 제대로 맞았습니다.
0: 이렇게 끝에가 썩어버렸어.
3: 버려, 버려.
0: 그래? 근데 끝에를 이렇게 하고 한번 살려볼까?
3: 버려요.
0: 버려요?
3: 네, 시간 낭비예요.
0: 그래요?
3: 네, 버려요, 버려.
0: 이건 안 되겠어요?
3: 네, 안 돼요.
0: 안 됩니까?
3: 안 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여보, 이건 엄청 큰 겁니다요.
4: 어떻게 할 겁시오?
0: 어?
4: 어떻게 할 겁시오?
0: 이건 넣어야죠.
4: 원래 지금 존댓말 쓰세요?
0: 네. 처음부터 존댓말 썼었어요. 네, 신랑이 저보다 7살 많아서 이거는 파지입니다. 네. 아이씨.
4: 그 어린 신부 아닌데?
0: 어린 신부죠. 그죠, 뭐. 근데 우리 신랑이 너무 동안이에요. 어, 좀 억울해요. 연애할 때 저한테 여신님이라 그랬거든요. 나의 여신님. 우리 신랑이 그 뭐냐? 여보?
3: 일본 만화.
0: 일본 만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이렇게 베르단디, 나의, 자기에게 날아온 그런 여신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3: 지금은 영심이.
2: 재한 씨를 첫눈에 반하게 만든 여신님 미지 씨. 두 사람이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0: 처음 만난 날 뭐냐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눈을 보면서 저 말해도 돼요?
3: 뭐 알아서 편집하실 거니까 말하세요.
0: 저 키스해도 될까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갖고 근데
3: 나는 몰라요.
0: 어, 이렇게 그니까 당신은 그
3: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0: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 어. 근데 아니 천만
3: 허락을 구해야지만.
0: 어, 잘 구했어요, 여보, 여보. 근데 첫 만남에 내가 그 허락을 하는 것도 내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뭐 키스해도 될까 했는데 내가 막 아, 네 하세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뭐 그럼 오늘은 여기만 허락할게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3: 강아지임.
0: 이거 당신이 내 손을 잡고
3: 잡고
0: 그랬지. 그랬지. 어. 그리고 우리 빠이빠이 했어요.
3: 빠이빠이. 그 뒤로 쉽더라고.
0: 왜냐면 내가 열었으니까.
2: 미국 유학을 마친 후 컴퓨터 선생님을 하던 재한 씨와 연극 배우였던 미지 씨는 서로 첫눈에 반해 사랑을 싹트였는데요. 속전속결로 4개월 만에 결혼 성공. 결혼 후 아이도 셋이나 낳아 행복한 다둥이 아빠 엄마가 되었습니다. 새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싶었기에 부부에게 귀농은 그리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상 낙원일 것 같은 귀농 생활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시내 식당 사장님께 직접 배추를 소개해볼 참이랍니다.
0: 당신이 좀 잘 팔아봐요. 나는 영업 잘 못할게.
3: 못해도 해봐요. 괜찮아. 해보면 되라.
5: 이거는 뭐 휘파람 골드고 손님들 대다수에게 좋은 평점을 받았고 저에게 팬이 생길 정도로 좋은 배추다. 공품이 이렇게 생겨서 저렴한 값에 넘길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0: 잘할 수 있겠죠?
5: 네, 잘할 수 있습니다.
0: 네.
5: 해보면 늘어요.
0: 알겠습니다.
5: 뭐든 처음이 있는 거.
0: 맞아요.
2: 매일매일 앞을 가로막는 숙제 앞에서 자신과의 싸움 중이랍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 오랜만이었습니다.
0: 와, 대박. 김장 이렇게 소금에 절이시는 거예요?
2: 미지 씨 한 발 늦은 것 같은데요.
0: 저희가 이번에 너무 이렇게 공품이 많이 나온 거예요.
6: 아, 이거 고구마.
0: 네. 근데 이게 딱 여기 애벌레가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가 벌레 먹은 데만 딱 이렇게 잘랐거든요. 근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6: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6: 감사합니다. 겁나 맛있구만. 뭐 달고만 먹어보시죠. 네.
7: 먹어봐, 넣어줄게. 엄청 달아.
0: 혹시 필요하시면 네. 한번 써보시고 맛보시고 맛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네. 배달이 가능하니까
7: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네. 배추 네. 이거 정말 이거 배추 키우기 힘든 건데 유기농으로 키우기가 정말 힘든데
0: 알아주시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7: 이렇게 부부예요?
0: 네, 우리 신랑.
7: 어머, 웬일이야. 박씨한테 잘해줘. 박씨 너무 이쁘다.
4: 애들은 몇 시요?
0: 3시요.
4: 네. 딸만?
0: 딸 둘에 아들 하나.
4: 딸들 아들 하나.
7: 네. 여기 그냥 물어봐도
0: 돼요. 여기 사장님은 여기가 몇 시세요?
4: 나는 아들 다섯, 딸 하나.
7: 어느 정도 명함을 내밀라고
4: 그랬어.
0: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고생한다란 말도 못 하겠네요. 네. 아니, 여섯
4: 좀
0: 앞에서.
4: 좀 더 나아야. 네. 아, 여기서 시골에 사는구나. 그래야 부부싸움도 없어.
0: 맞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4: 네. 네. 수고하세요.
0: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4: 네. 네.
2: 1년 중 이맘때가 가장 바쁜 미지 씨. 마을의 귀농인들이 만든 법인에서 함께 쓰는 저장고에 들렀는데요.
0: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2: 사실 미지 씨 부부의 작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귀농 후 처음 선택했던 작물인 고구마.
0: 이 언니가 그 뭐냐 저희 앞집 언니.
8: 언니 오늘 많이 들어왔어? 그랬어?
9: 네?
8: 아, 아직도 팔아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된 게 한 70개 되니까. 네.
2: 올해는 무슨 일인지 고구마 농사도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8: 이 밭은 뭔가 이렇게 뭐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밭은 이렇게 까맣게 나와버렸어요. 고구마가 네. 공품으로 해가지고 네. 저렴하게 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고구마도 심순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파즈가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2: 아. 귀농 후 답답할 때마다 친구가 되어주는 이웃.
8: 권사님 고구마가 안 팔린데 어떡하죠?
10: 고구마 안 팔려? 네. 언제 팔린 데까지 팔아야지 뭐.
8: 그렇게요. 네. 저는 이렇게 우여곡절이 별로 없었잖아요, 아직.
10: 그렇죠.
8: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이제 이 우여곡절이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 되더라고요, 나름.
10: 자부 하나 하나 해 나가면. 되는데.
8: 네. 진짜. 근데 이 참 마음을 내려놓기까지는 힘들지. 진짜 힘들더라고.
10: 네. 열심히 그래도 하니까 잘 될 거야.
8: 아니.
11: 그러면 여기 대빵이신 거예요?
8: 저희 대빵이 제 최고량. 네.
10: 대빵.
8: 귀농인들은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네. 이방인 동지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은 거. 네.
2: 오늘도 동지들과 함께 힘들고 막막한 마음 이겨내 봅니다. 바쁘게 흘러간 하루. 해질 무렵이 되자 집안이 소란스러운데요. 미지 씨 부부의 보물들 세 남매가 모두 집으로 돌아온 시간. 외딴 시골 마을에서 삼남매의 유일한 친구는 TV. 고단한 하루를 보낸 남편의 최고 피로 회복제는 삼남매 뽀뽀.
12: 너는 이제 뽀뽀 안 하냐?
13: 아니야.
12: 아빠 할 거냐? 들어와. 들어와.
13: 지금은 안 해.
12: 들어와. 우와. 아빠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올라타지 말고 뽀뽀 한 번만 해주고. 목마가 뽀뽀 한 번만 해주고. 뽀뽀.
13: 하은이 뭐야?
12: 목마.
2: 한편 다섯 식구의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미지 씨.
12: 엄마가 너.
8: 여보 이거 오늘은
12: 치킨 피자.
2: 제일 간편한 메뉴로 선택한 저녁 식사. 미지 씨에게 냉동식품은 일상이랍니다.
12: 정성아, 너 손 씻고 먹어야지.

0: 미안한 마음 덜하게 막내 손 빌려 시금치 몇 입 올려봅니다.
1: 좀 이럴 때는 좀 속이 상해요. 이렇게 건강하려고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 먹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현실은 이렇답니다. 그래서
0: 급히 메뉴에 배추전을 더해보는데요. 맵기 빠질 수 없는 배추. 그냥 먹기엔 유비농 배추가 최고죠. 와, 이렇게 차려놓으니 냉동식품도 그럴싸해졌습니다.
2: 잘 찍어주세요.
3: 배추 먹는 거 보여줄 거야, 정성이?
2: 어.
0: 역시 배추 농부 아들다운 배추 먹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한 식사 시간. 아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4: 엄마, 나 다리 잘 찢어 봐.
3: 어머, 우리 다리 다리도 잘 찢네. 이야, 다리 찢겠어? 이야, 다리 잘 찢는다.
2: 나 이거 봐봐.
3: 오! 오, 진짜 유연한데?
5: 나 저거 못해.
3: 나 할 수 있어.
5: 진짜.
3: 대박. 너도 연습하면 돼. 그렇지.
0: 갑자기 펼쳐지는 삼남매의 묘기 대잔치.
3: 니나 할 땐 그거 돼야 돼. 안 되면 이상한 거.
2: 그치? 엄마, 엄마 이거.
3: 엄마? 엄마도 할 수 있지. 엄마도 옛날에 잘했어. 엄마 요즘 좀 아니야. 엄마 요즘에 몸이 좀 굳어서 그렇지.
5: 엄마 나쁘네.
3: 엄마
0: 과연 성공할까요?
3: 지금 굳었어.
6: 옛날이 그리우신가요?
3: 어, 몸이 좀 몸 상태는 확실히 옛날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확실히 젊었을 때 애도 그때 나가지고 딱 기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작년까지가 정말 그 몸이 만들어지고 그 적응해져가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몸이 작년만큼은 아프지 않은데 작년에는 막 자다가도 막 아파서 깼어요. 자다가도 진짜 아파서 깼던 적은 작년에 많이 아파서 깼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엎어진 게 많습니다.
6: 파이팅입니다. 뼈가 부서져도 가십시오.
3: 알겠습니다. 뼈가 부서져도 하겠습니다.
0: 4년차 농부에겐 아픈 것조차 사치인 것만 같은데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는 부부. 배추도 고구마도 농사가 잘 안 된 올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3: 아이고.
0: 그날 밤 부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3: 여보.
6: 응.
3: 어제 이자가 얼마 나왔다 그랬지, 여보?
6: 129만 원.
3: 129만 원? 우리가 2020년도에 이자를 66만 원으로 처음 시작했었는데
6: 그건 두 배, 세 배?
3: 어.
6: 세 배 아니고 2.2배?
3: 아니, 두 배다, 두 배.
0: 뜻대로 되지 않는 농사에 자꾸만 커져가는 경제적 부담감.
3: 1억 5천이 입금이 되었는데 1억 5천 100이 입금이 되었는데 5,500이 그 출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인 셈이죠.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비상금 1,000만 원 깼고 그리고
6: 청창 포인트.
3: 청창 포인트 있었고
6: 180.
3: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 있었고
6: 올해부터 이제 내 보험을 깨야죠.
0: 무한 긍정 미지 씨도 요즘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밀려오곤 하는데요.
3: 빚은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변수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가는 능력을 제가 키워야지, 그래야지 진짜 성장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망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0: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귀농을 강행했던 미지 씨. 미지 씨는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모든 게 낯설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이뤘다는 행복이 누구보다도 컸던 그때. 차태 수확을 거두며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던 미지 씨. 돌이켜보면

0: 귀농전 꿈꿔왔듯이 새 아이들과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미지 씨는 언제나처럼 꿋꿋하고 밝게 힘을 낼 겁니다. 최근 들어 미지 씨가 하루를 마감할 때 꼭 갖는 시간, 책을 보는 시간인데요. 좋은 책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다지고 힘든 순간을 극복해보기 위함이랍니다.
1: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의 프로세스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냐는 이제 아직 2단계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자아성찰이 들어오거든요.
0: 4년차 농부 미지 씨는 밤늦은 시간까지 자아성찰이 깊어져 갑니다. 다음 날, 겨울비가 오락가락하는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주방을 지키는 미지 씨.
2: 일찍 일어났어요?
3: 네.
0: 요즘 미지 씨의 하루 일과는 화목난로에 불을 지피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이 또한 귀농의 로망이었다네요.
3: 진짜 너무 따뜻해요.
0: 그래서 미지 씨가 가장 사랑하는 귀농 살림 1호 아이템이라죠.
3: 쉬 안 쌌어? 아이 우리 다이 눈도 안 떠지네. 우리 다이 쉬도 안 쌌네. 우리 다이 엄마가 젤리 줘야겠네. 이리 와. 우리 다이 이제 언니 됐네.
0: 화목난로의 온기를 즐길 새도 없이 삼남매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4: 머리 뜨는 거 싫어하는 아들아. 머리 이렇게 눌러줄까 아빠가? 내려오게?
3: 모자 씌워줘 여보. 모자 추우니까 물 묻혀주지 말고.
0: 수월하게 준비 완료.
5: 우와. 신기해.
6: 이리 온게 이렇게 했어.
3: 신기해. 마음 안 잡아. 오뎅국이랑 밥 좀만 먹어. 어? 사과 깎아줄까?
0: 그런데
3: 뭐라고? 갑자기 똥 마려? 저는 이런 변수 항상 생긴답니다. 얼른 가서 응아싸 다 싸고 불러.
5: 엄마가 이제 또 오세요.
3: 배 아파? 다이 숟가루 좀 먹고 가지. 안 되겠다. 배탈 나가지고. 자 정성아 너 이거 좀 먹고 가. 어 너 배탈 나서 안 돼. 어. 어 얼른 그래 안 그러면 설사 싸니까 계속. 안 돼 안 돼. 학교에서 어 계속.
5: 내가 먼저 먹을래.
3: 응 그래.
0: 말 그대로 전쟁.
5: 똥이 마려운데 배가 아픈데 똥이 안 나.
3: 그래 그러면 나중에 똥 나올 때 싸면 돼. 한 번에 먹어.
0: 미지 씨네 비상 소화제는 숟가루.
3: 설사가 잡히더라고요. 애들이 지금 다 설사병에 걸려가지고.
2: 갑자기?
3: 어, 예. 저번 주부터. 얼른 신발 신어.
0: 새 아이 통학 준비가 참 멀고도 험합니다.
3: 어여 들어가 자기 춥게 입고 나왔네. 어.
0: 드디어 통학 버스에 안착.
3: 엄마 갈게. 어.
0: 이제야 잠시 휴전. 미지 씨 한숨 돌려봅니다. 그날 오후. 무안에도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내내 오락가락하던 비가 눈이 되어 소복히 쌓였는데요. 미지 씨 부부가 눈길을 뚫고 달려온 곳.
3: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3: 네. 일 있어요?
7: 일이야 많죠. 컨테이너 안 가져가도 되고 네. 가면 거기 봉다리랑 다 있으니까 아, 바로 밭으로 어, 밭으로 가면 돼요.
3: 네.
7: 어, 거기로 가보세요.
3: 알겠습니다. 네.
7: 그래요. 수고해요.
3: 네, 감사합니다.
7: 잘해요.
3: 네.
0: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온 부부. 배추 주문이 없는 날이면 종종 하는 일인데요.
3: 여보, 나 떨려요.
2: 떨지 마세요.
3: 나 손 얼면 어떡해요?
2: 여기 4팩 많이 가져왔어.
3: 아, 그래요? 어. 그럼 무 핫팩 갖고 있으면 무 많이 못 뽑잖아요.
2: 지금부터 손을 많이 녹여놓으세요.
3: 알겠어요.
0: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작업이 두 배로 힘들 것 같은데요. 꽁꽁 언 무밭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뽑아야 하는 무. 부부의 아르바이트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6: 여보, 근데 무 안 얼었을까요?
4: 다 얼었어요, 지금.
6: 얼었는데 괜찮아? 아, 쉣. 여보, 너무 추워.
4: 추워. 일단 이걸로, 이걸 안에 넣어야지. 아? 이걸 안에 넣어야지.
6: 여보, 이렇게. 먹고 살기가 녹록치 않네요, 정말.
4: 뭐 이거, 이거.
6: 열심히 해야죠. 나 또 열심히 하는 거 빼면 시체거든요.
4: 난 이런 거 뽑아놓으면
6: 여보, 자기가 컨테 가져와서 담아요. 내가 뽑을 테니까.
8: 어후. 미지 씨 열심히로 추위를 녹여보는데
6: 너무 추워요, 여보.
8: 하지만 극한의 한파. 과연 미지 씨는 추위를 이기고 아르바이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겨울이 늦게 찾아오는 무안에도 올겨울 처음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6: 와, 진짜 대박이다. 여보, 봐봐.
4: 곰팔 바닥이 나왔네.
6: 어, 대박. 오, 얘는 좋다.
8: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6: 지금 빚 6억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거 못 뽑으면 그래도 10만 원 정도 벌 테니까 5억 9,990만 원이 남겠네요. 아, 추워, 추워. 겨드랑이에 땀 좀 낼 만큼 열심히 일하란 말이에요. 겨드랑이가 너무 차갑잖아요, 여보.
4: 겉살은 차갑고 속살은 뜨겁지.
8: 인고 끝에 수확이 끝났습니다.
6: 여보, 얼굴에다 때릴 게 없이에요.
4: 그래도 벌써 때리려고.
6: 난 페어플레이해, 여보. 난 스포츠맨 정신이 있단 말이야. 진짜 여보 그러지 마요.
8: 여전히 신혼처럼 알콩달콩한 10년차 부부 앞에서 추위도 사르르 녹아버리겠습니다.
6: 여보, 네. 물 올려놨어요.
4: 오케이.
6: 그 칼 잘 안 드니까 조심해요. 네. 다 배추밭으로 칼이 가버려가지고 칼이 지금 안 드는 거밖에 없어, 집에.
4: 칼을 좀 사긴 사야 돼요.
6: 끈다, 끓어.
4: 계속 끓여놓으세요.
6: 그래요?
8: 점심 식사 담당은 남편. 오늘 메뉴는 배추 넣은 라면입니다.
6: 여보, 제가 당신 따뜻한 데서 라면 끓이시라고 벽난로 불을 지켜놨어요.
4: 잘하셨습니다.
6: 미라치아님한테 일본 그런 거, 일본집 남자 같아.
4: 오마카세.
8: 종종 미지 씨의 전용 요리사가 되곤 하는 남편.
6: 배포 정말 잘합니다.
4: 야채 라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 맛이 없을 수 없겠는데요?
6: 맛있어요, 여보.
4: 괜찮아요?
6: 응. 미안해요.
8: 그런데 그때!
6: 여보, 그거 한번 눌러요. 눌러, 눌러. 응.
4: 왜 그러지? 응? 연기가 올라가서.
6: 응. 아, 안 나네.
8: 화목난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6: 블랙바이네. 이거 봤어. 어머머, 여기 가죠. 어머머. 응. 아, 안 돼. 여보, 저쪽으로 가요, 저쪽. 어, 걱정됐구나.
4: 그래. 아, 조심,
6: 여보, 조심. 아, 대박. 큰일 날 뻔했네, 진짜.
4: 환기 좀 시킬게요.
6: 큰일 날 뻔했네. 여보, 용기 나는데, 여보?
4: 괜찮아요. 그 정도.
6: 아니,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저거 빨리 여기 넣어버려요, 여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순간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여보.

0: 시간을 즐겨봅니다.
1: 놀랬죠? 안 놀랬어?
2: 어. 식은밥도 있으니까 부려가면 밥 말아 먹어요. 당황하면 안 돼.
1: 그러니까.
2: 빨리. 침착하게.
1: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렇게 가져와서 당신을 그걸 쓰서 파는 거지. 아무튼 우리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2: 냉.
1: 아주.
2: 밥 안 비벼 먹어?
1: 어?
2: 밥 말아 먹어?
1: 천생연분 아닌 것 같네요.
0: 이곳에서의 네 번째 겨울. 부부는 이렇게 오늘도 또 큰 추억을 남깁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 1시간 거리에 한 교육장으로 온 미지 씨.
3: 어제 처음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거.
0: 요즘 미지 씨는 마케팅을 위해 영상 편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4: 몇 주짜리인가요? 편집하셨나요?
5: 했나요? 제가?
4: 아니, 오늘 오신 건가요?
5: 네.
0: 한 해 동안 배추 농사 과정을 틈틈이 영상으로 남겨놨던 미지 씨. 소비자들에게 생산 모습을 공유하고 믿음을 얻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런데 열정적인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졸음이 몰려옵니다.
5: 피곤하시죠? 네. 오늘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요.
3: 이런 식으로 영상을
6: 이거 오늘 이거 입고 올려서 참았어. 쌍둥이 될 것 같아. 언제 이거 가자.
0: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참여한 이들과 어디론가 가는 미지 씨.
7: 무한 골골스입니다.
0: 이름하여 무한 골골스의 공연 준비. 배경은 무한, 소품은 배추랍니다. 드디어 공연 시작! 무한의 배추를 홍보하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 연극 배우 출신인 미지 씨가 직접 제안한 콘텐츠라고 하네요. 배추를 수확할 때만큼이나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8: 어제 되게 열심히 하나 봐요. 이렇게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9: 아, 네. 배추도 주고요. 고구마도 주고요. 그래요. 농구 동생이에요.
5: 농사는 못 도와주겠다.
10: 아니, 먹고 살려고 이렇게 힘쓰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부자지만.
5: 아유.
10: 도와줘야죠.
5: 항상 또 성실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10: 맞아요.
5: 뭐 언니들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9: 잘해.
5: 네, 언니. 정말 잘하겠습니다. 언니들 공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0: 요즘엔 농산물 판매를 위해선 필수인 SNS 홍보. 귀농하기 전엔 마케팅이라곤 하나도 몰랐던 미지 씨였습니다. 말 그대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 셈이죠.
5: 배추는 총 14박스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그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감사 이벤트로 해가지고 방송 촬영 기념 감사 이벤트로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떤 방송일지도 모르시고 야, 방송 촬영하고 나니까 막 누르시는 거예요. 그 제목을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지 이제 고민하거든요.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제목이 되려고 까도 다 이렇게 벌레를 먹어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릴스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냥 뭐든 올려야 되니까 이것도 유명해지려고 최신 유행 릴스는 다 해보는 거예요. 예. 뭐든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네, 이것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람, 그냥. 이때 저는 이제 복화술 하고 있거든요. 다에 올라와라, 올라와라. 빨리 올라와라. 이러고 있는데, 이거 배추 처음으로 이제 한번 까봤을 때 얼마나 컸나, 이제 팔아도 되나.

0: 진짜 초보라는 게 배추는 낫으로 베면 안 된대요. 진짜 마케팅 달인이 되고 싶습니다. 잘 팔고 싶어요. 정말.
1: 판매왕?
0: 네, 판매왕이 되고 싶어요. 네, 진짜로.

0: 있지. 판매 왕이 되는 그날까지 미지 씨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도전의 끝에 언젠가 쨍 하고 해뜰 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그날 오후
1: 삼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삼촌 근데 저희 박스 안 터지나요? 이제는 여기 묶으니까.
0: 미지 씨의 SNS 홍보 덕분인지 막바지 김장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미지 씨네 배추.
1: 네, 진짜 테트리스를 테트리스 장인이세요. 잘 가라 배추야. 내일은 더 많은 판매를 위해서
2: 네.
1: 파이팅 해봅시다.
2: 오케이.
1: 오케이?
2: 오케이.
1: 파이팅! 파이팅! 여보.
0: 부부의 사랑도 미지 씨의 판매 노하우도 점점 더 무르익어갑니다.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미지 씨 부부가 이웃을 찾았는데요.
1: 근데 우리 것보다 진짜 배추가 작네요. 우리 게 더 큰데요?
3: 우리 게 더 큰데.
1: 어.
3: 그래도 마을 배추 되니까.
1: 맞아 맞아.
3: 큰 배추가 이렇게 됐습니다.
1: 진짜 이분에게 제가 농사를 배워가지고 네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냥 다 알려주세요. 네,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멘토라고 해도 이렇게 자기 거 진짜 노하우는 공유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전부 다 알려주세요.
3: 배추의 꿈을 갖고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배추 그래도 사요. 2년 사고 4년 차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1: 그래요?
3: 어제 지금은
1: 저는
3: 힘들었었어요.
1: 그러셨어요? 아, 어떻게 하면 제 값을 받고 팔아야 되지? 아,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돈을 만들 수 있지?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아요.
3: 남들 안 하는 걸 좀 계속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고 또 남들이 안 파는 걸 또 팔아야 되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인가.
1: 와, 계속 나오는데?
0: 오늘은 새로운 작물에도 관심을 가져보는데요. 바로 당근.
3: 이 박스를.
1: 네, 당근도 얼어요?
3: 얼지, 얼기는.
1: 그럼 얼면 못 먹어요? 그래?
3: 지금은 안 얼어.
0: 내년엔 당근 농사에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랍니다.
1: 와, 이거 진짜 크다. 아, 이거 진짜 크네.
0: 미지 씨, 관심 있는 건 뭐든 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1: 당근 농사 해도 괜찮겠어요?
3: 장남이 힘이 좋아서
1: 네.
3: 먹기를 잘하네.
1: 그래요?
3: 할 수 있어요?
1: 할 수 있어요? 내년에 당근 하려고요. 저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멘토님도 계속 하시는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계속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앞으로 다양한 농산물 수확으로 차별화를 가지고 싶은데요.
1: 이게 다예요?
3: 아니, 이거는 실험용 망고. 예. 이제 여기 망고 하우스가 지어지면
1: 네.
3: 얘는 4년째 된 망고니까.
0: 뭐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지 씨기에 가능한 일. 이곳에서 또 다른 미래를 꿈꿔봅니다.
3: 자신만 갖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잘 키웠다고 하는데 모르지 이제 또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1: 시작이니까 시도니까.
3: 시도니까 향후 15년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나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다른 것보다는 왜냐하면 부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거는 한 1,000평, 2,000평까지 부부가 둘이면 끝나.
1: 우리도 이거

0: 하고 싶은데요. 왜 굳으셨어요?
1: 아, 예, 시설비 생각하고 이거 종자 생각하고.
2: 뭐든 시작은 있는 법. 부부는 오늘 새로운 도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서 봅니다. 며칠 후 무안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온 여수. 첫째 딸의 생일을 맞아 겸사겸사 시댁을 찾았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앉아서 먹어, 정성아.
4: 우리 며느리가 크다. 아. 어이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고생했다.
3: 네.
4: 아이고, 또 배추밖에 눈물 날라. 그래.
3: 그래요? 한번 오셔야죠, 어머니.
4: 눈물이 난다. 내 사람들.
3: 아이고, 뭘 준비를 안 해놓으셨다면 이렇게 또 많이 다 해놓으셨어.
4: 이렇게들 좋아하는 과일만 만났지.
3: 진짜. 과일을 많이 사시지 않는데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오시면 이렇게 과일을 많이 해주세요.
2: 딸 같은 며느리 방문에 산의 진미가 쏟아집니다.
3: 너한테 와.
4: 도다리 쑥국이라고 도다리 미역국이 맛있대. 며느리가 수도에 보니까 딸이 예뻐서 오기만 하면 새벽시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오래기 좋아하는 거 사다가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래요.
3: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5: 익었어.
3: 벌써 익었어요? 응.
5: 제대로 익혔어. 짜지.
3: 맛있는데요?
5: 짜와.
3: 전 짠 걸 좋아하니까. 너무 맛있다.
2: 그 누구보다 며느리 사랑이 각별하다는 시어머니.
3: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저를 보면서 아유 우리 백설공주 하셨거든요. 맨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막 공주같이 막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었어.
4: 며느리 아닌 딸같이 이렇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공주만 사주고 너무너무 예쁜 드레스를 치마로 이렇게 아주 그렇게 예쁜 걸 사줬는데 우리 며느리가 안 입더라 그렇게.
3: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막 공주처럼 막 그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4: 딸을 못 낳아가지고 딸처럼 키우고 싶어. 그런 모습 그렇게 귀엽고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또 타입이 그런 타입이 아니더라고. 아 그래서 포기했죠.
3: 아버님 만들고 계세요?
2: 시어머니만큼이나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다는 시아버지.
3: 안 가져도 돼요? 네.
2: 미지 씨가 제일 좋아하는 회를 손수 손질 중이십니다.
3: 걔가 광어예요? 자연산이네요. 마음이 생일인데 제가 잘못 본데. 전 아버지가 두 명이에요. 정말 시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저희 친정아버지 같아요.
6: 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냥 친구 같은데.
3: 진짜 정말 저도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 친구 같아요, 아버님.
6: 오지만한 말 다 하고.
3: 진짜.
6: 옛날부터 뭐 상상도 못하네.
2: 친구 같은 며느리 방문에 번거로움도 잊었습니다. 직접 든 싱싱한 자연산 광어회를 대접하고 싶은 아버님. 와, 순식간에 잔치상이 차려졌네요.
7: 양태미역국.
2: 네. 첫째 딸 마음이의 미역국과 맛있는 여수 특산물들로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
3: 자,
8: 아빠 조심해.
6: 아홉 개요?
3: 네.
1: 네 아홉 개입니다.
3: 자 이렇게 꽂아 마음이.
6: 꼽아.
8: 안 녹는 거야?
3: 가만.

0: 잠시만 이거 남겨뒀어.
1: 아니 다혜가 노래 안 불렀어.
2: 다혜 노래 안 불렀으니까 다시.
3: 자 한 번 더.
2: 자 네가 해봐.
4: 우리 크게 부르자.
2: 자 여기 정성아 이걸로 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0: 생일 축하해.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녀로 태어나줘서 감사해. 고마워.
1: 주인공 알아?
0: 와, 축하한다.
2: 감사합니다. 해야지.
0: 주인공을 낳아주신 엄마.
1: 엄마는 엄마는
3: 엄마는
1: 하나의 5만원씩.
2: 아이고, 감사합니다.
4: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큰아이가 9살. 그 누구도 미지 씨가 농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쁜 며느리 고생하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쓰이는 시어머니.
5: 엄마가 마음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몸이 허락하지
3: 않아. 우리 방에 두지 마.
5: 엄마가 늘 마음이 아파.
1: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러 다녀.
5: 네? 뭐 그래. 그러더라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러 다녀.
6: 이렇게 좋으신,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부모님 만나고, 그리고 또 너무 따뜻하고 다정한 우리 신랑 만나고, 이렇게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면서 행복하고, 네, 제가 복이 많은 사람 같아.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5: 정말 고마워. 네. 정말 사랑합니다. 내 딸 사랑해. 고마워 내 새끼.
0: 열심히 힘내서 살아보자. 사랑해. 화이팅!
7: 화이팅!
0: 화이팅!
7: 화이팅!
0: 화이팅!
4: 가족들의 응원에 미지 씨의 긍정 에너지가 또 한 번 완충합니다. 12월의 끝자락. 겨울이 점점 더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지 씨 가족 아주 특별한 도전을 시도한답니다.
2: 위험해.
8: 됐어?
9: 아, 그렇게? 아, 세로로 해야 돼?
8: 어.
9: 세로로.
2: 아니요,
4: 미지 씨 부부가 난생 처음 라이브 방송에 도전하는데요.
2: 안녕하세요. 어, 누가 들어오셨어. 안녕하세요. 하트 감사해요.
9: 어, 누가 들어왔나요?
2: 어, 누가 들어오셨어요. 대박. 아, 잘 들리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신기해요, 저희는. 지금.
9: 어, 감사합니다. 어,
2: 너무 신기해서.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거든요. 무농약 배추예요. 근데 이제 이 알배추는 김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짠.
4: 첫 방송 방문자들을 위한 첫째 딸 마음이의 특별 공연까지.
2: 주문이 몇 개 들어왔는지. 어디 어디. 주문. 주문은 없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오지요. 언젠가는. 네. 아주 아주 좋은 때 옵니다. 쨍하고 해뜰날은. 네.
10: 언제 올 것 같으세요?
2: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언젠가는 옵니다. 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듯이 아직 제가 피는 시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9: 시작!
2: 하마! 하마! 하마! 하마 화이팅!
4: 뜻대로 되지 않는 농사에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도전을 택했던 미지 씨. 그래서 미지 씨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해가 뜨고 미지 씨만의 예쁜 꽃이 피게 될 그날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2: 제가 파지 사업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파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라도 한번 팔아볼게요.
11: 정부 지원 사업 그런 데 되게 이렇게 서류 작성하고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2: 우리 이야기해야지 더 안 잘린대요. 그래서 이야기했어. 피어올라. 그렇지. 자, 자, 자, 자, 셋, 넷, 다, 다, 다, 다, 다, 다, 앞으로, 다, 다, 다, 다, 다. 뭐든 찍으면 나와, 여보. 열심히 해. 어. 여보, 무조건 열심히 해. 어, 다시 와. 그렇지.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선생님 존경합니다.

찾아가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함께 박수 쳐볼까요?

짓고 영리한 여방야 샛별 먼 기궁 저간 그 맨수 있게 달아쓰고

방침은 번들이 아닌 꾀꼬리 통찰.

0: 단도는 출도를 헌연 후에 서울로 올라간 춘향을 연료로 포착하고 남은 꼴 백성들 세금을 없앴으니 천천 만세를 누리더라. 그디야 니할 소냐 터질 터지리로구나.
1: 뭐라고요? 여기 볼게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여기도 해볼게요. 얼씨구.

자! 다 같이!

0: 더 크게
1: 가지다 칭칭 나래
2: 가지다 칭칭 나래
1: 가지다 칭칭 나래
2: 가지다 칭칭 나래 가지다 칭칭 나래
1: 가지다 칭칭 나래
2: 뛰어보세 뛰어보세 신명나게 뛰어

0: 여기저기 저 다리 속에 저리로 만져 살고 지고 백이다 칭칭하네 백이다 칭칭하네 다 같이 얼씨와 저자 찬양다 얼씨 아버지 백이다 칭칭하네
1: 백이다 칭칭하네
0: 아버지 춤추고 계신가요? 춤추고 계세요? 얼씨구!
1: 얼씨구!
0: 좋다!
1: 좋다!
0: 다시 머리로 박수! 버신다게!

칭칭 나대 그게 칭칭 나대 그게 칭칭 나대 그게 칭칭 나대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아,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인류가 가진 꿈의 최초의 비전이야. 저비용으로 내 꿈을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먼 나라의 온 나라가 정확하게 시작한 것이 81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지. 한 사람 인생에서 40년 동안 하나의 일을 해오기는 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체력이 남아있는 한은 계속할 작업이에요. 손으로 그리지만 이런 스킬이나 테크닉보다는 이 아이디어와 인풋된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만 잘 그린다고 좋은 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한테는 이것이 평생의 작업이었고 놀이터였고 시장이었고 다 모든 게 다 이게 만화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세계사의 퍼즐을 한번 맞춰놓는 것이 내 필생의 작업이다.

0: 안녕하십니까.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누구에게나 추억에 많은 책 한두 권쯤은 갖고 계실 텐데요. 30년 넘게 이어온 꾸준한 인기의 국민 만화책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공부도 되면서 세상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책, 바로 먼 나라 이웃나라인데요.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던 시절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었죠. 인생 낭독인 오늘은 광활한 세상사를 글과 그림으로 엮어내며 교양 만화의 새집평을 연불입니다. 스테디셀러 먼 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만화가 이원복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아, 먼 나라 이웃나라. 이게 세대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지금까지 판매된 책의 부수를 한 줄로 이렇게 엮어놓으면 서울과 부산을 무려 5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 그래요? 바뀌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략 얼마나 팔리게 된 건가요?
1: 뭐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충 나오는 얘기는 뭐 출판사 쪽 얘기는 1700에서 1800만 부. 그런데 그 감탄하실 거 없어요. 그것이 30년 이상, 87년에 초판이 나왔으니까
0: 그래도요.
1: 33년간 누적 판매 부수기 때문에, 그리고 전집이기 때문에
0: 그래도 지금까지 어디선가 팔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의 만화책이고요.
1: 지금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0: 야, 좋습니다. 더 대단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 나라 이웃나라가 계속해서 신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2020년 5월에도 신간이 나왔죠.
1: 러시아 편 두 권 나왔습니다.
0: 러시아 편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러시아가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 전혀 모르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그 나라 환경이 반공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시대도 그렇지만은 더구나 현대 소련에 대해서는 일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0: 저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1: 네, 모르시죠. 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을 우리 영토라고 하면 헌법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현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역사를 쭉 읽어보다 보면 러시아 역사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예컨대 71년간에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71년 동안 여자 황제 4명이 지배한 나라예요.
0: 여자 황제?
1: 여자 황제 4시.
0: 와우.
1: 그렇게 우리가 몰랐던 참 어마어마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올해부터였는데 그전엔 금단의 땅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제가 러시아를 처음 간 것이 당시엔 소련이죠. 1989년
0: 89년
1: 동구권이고 소련이 해체되기 전해 지금으로 보면 안기부의 허가를 받고 과거 허가를 받고 특별 허가를 받고 거기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부터 30년 뒤에 정확하게 2019년에 다시 한 번 갔죠. 2018년에도 한 번 가고
0: 진짜 시관이야 병호서부터 선생님 책을 저도 무척 많이 읽고 특히 초등학생 때 읽은 책이 아직도 자양분이 돼서 이렇게 살아 꿈틀꿈틀됩니다. 제 아이들도 이 책을 많이 읽었고 30년 동안이나 꾸준히 사랑받았던 이유 글쎄 뭐라고 생각하세요?
1: 글쎄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1981년부터 소년왕국에 연재되기 시작했으니까 내년이면 정확하게 40년.
0: 40년. 예.
1: 근데

0: 그 내용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그 이유는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쭉 꾸준하게 그것을 업데이트해 줬어요. 바뀌는 상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동국권이 무너졌다 근데 지금 만화 펼쳐 보니까 동독서동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1: 네네.
0: 그리고서 지금 소련에서는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들을 항상 업데이트해 줘 가지고 살아 있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꾸준히 후속타를 만드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또 만드는 거기에서 생명력을 가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1: 선생님, 그럼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이 제일 처음 발표된 게 언제인가요?
0: 그러니까 신문에 소년 한국일보가 한 어린이 신문에 일일 연재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것이 1987년에 고려가라는 그 출판사에서
1: 네.
0: 책으로 나온 게 87년이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33년 됐네요.
1: 그때 당시에는 가기도 힘든 여러 나라의 정보를. 이제 그동안 학습 만화 하면 뭐 교과서나
0: 네.
1: 이제 교재에 이제 삽화처럼 이제
0: 그렇죠.
1: 가끔가다 들어가는 거가 전부였는데 이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이 나오면서 교양 만화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0: 근데 이제 되게 그 학습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하기 싫고 왠지 놀고 싶고 그리고 또 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든지 제일 편한 것이 되새김 위안이에요. 되새김.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섭취하면은 예를 들어서 죽이 밥보다
1: 네네.
0: 먹기가 편하듯이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말캉말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콘텐츠 자체를 이것을 유머와 개그를 섞어 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은 섭취하는 사람이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흥미를 끌수 있어야 돼요. 제일 큰 쇼크를 받은 것이 제가 75년에 유럽을 갔습니다. 근데 그해운 좋게 가던 해 파리를 간 기억이 있어요. 파리에 가면 대형 서점에 이제 거기 그 까띠에라 땅이나 이런 데 파리 도심에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맨 한복판에 만화책이 진열돼요. 이건 뭐지? 너무 놀란 거예요. 만화책 그때는 그게 만화는 서브컬처니까 아주 적은 문화로 취급해가지고 만화 가게에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엄마의 눈치를 안 보고 볼수 있는 만화는 어린이 만화 잡지에 나오는 거 월간지 새소년 뭐 보물섬 기억나시죠? 어깨동무 이런 데 나오는 만화들이었죠. 나머지는 전부 이 만화방에만 있고 정말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아니, 파리에 가니까 아니 만화라는 것이 제일 한복판에 딱 보니까 하드커버에다가 칼라예요. 올칼라. 야, 이거 봐라. 이거 뭔가 좀 색다른데. 근데 그때 제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언젠가 한국에도 블루오션이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제가 만화를 한 것을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생긴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은 절대 서브컬처가 아니고
1: 메인 컬처가 될수 있다.
0: 언젠가는 이게 메인스트림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독일서 만화를 계속하게 된 거죠.
1: 그먼 나라 이웃 나라 제목도 선생님께서 직접
0: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1: 어?
0: 내가 지은 게 아니고
1: 네.
0: 지금 95년인가 작고 하셨는데 벌써 25년에 작고 하셨는데
1: 네.
0: 김수남 선생님이라고 시인이시면서 소년한국일보 사장이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는 굉장히 단짝이고 허구한 날을 그 포장마차 다니면서
1: 좋은
0: 네, 더
1: 말씀하셨네요.
0: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게 아주 막역한 사이였는데
1: 네네.
0: 제가 독일에 갔다가 80년에 잠시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일시 귀국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엔 굉장히 오기가 힘들었어요.
1: 그럼요.
0: 비행기값도
1: 나가기도
0: 비싸고 또
1: 힘들었고.
0: 유학생의 처지 어떻게 나왔는데 야, 너 독일 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놀리고 있냐? 너 거기서 연재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연재하겠습니까? 너막 거기서 재밌는 경험 많이 할거 아니야. 그 독일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기에서 그런 경험을 너 혼자 즐기지 말고 한번 만화로 만들어 봐라. 그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제목을 뭘로 할까? 그때 0.5초의 기다림도 없이 그분이 얘기한 게먼 나라 이웃 나라 됐네. 역시 시인의 그 언어 감각 이런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이먼 나라 이웃 나라가 시작되게 된 동기는 그런 동기였고
1: 네. 근데 인터넷도 없었죠?
0: 인터넷
1: 당연히.
0: 없죠.
1: 예.
0: 당연히 없죠.
1: 휴대전화도
0: 없죠.
1: 없었죠?
0: 당연히 없죠.
1: 이게 독일이라는 데가 지금 먼 나라
0: 8,000km,
1: 진짜였는데 예.
0: 9,000km 되죠.
1: 어떻게 마감 시간을 지키셨어요?
0: 근데요, 이것이 이게 주간 연재, 월간 연재도 아니고 일일
1: 일간
0: 연재예요. 1년제면

0: 적어도 일주일치 원고를 만들어서 일주일치 원고, 그러니까 6회분이겠죠. 토요일까지 신문 나왔으니까 6회분을 만들어가지고선 적어도 2주 전에 붙여야 돼요. 이야. 2주도 위험하죠. 사실 우편 사고가 날지도 모르잖아요.
1: 날 수 있으니까.
0: 근데 6년 동안 연재를 한 동안 단 한 번도 펑크를 낸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제 인생 신조예요. 그건 제가 제 대학교에서 지혜자들을 가르칠 때 디자인을 가르치잖아요. 좋은 디자인의 첫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냐. 디자인은 서비스업이다. 저는 굉장히 쇼크방의 도일 교수님이 네네. 첫 번째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전부 이래가지고 예술이요. 뭐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요. 그 교수님 도일 교수가 디자인은 서비스다. 서비스라는 게 뭐냐. 고객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디자인의 제일 좋은 그 조건, 디자인의 제일 큰 조건이 좋은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냐, 마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1: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데.
0: 더군다나 시간을 다투는 신문사에는요, 마감 지키는 작가가 그림 잘 그리는 작가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신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네. 그 생리를 알죠. 그래서 세상에 하늘이 두 쪽이라도 마감 시간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죠.
1: 그래서 오늘 녹화도 되게 일찍 오셨습니다.
0: 일찍 온 게 아니라 기대 안 막혀서.
1: 근데 그 신문 연재로 출발한 만나라 이웃나라, 이게 만화지만 거기에 나온 글을 모아서 네. 묶는다면 훌륭한 역사책이 될 수도 있다는
0: 그렇겠죠.
1: 예,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 나라 이야기를 위해서 자료 수집이나 취재 여행 같은 걸 다니려면 사전 준비가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0: 이런 얘기를 방송 같은 공공 그 전파에서 네. 얘기하는 적합하지 않지만 네. 저의 유학은 머무를 유지가 아니라 놀 유지와 유학이었어요. 왜? 저의 그 전공이 시각 디자인이죠. 시각이 뭡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외국에 오기 힘들고 더군다나 유럽은 오기 더욱 힘든데 도서관이나 책은 한국과도 많이 있는데 내가 보아야 할 것은 유럽에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남는 것이다 해가지고
1: 보는 것이 남는 것이다.
0: 거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그 이제 고물차 사가지고서 기름값 쉐어해가지고 전국 돌아다녔죠. 전 유럽을. 그때 동국 꼽아놓은 거 다 갔어요, 그때.
1: 아.
0: 그래서 10년간 독일에 있는 동안에 네. 그 중고차 폐차한 게 5대인가 6대인가 돼요. 제가 처음에 산 그 자동차가요, 네. 200불짜리예요.
1: 200불짜리요? 네.
0: 폐차 직전에.
1: 한국 돈으로 한 20몇만 원.
0: 20몇만 원짜리인데 저는 7만 원만 떼어가지고 해서 괜찮은 차 잘 샀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7만인데 이게 타코메터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1: 아니 그러면 도대체 몇 개국, 몇 개 도시를
0: 그러니까 몇 개 도시는 셀 수 없고 유럽에서는 네. 갈 수 있는 나라 뻔하지 않습니까? 동구권이 막혀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동구권이니까 예를 들어서 동독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쪽 빼고 네. 러시아 빼고 그다음에 그 중에 다 되죠. 그리고 거기는요 유럽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라들이 그렇죠.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어쩌다가 또 그다음에 이런 알바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쭉 하다가 내가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말까 만화를 제대로 하고는 싶은데 근데 이제 프랑스에 가서 그 만화를 보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붙인 거죠. 평생의 업으로 하겠다.
1: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를
0: 아 그 당시에는요 만화가란 직업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가 만화를 그렸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냐?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책이 나오니까 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이제 보통 일간지나 그런 것이 아니고 무가지예요. 아. 지하철에서 뿌리는 무가지 예. 들어왔는데 질문이 전부가 뭐냐 하니까 콘텐츠가 뭐 그게 아니라 대학 교수가 어떻게 만화를 그렸냐. 그 이야기는 그 당시가 그랬어요.
1: 요즘에는
0: 그 당시에 어린 날만 되면 만화책 모아가지고 불태우고 그랬으니까.
1: 불량 만화라고.
0: 불량 만화라고. 예. 그러니까 불량식품 취급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교수가 만화를 그릴 수가 있냐 그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 동료 교수님이 이 교수 당신 그거 만화 그만둘 수 없어. 그런 말씀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쭉 나오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언론의 시스템을 알지 않습니까? 네. 하나가 보도가 되면 줄줄 인터뷰가 들어오는데 처음 1년 동안 전부 왜 교수가 만화를 그렸느냐.
1: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0: 근데 만화가 교수가 그러는 게 왜 잘못이냐. 내가 부끄러운 만화를 안 그렸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행히도 콘텐츠가 검증이 되었는지 판매 부수가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바뀌었죠.
1: 그게 만화가 위상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하신 일이 상당히
0: 뭐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1: 그 대학 시절에 네. 먼 나라 이웃 나라만

0: 그분이 사실 당시 유명했던 명량 만화를 많이 발표하셨더라고요.
1: 네.
0: 필명이 무려 7개나 되던데.
1: 그 왜 그러냐니까 네. 아까 어린이 신문에 말하고 그랬다고 했죠. 네. 근데 어린이 신문이 4면이었어요. 4면 펼쳐가지고. 그런데 어린이 신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만화가 필요하셨습니까?
0: 그렇죠.
1: 만화가 필요한데 만화를 작가한테 주려니까 이게 인건비가 비슷한 거죠. 오료가. 근데 저한테 신문 베끼는 만화를 시켜보니까 미국 만화 원고료 싸고 더 중요한 건 날짜를 잘 지키거든. 날짜를.
0: 아까부터 예. 날짜를 잘 지켜. 예.
1: 그러니까 너 이것도 그래라 해서 신문 네 개 면을 제가 다 그렸어요. 그래서 1면에는 이원복, 2면에는 이원복, 3면 이원복 그럴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1면에는 이원복, 2면에는 성천경, 3면에는 이시관, 3면에는 이성문. 이런 식으로 제 제일 친한 친구 이름 다 썼죠. 친한 친구. 그래서 지금 차명료 엄청 냈습니다. 이름값.
0: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셨단 말이에요. 독일로 유학을 가시게 된 걸 이끄신 분이 셋째 형님이시라고.
1: 네, 그렇습니다. 예.
0: 당시 형제들만의 약속 같은 게 있었다고.
1: 이제 저희가 그 6.25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중상층, 중상층이 대전에서의 꽤 잘 사는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못 겪었으니까. 제가 4.6년생이니까.
0: 흘러흘러 얘기만 듣던.
1: 얘기만 들었는데. 근데 이제 6.25가 터진 다음에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죠. 그래서 전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재기불능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6.25를 겪어보지 못한 그 전후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방 끈 늘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외 유학을 가자. 근데 미국하고 그 일본 그런 데는 그 학비를 받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가고 학비를 안 받는 유럽으로 유학을 가자. 근데 제일 큰 장형께서 철학하셨어요. 철학 교수인데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철학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독일어였어요. 의학하고 철학을 하려면 그때는 꼭 독일어를 해야 됐어요.
0: 그렇죠.
1: 앞섰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배운 셋째 형님이 동문과 교수가 됐는데 나중에 독일어를 그분이 했다고 했어요. 셋째 형이. 그래서 이분이 그 독일을 결정하게 된 게 배운 언어가 독일어였고 독일뿐 아니라 유럽은 학비가 없습니다. 당시에.
0: 네.
1: 그러니까 유럽은 참 좋은 것이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적인 사상인데 네. 적어도 건강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건 아니건 가리지 아니하고 등록금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자기 생활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활비도 잘하면 또 그 유럽에서는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이 생활비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형님이 갔죠. 네. 셋째 형님이 갔어요. 그 다음에 첫째 형님이 이제 대아대 장학금 받아서 가셨고, 근데 가면서 우리 사형제가 부산항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데 내가 딴 건 몰라도 하나만은 약속하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공부를 안 하고 일을 해서 내 바로 위에 형 넷째한테 항공료를 보낼 테니까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독일어 공부를 해라. 그리고 와서 막내 동생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셋째 넷째 형이 가고 그다음에 제가 가게 된 거죠.
0: 진짜 그 돈독한
1: 돈독한 형제라고 내 말씀들 하시는데 네.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제가 막내가 이제 70대 중반에 들었으니까
0: 네.
1: 그 뭐 지금 형들은 이제 거의 80대 가깝고 80대 넘으신 분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은 꼭 봅니다. 초목회라고 해서.
0: 초목회.
1: 첫 번째 토요일 목요일 날 만난 첫 달.
0: 초목회. 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들의 유학 시절이 이제 끝날 무렵에 뭐 형 누나들과 함께 떠난 여행 이야기를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먼 나라의 이웃 나라의 시작이 거긴가요?
1: 시작이 아니고 네. 시관이야 병호의 모험이 시작이죠.
0: 아 시관이야 병호의
1: 제가 그 독일 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고
0: 시관이야
1: 병호의 모험을 한 5년 6년 연재를 했어요. 새소년이라는 잡지에 그 연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보세요. 제가 독일에 도착하는 날부터 연재를 시작해 유럽 이야기를 했어요. 겁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외국에 한 달을 살면 책을 한 권 쓰고 10년을 살면 한 줄로 못 쓴다고 그만큼 조심스러워지는데 근데 가가지고 가자마자 하니까 나중에 읽어보니까 수는 오류투성인 거야 이게 너무나 감탄 내지 경탄에 가득 차가지고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그 책을 폐기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새로 시작한 것이 뭔가

0: 나라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81년에요. 75년에 가서 80년까지는 시관야 병을 하고 그다음에 먼 나라에 온 나라를 들어간 거죠.
1: 근데 그 한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담아내려면은 예, 예. 직접 편지를 가보셔야지 될 거니까.
0: 가봐야죠. 그러니까
1: 이게 넉넉치 않은 유학생활이셨을 네. 텐데.
0: 제가 독일 유학생활을 상당히 풍족하게 했습니다. 대개 이제 그 한 학생들이 당시에 한 달 생활비 한 400마르크, 독일 마르크 지금으로 하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쓰거든요. 네, 네. 제가 그 당시 한 800마르크에서 1000마르크를 썼어요. 왜 그러냐니까 한국에 만화 원고를 보내서 만화 원고를 받았죠.
1: 그렇죠.
0: 그리고 만화를 그리니까 거기서 짬짬이 신문 잡지에다가 광고 만화 같은 거, 그 소위 얘기해서 전단지 같은 거 네네네. 만화 그려주고 용돈 받고 그래가지고선 한 달 수입이 한 거의 1000마르크 돼가지고 상당히 여유, 그러니까 1000마르크면 여유 있게 살았어요.
1: 유학 시절 동안 재미난 일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0: 많죠. 일을 해야 할 수 없죠.
1: 하나만 해주세요. 네.
0: 예, 근데 제가 200불자고 차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걸 타고 5,000km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일을 떠나가지고 유럽을 쭉 돌고 네. 지브롤터 해역까지 갔다 왔어요, 그걸. 근데 한 번은 프랑스, 남프랑스 고속도로를 가다가 네. 갑자기 차가 우회전만 하면 서요. 갑자기
1: 좌회전하면 괜찮은데.
0: 아니 좌회전은 괜찮은데 우회전하면 서요. 이게 자꾸 이상하네. 이게 AI인가? 이게 우회전은 기분 나빠졌으나 AI가 없었을 때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 수리소에 가져왔거든요. 그랬더니 수리소의 그 사장이 이렇게 보더니 당신 이거 타고 정말 왔냐고. 천 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살아있는 걸 고맙게 여기라고.
1: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0: 그러니까

0: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뭐 차로 얽힌 얘기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작업들이 요즘에 많이 디지털화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0: 저는 뭐 죽으나 사나 아날로그입니다.
1: 아날로그.
0: 제가 마지막 아날로그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펜으로 그려야지 그 이 촉감이라든지 그것이 이게 그 보드는 잘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다르거든요.
1: 그 여전히 혼자서 다 하십니까?
0: 가내 수공업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혼자서 다 하죠. 그러니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다. 와.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게 그 남한테 시키면 그 퀄리티가 안 나와요. 특히 글 같은 경우는 절대 100% 제가 써야죠.
1: 네. 그래서 지금 그 아직도 네. 나올 책에 관한 것도 네. 다 혼자서
0: 자료 수집부터가 전부. 그러니까 조수 두고서 이제 자료 수집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자료를 하나부터 100까지면 그걸 전부 내 손으로 해야지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정리가 되지. 맞아요. 남이 해주면 스쳐가는 것도 있고 잘 몰라요. 그건.
1: 그래서 독립군이라는 용어를
0: 독립군이죠.
1: 그 스페인을 마지막으로 완간하신 후에 이제 주제별 또는 지역별로 묶어서 네. 예, 시즌 2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꾸준하게 세계 역사와 문화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처음에 몇 권 유럽판만 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지역별로 늘려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서양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유럽 역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역사를 읽고 그다음에 나라를 끼워 맞췄거든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연역적으로 해서 귀납법적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라를 다 읽어보면 하나의 그 세계사의 틀이 나름대로 생기지 않을까. 역사에서 배우지 않은. 그러다 보면은 이 퍼즐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맞추고 있는 퍼즐판, 세계 역사의 퍼즐판은 너무 공백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이 너무 적어요. 일본 아세요? 거의 모릅니다. 거기도 거의 빈 공백처럼 네. 또 반일 감정이 또 요새 대두돼가지고 일본 역사 같은 건 지금도 안 배우고 있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일본 역사 모르고 있죠. 중국 역사도 청조 이후에는 안 배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소련 이후에는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해서 몽땅이 우리가 섬, 역사로도 섬이에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미국의 역사 극히 일부.
1: 일부. 네.
0: 라틴아메리카 역사는 전혀 모르고. 네. 그다음에 서유럽의 뭐 불란서, 독일, 영국 정도 조금 알고. 동구권 역사 전혀 모르고.
1: 아프리카 역사는
0: 아프리카에서 모르고.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모르고. 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스탄자. 우리가 취하고 있는 역사 지식이라는 것이 서구 조금, 미국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편파적인 역사 지식을 가지고 전 세계의 물건을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사의 퍼즐을 한번 맞춰놓는 것이 내 필생의 작업이다.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모르겠어요.
1: 아니, 필생의 작업이 될 법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 역사와 사회를 아무래도 설명하다 보면은 작가의 이제 시선도 들어갈
0: 것이고. 네, 들어가
1: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시선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지게 되는데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0: 네, 많이 어려워요. 요즘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소위 사회적 정의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가지고선 뭐 이제 원주민이라고 그러고 인디안이라고 안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되고 뭐 아메리칸 원주민이라고 그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뭐 그리고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 책들은 다 그 정난하게 썼거든요. 인디안. 그걸 다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에는 그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또 몇십 년 후엔 또 잘못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1: 역사는 흔들리지 않은 사실이지만 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0: 그렇죠. 흔들리기 팩트는, 때문에. 팩트는 변하는 것이 아닌데 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 맞습니다. 달라지는 거라는 얘기죠.
1: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연재를 중단하지 않으셨고 40년 동안이면 이제 꾸준히 독자를 만나시고 계신데 그 원동력 어디 있을까요?
0: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인생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독일에 10년 있을 동안

0: 네. 연재를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재하고 끈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1: 거죠. 그렇죠.
0: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내가 독일에 있었어도 우리 독자들이 그걸 보아주셨고 그 독자가 신뢰를 보냈고 그러니까 그 자제분한테 사줬고
1: 저같이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3대로 갔습니다.
1: 손자한테. 예.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0: 제가 고마운 거죠.
1: 아유, 그렇게 좋아하시는 만화. 요즘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0: 요새는 이제 거의 뭐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인도편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인도가 진짜 사람도 많고 네. 땅도 넓고 모르는
0: 사실상 인도라는 나라가 많잖아요. 중국보다 더 많아 인구가. 중국은 이제 그 일가족 하나의 정략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안 늘거든요. 인도는 그게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14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중국 인도가 13억 얼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많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같은 인도 사람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들이 합해서 5억인데 네. 인도 사람 합치면 지금 20억이에요. 제일 끝나갑니다. 이게.
1: 야, 그럼 인도편 언제쯤 만나볼 수 있어요?
0: 뭐 내년 말쯤 돼야지.
1: 아, 지금 열심히 집필 중이에요.
0: 인도란 나라 1947년에 생겼거든요. 인도란 국가가. 그전에는 인도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1: 그렇죠. 그 민족 막 그렇죠. 이렇게 있다가
0: 예. 예. 영국이 지배하면서부터 그걸 인도 지방이라고 얘기했지. 아. 브리티시 인디안 예. 뭐 이런 식으로.
1: 예.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아, 요즘 학습 만화, 예. 교양 만화가 진짜 넘쳐나죠. 예. 웹툰도 상당히 인기인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양 만화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0: 지금 잘들 하고 계시죠. 잘들 하고 계시고 특히 웹툰 같은 경우는 진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K컬처의 하나입니다. 예. 지금 제가 볼 때 그 K한류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팽창하면 팽창했지 이것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뭐냐니까 옛날에 그 이 케이팝이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이것은 일시적이다 그랬는데 이건 5, 6년 전에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 예언을 했거든요. 케이팝 팽창할 것이라고. 싸이 나왔죠. 싸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BTS 나오죠. 봉준호 씨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대단한 거죠. 이것이 뭐냐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한국인의 멘탈리티입니다. 의식 구조가 정말 세계적으로 독특해요. 왜냐니까 소위 서양인들의 의식 구조니까 서구적 멘탈리티하고 우리의 멘탈리티가 이게 복합돼 있어요. 일본은 그걸 전부 일본화했기 때문에 세계와 호환성이었고 중국은 전부 거부했기 때문에 호환성이었고 근데 우리는 서양 거를 전부 오리지널로 받아들였는데 우리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유 없잖아요. 차이나 컬처 없잖아요.
1: 없습니다.
0: 근데 한국 것만 먹히는 네. 것이 우리 걸 만들어도 서양에서 먹히고 우리가 서양 걸 만들어서 한국에도 먹힌다는 얘기예요. 이건데 그것이 이제 안 먹히다가 그것이 먹히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네. 핸드폰이다 자동차나 TV이다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가진 거야. Who is Korean? What is Korea? 그게 궁금증을 가졌는데 싸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선진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싸이는요. 세계가 우리에게 부여해 준 하나의 선진국 면허증이에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렇기 때문에 BTS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예.
0: 봉준호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라는 것은 이 세계가 공인을 해준 이상에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뻗어나간다는 얘기죠.
1: 본물이 터지듯이 그냥
0: 그렇습니다.
1: 완전히. 네.
0: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자꾸 이게 나비 효과를 가져가지고 K-POP 나오죠. K-푸드 나오죠. K-코스메틱 나오죠. 쫙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1: 지금 뭐 K-푸드나 K-코스메틱들 그렇죠. 엄청나요. 예, 예, 예. 선생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선생님께 만화란 어떤 의미입니까?
0: 근데 살다 보면은 이 만화는 저한테 인생의 즐거운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놀이터란 얘기는 놀이란 것은 즐겁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1: 그렇죠. 예.
0: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저는 잘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1: 잘하시는데요?
0: 아니에요. 그 제 그림이 훌륭하다 하거나 뭐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걸 가지고 즐겁고 재미있게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이건 좀 너희들한테

0: 너무 지나친 요구일지 모르지만 잘하는 일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근데 누군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나. 못해서 못하는 거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네네.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 긴 안목을 두고 젊은이들이 선택하라면은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걸 해야지 평생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가 있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추월당합니다.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건 젊은 세대한테는 너무 좀 사치스러운 얘기라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1: 아,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네. 네. 아, 마나가라서 또 꾸는 꿈이 계실 겁니다.
0: 네. 이제 제가 이제 꿈꿀 나이는 지나고 꿈을
1: 계속 이제
0: 꿈을 다듬을 시간만 남았죠.
1: 아, 다듬는다.
0: 그렇다면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항상 평생이라면 우습지만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게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만화를 그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칙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도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노래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도요. 책장에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제 뽑아서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듯합니다. 끝으로 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0: 근데 이제 만화라는 것이 하나의 도입부이지 이게 결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 거기서 얘기하는 그 이 사실들이 이 만화의 그 역사적 사실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역사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로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팩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았습니다. 자, 인생낭독인 오늘은요 40여 년간 한국과 세계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오신 국민만화 먼 나라 이웃나라 저자 이원복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와 세계 이야기를 펼쳐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자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화가 이원복 선생님의 먼 나라 이웃나라가 4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도 변함없이 만화를 즐기는 작가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인생낭독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입니다. 저의 첫 해외여행이 이원복 선생님의 먼 나라 이웃나라를 통해서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만났던 덕분에 저 역시 여러 나라를 친구처럼 생각하며 그들과 교류하는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은 동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활한 세상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선생님의 만화 인생을 들으면서 저의 음악, 여행자의 언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 저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의 얼굴, 그리고 목소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 음악 들으시면서 나만의 여행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악에는 굉장히 넓은 여백들이 있거든요. 그 여백 사이에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들, 현상들을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이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 신화를 통해서 분석 심리학의 기초적인 지식 또 한국 신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신화하고 분석 심리학 어떻게 보면 다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경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 분석 심리학자가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신화학자도 아닌데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또 집단 무의식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칼 융이라든지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무의식은 자기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돼 있는 거라면, 집단 무의식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뭐 조상, 뭐 인류의 조상까지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신화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이전 선사시대부터 쭉 쌓였던 그런 기억과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개인의 어떤 정보와 달리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특별한 체험들은 다 빠지고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콤플렉스를 읽기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신화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콤플렉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신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중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화 그러면 뭐 그리스 신화, 뭐 켈트 신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양 신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도 서양 신화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한국 신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홀히 했느냐? 우선 신화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역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다, 꾸며낸 얘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허황되다. 왜냐하면 신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굉장히 어떤 때는 끔찍하고 어떤 때는 잔인한, 또 어떤 때는 좀 실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허황된 얘기다. 또 신화는 고등 종교에 비해서 미신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뭐 단오제니 무슨 뭐 동제니 하면서 전통을 이제 되살리려고 하는 조그만 불씨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그 신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요. 오히려 저는 분석 심리학의 입장에서 그 신화 속에 담겨 있는 분석 심리학적 지식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그 신화의 두 여성성과 남성성은 각각 여자, 남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무의식에 반대되는 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당금의 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상당히 많은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책도 나오고 뭐 오페라도 나오고 뭐 국악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민화나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아이셋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 삼신 할머니의 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금의 기 하면 이제 당금이란 말이 조금 낯설죠. 당금 하면 아마 담금질 뭐 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당금하고 단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어떤 정말 시조설인가? 왜냐하면 단군 신화는 남성 중심의 시조설하고 이 당금 얘기는 여성 중심의 신화이기 때문에 이게 단군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여성의 신화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노인들은 잘 아는 단어인데 단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골 하면은 내가 자주 가는 뭐 가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단골의 어원은 사실은 단골 무당에서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주 가는 무당을 단골 무당, 단골 무당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금 얘기는 사실은 단골 무당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무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는 본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본이라는 게 뭡니까? 뿌리를 얘기하는 거고 풀이는 그걸 얘기로 이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무가가 얼뜻 보면 뭐 미신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굉장히 방대한 양이 들어있는 아주 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당금에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여성성 하면 일단 뱃속에 아기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 그래서 여성성은 일단 아이를 낳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성성 하면 일단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뭐 자잘한 일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성성은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수용적인 측면이 있죠. 수용적인 거라는 거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능력, 또 뭔가를 나한테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마다않고 한번 해보는 능력, 새로운 걸 봤을 때 또 그걸 이렇게 쫙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게 이제 수용성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성성이 수용적이냐 하면은 일단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음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수용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분석 심리학자들 합니다. 수용하려면 포용적인 태도를 갖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돌봄을 뭐 노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돌봄의 가치를 노동과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원래 인류의 태초부터 있었던 어떤 그 정서적인 면에서는 돌봄은 사실은 사랑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심으로 돌볼 수가 없죠.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주 원시시대부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내가 아이를 낳지 않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돌봄이 또 여성성의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시시대부터 물론 여성들 중에는 뭐 아마존, 뭐 부족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소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단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돌보기 때문에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자체가 테스토스테론, 남자 호르몬에 비해서 굉장히 평화로운 거를 지향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여성들이 훨씬 더 호전적으로 되는 수도 있죠. 그만큼 이제 여성 호르몬이 그 관계와 평화를 굉장히 지향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금애기에서는 그 여성성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진화하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신화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당금애기 탄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금애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홉 아들을 낳은 다음에 치성을 들여서 곱게 얻은 딸입니다. 아주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정말 딸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낳은 그 딸입니다. 귀한 딸인데 도대체 아홉 명의 오빠란 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아이시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투, 어린애 아이부터 이제 전투를 해서 탈레반으로 키우는 테러리스트를 키우는 이제 조직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의 아들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쟁을 훨씬 더 호전적으로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포용이나 수용이나 평화를 그 지향하는 여성성이 없는 경우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이런 그 전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금 애기는 전쟁을 종식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당금 애기가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는데 당금 애기를 두고 아버지는 천하의 일을 하러 가고 엄마는 지하의 일을 하러 가고 오빠들은 글 공부를 하러 가고 그래서 당금 애기 혼자 집에 남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여자 혼자 남겨 있을 때 특히 이제 어린 아이가 남겨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돌봄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여성이 진짜 여성으로 다시 재탄생하기 위해선 일단 원가족에서 떨어져서 혼자 남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금 애기가 혼자 집에 있는데 이 세존, 뭐 시존, 뭐 서인하는 그 하늘에서 석가가 내려옵니다. 이제 이 여기서 신화에서 말하는 석가는 진짜 석가모니 불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석가모니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세존이 내려와가지고 혼자 있는 당금 애기 집을 막 두드리면서 뭐 주문도 외우고

0: 수리수리 마수리 뭐 사바하 하면서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금에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아주 그 신이니까 당당하게 쌀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주를 하라는 얘기라서. 처음에 당금에게가 아버지 쌀을 갖다 주니까 안 된다. 엄마 쌀을 갖다 주니까 안 된다. 오빠들도 안 된다. 네 쌀을 꼭 가져와라 해서 그 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받는데 제대로 된 바라에다 받는 게 아니라 구멍이 난 바라에다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쌀이 다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흘렀으면 자기가 주워야 되는데 또 당금애기한테 그걸 하나하나 주스라고 그래요. 쓸어다 보면 모래니 돌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당금애기가 젓가락으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주워 담습니다. 아마 그런 그 어려운 과제는 뭐 콩쥐팥쥐에도 나오고 뭐 신데렐라 얘기에도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일단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일을 아주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줍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나는 꼭 자야 되겠다 그러고 또 시준이 아주 그냥 아주 뭐 예의도 없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 방을 주니까 뭐 담배 냄새가 안 된다. 뭐 엄마 방을 주니까 누린내가 나서 안 된다. 오빠들은 총각 냄새가 나서 안 된다 그러면서 굳이 당금애기랑 합방을 합니다. 그래서 당금애기는 이제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물을 떠놓고 여기를 넘으면 안 된다 하고 잤는데 자다 보니까 합방이 됐습니다.
1: 사이다

그래서 합방이 돼가지고 그날 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왼쪽 어깨에는 해가 있고 오른쪽 어깨에는 달이 이렇게 얹혀 있고 자기한테 커다란 구슬 세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오춤에다 넣었다가 바지에다 넣었다가 하는데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서 이불을 삼켰습니다. 그게 태몽이죠. 구슬 세 개를 삼켜서 그때부터 이제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주는 그렇게 한 다음에 아주 그냥 떠나버려요. 아주 무책임하게. 거의 뭐 미혼모를 만들어 놓고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그런 나쁜 남자입니다. 그래서 떠나버리게 되니까 이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창피하죠. 그래서 이 당금액기를 뭐 어떤 신화에서는 종이가게에다가 넣어서 버렸다 이렇게 하고 어떤 신화에서는 뒷동산의 산에 돌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임신부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산에 돌구덩이에 던져지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거를 자연이 조응합니다. 그래서 돌비, 흙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는 와중에 아이 셋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주 씩씩하게 쌍둥이 셋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낳아서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아버지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라 하더라도 또는 어렸을 때부터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또는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갖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이를 뭐 돌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성장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홀로 서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절감하게 되죠. 근데 가장 그거를 절감하게 되는 어쩌면 피크가 바로 이제 아이를 가지는 그런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들 중에는 딸이 아이를 가졌을 때 정말 뭐 더 금이야 오기야 훨씬 더 키워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친정 부모님들 점점 줄어들고 정말 육아 뭐 이런 그 임신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여성성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화소는 실은 이 당금애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예전 주몽 아마 신화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고려 시대 이제 그 벽화에 나오는 건데 유아가 아이를 가지니까 입을 딱 늘어뜨려 갖고 추녀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아도 역시 신이죠.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잔데 해를 해인지 달인지를 이고 있고 또 날개가 있고 뭐 다리에는 또 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인 반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당금애기의 꿈에서도 해와 달이 어깨에 얹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해와 달을 얻는 것이 이제 신화적으로 여성성이 성장하는 그런 거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날개를 펴고 어딘가 가고 싶지만 사실은 다리가 뭐예요? 뱀의 다리거든요. 뱀은 땅바닥을 기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은 알고 싶은데 여전히 다리는 땅바닥을 기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죠. 마음은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은데 다리는 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아주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그 당금애기 그 신이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짚는 그런 아주 인내를 갖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금애기가 아비 없는 자식을 키우죠. 그런데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주변에서 막 놀려요. 후레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당금에게는 너무 속상하고 아이들도 또 역시 속상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당금애기가 니네들이 아버지를 찾아갈래? 그러면 이 박씨를 한번 심어봐. 해서 박씨를 심으니까 그 박씨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옥황상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그 이제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다시 신으로 변모하는 이런 신화소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 주몽에도 나오고 나무도령, 목도령 이런 설화에도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니들이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그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화의 아형에서는 뒷동산에 묻은 뼈를 다시 되살려서 그 소를 다시 되살려서 거꾸로 타고 내려와라. 이 과제를 수행하면 그때 신이 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 하는 이제 유형이 있고 또한 유형은 세 가지 이제 과제를 줍니다. 종이 옷을 입고 강에서 헤엄쳐라. 또 모래성을 쌓은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라. 그 다음에 지푸로 만든 북을 쳐서 소리를 내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개가 사실은 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불가능한 과제를 이 제석신이죠. 삼신할미의 세 아들들이 이제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님과 스님이기도 하고 뭐 세존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피를 한번 이렇게 해서 서로 피가 맞는다 하는 거를 이제 완전히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런 과제를 주는 거는 다른 신화에도 나오죠. 뭐 주몽, 뭐 유리왕, 뭐 이런 것도 서양 신화에서도 아들인 줄 아는 거를 이 과제를 수행해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래성을 쌓아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 또 이 바닷가에서 헤엄치는 거, 북을 뭐 지푸로 만든 북을 하는 것, 또 부러진 칼을 다시 또는 부러진 뼈를 다시 이어받는 거 다 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 일을 아까 여성성이 성장하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하나씩 하는 게 굉장히 고단하고 지루한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또 해내는 게 남성성이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컴플렉스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역시 또 아버지 컴플렉스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삼신할미, 당금애기 이 신화에 나오는 세 아들은 꼭 남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과제를 해내는 게 아니라 여자, 아내,

있는 무의식 속의 남성성이 또 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어쩌면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해서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서 또 아이를 또 양육하면서 굉장히 고독함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좌절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절망과 분노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 이 당금액이 신화를 이렇게 한번 다시 되살려보면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아버지 컴플렉스, 어머니 컴플렉스, 또 모성 컴플렉스, 뭐 남편과의 어떤 갈등 이런 거에서 고생하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제구나. 그런데 이거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불가능한 거를 해내는 어떤 인내심,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심의 태도, 이런 게 여성성과 남성성이 성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당금 얘기가 먼 신화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의 여성들에게도 꼭 필요한 어떤 성장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고생하는 거 너무 강조하니까 조금 답답하고 힘드셨죠. 나 이렇게 고생하기 싫은데 왜 하라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후반부는 앞에 고생담이라면 뒤에 부분은 꾀담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꾀를 좀 부리고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말로 하자면 잔머리죠. 잔머리를 굴려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가는지를 한번 이제 석탈의 신화를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석탈의 신화로 고생한다기보다 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탈의가 신화야? 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림들은 영감 본풀입니다. 그러니까 영감 본풀이가 꼭 석탈의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매칭이 되냐면 이 영감본풀의 주인공도 거짓말도 하고 꾀도 부리고 또 날아다니면서 뭐 만주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영감본풀의 이 주인공들이 재밌는 거는 다른 신들은 스님의 모습도 하고 뭐 근사하게 한복도 차려입고 뭐 장군복도 하고 그러는데 영감본풀이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꾀지지합니다. 찢어진 옷에다가 이 찢어진 등에다가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누더기를 입고 다니면서 일종의 거린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요.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잔인한 일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선한 일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같이 있는 그런 신입니다. 영감본풀에 나오는 신이. 근데 석탈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석탈의 그 모티브는 석탈애가 대장장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있는 그 신입니다. 이 대장장이라는 게 또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연마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뭐 쇠를 해서 뜨거운 불에 용광로에 넣었다가 그걸 두드려서 뭐 칼을 만들든 호미를 만들든 뭘 만들려면 열심히 두드려 맞아야 되고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는 그런 아픈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또 우리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기 연마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설화나 신화를 자꾸 어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설화에서 나왔던 내용이 역사에서 검증되는 부분도 많고요.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지만 트로이의 국가라는 것도 슐리만이 그거를 가서 발굴을 하기 전까지는 다 신화, 뭐 설화로 생각했지 트로이 문명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신화들이 앞으로 많은 고증을 통해서 역사 속에 다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들을 좀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석탈의 이제 내용이 뭐 옛날 얘기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일단은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석탈에도 용성국에서 버려진 아이입니다. 근데 버렸는데 참아 버리지 못해서 괴짜에다 넣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베이비박스죠. 그러니까 앞에

그 당금액이 나오는 그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여자아이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버려진 아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용선국에서 낳은 아이를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괴짜에 넣고 그 대신 이제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노비와 또 보물들을 넣고 바다에다 이제 띄웁니다.

어쨌건 이제 할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 이렇게 괴짝이 있는데 까치들이 떼를 지어서 그 괴짝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려지는 아이 이 내용은 실은 이 석탄의 신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주몽설화에도 나오죠. 아이가 버려졌는데 그 알을 말들이 와서 보호를 하고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고 이게 자연이 보호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자연과 유리돼서 뭐 인간만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대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이 잘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번성할수록 오히려 이제 자연을 또 보호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자연과의 연관이 이 신화에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성궁학이 아까 유화도 알을 낳아서 상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비가 이제 알을 낳은 것도 상서롭지 못하다 해서 이렇게 띄웠겠죠. 그런데 이 탈의왕에 대한 이제 얘기가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랑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기의 눈으로 봐서, 어떤 정사의 눈으로 봐서는 이 탈의를 인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유사는 이제 정사가 아니라 야사 쪽이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자유롭게 수용을 했을 것이고, 뭐 저희가 지금 분석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따질 수는 없고, 다만 이 아이가 버려진다는 이제 모티브가 도대체 뭐냐, 아이가 또 보호된다는 모티브가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필이면 왜 바다나 강에 아이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이 집단 무의식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난다는 거는 의식의 탄생, 개인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아이를 발견하는 게 바로 집단 무의식에서 독립을 해서 개성 또는 인격 이런 게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알일까? 이 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는 철학자의 알, 뭐 철학자의 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이 우주의 한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뭐 지구도 달도 다 알의 모양이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헬만헤스의 데미안에서도 알에서 깨어나서 나온다, 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이라는 게 뭐 정자 난자가 만들어서 되는 태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서 인격이 탄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괴를 보면 괴짝 안에 아이랑 보물과 노비가 있었고, 그를 7일 동안 또 보살펴 줍니다. 근데 이 산의 아이는 자기가 왜 태어났다는 걸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마치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하 독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설화처럼.

그다음에 이 아이는 굉장히 씩씩하죠. 그러니까 버려졌고 혼자서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노비를 또 이끌고 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리더십, 적극성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다. 또 용기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일이라는 게 도대체 왜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성국 왕의 왕자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또 사회에 나오면 열심히 이렇게 두드려 맞습니다. 이게 구세 한판 중에 하나인데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아내들은 남편들이 밖에 나가면 양복 딱 차려입고 나가니까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직장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또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진짜 남자가 아니라 남성성이기 때문에 여자 안에 남성성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그 안에 있는 남성성들이 이 조직에 들어가서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단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련이 되는 그 과정을 이 이제 석탄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7일이라는 뜻은 제가 이 오른쪽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천지창조를 보여드린 겁니다. 천지창조를 할 때도 7일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무언가를 새롭게 생성해서 완성시키는 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탈의 신화에서도 처음에 작은 그 요람에서 나중에 이제 돌무덤으로 가기까지 그게 7일일 수도 있고 70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성장과 성숙의 한 완성의 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이 7일 동안만 머문 게 아니라 또 돌무덤에 가서 이제 그 머물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또 돌무덤에 가서 머물러야 되느냐? 그리고 또 왜 지팡이를 또 짚고 나타납니다. 왜 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야 되느냐? 이 지팡이는 옛날 신선도에 보면 꼭 이렇게 하나씩 짚고 나오죠. 지팡이는 마치 이제 노인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도 지팡이로 그 뭐 뱀도 만들고 뭐 메뚜기도 만들고 했죠. 그 이 지팡이는 노인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장구가 아니라 사실은 마술의 어떤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란 거가 뭐냐면 최초의 도구죠.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최초의 도구란 뜻도 되고 내 몸을 하나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이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중간에 그 석탈해가 그렇게 이제 요람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가기까지 그런 인간의 어떤 삶을 보여주면서 중간에 만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이제 호공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의 그 지방 호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래 거기 귀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석탈해가 성장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그 호공의 집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빼앗느냐? 미리 가서 호공의 집 옆에다가 자기의 그 숫돌과 숫을 이렇게 묻어둡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한테 가서 이게 원래 내 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대니까 그게 어떻게 네 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디 어디에 가서 파보면 내가 묻어놓은 숫돌이 있고 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내 집인데 호공이 뺏은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정말 거기 가보니까 숫이랑 숫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집이구나 그러고 호공의 집을 빼앗았어요.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사기쳐서 성장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호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호공은 뭐냐면 과거의 낡은 관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탈에는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어떤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성이 성장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직접 가서 칼로 무찌르고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꾀를 내서 낡은 것을 속여서 낡은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속임과 뭐 꾀와 뭐 사기와 이런 게 용이돼야 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호공을 속이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이 이제 나중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이제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샤먼들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입문식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굴입니다. 우리도 왜 토암산에 보면 이렇게 석굴이 굴 속에 들어가 있죠. 또 뭐 무당들이 뭐 또는 뭐 자연인이 뭐 굴에 들어가서 뭐 돌을 닦는다 수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또 원효대사가
들어가 있는 곳이 나중에 보니까 무덤이더라. 그래서 거기서 해골을 보고 놀래가지고 뭐 돌을 깨쳤다. 뭐 이런 거 아마 많이 알려진 그런 신화적인 사실들인데, 이

쭉 참아낸 것처럼 석탄에도 사실은 혼자 있음을 굴 속에서 이제 참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 굴 속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뭔가 새롭게 남성성이 시작이 된 건데, 이 모티브는 꼭 석탄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비근한 예로 뭐 모세나 또는 카인과 아벨에서 나오는 뭐 카인이라든지, 또 나중에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또 부처님도 역시 고행을 했죠. 오랫동안. 이렇게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혼자 계셨죠. 그런 기간들이 다 남성성이 성숙하기 위해서 혼자 버려지고 혼자 기다려야 되고 혼자 고생해야 되는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가 용성국이라는 굉장히 아주 귀한 데서 태어난 왕자이지만 버려졌고,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구출이 되고, 구출이 돼서 또 꾀를 써가지고 이제 다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이런 이 과정을 이렇게 보자면, 실은 우리 삶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꾀를 쓰는 건 이제 융심리학에서는 트릭스터 컴플렉스, 트릭스터 원형이라고 얘기했는데, 꾀쟁이, 꾀돌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담에도 호랑이하고 토끼랑 서로 이제 그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꼭 토끼가 이기죠. 힘이 없지만 꾀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릭스터 원형은 이 힘을 가진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남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해서 트릭스터 원형이 있고, 이 트릭스터 원형은 밝은 측면, 어두운 측면, 또 영웅이지만 동시에 바보 같고, 또 깡패 같은데 똑똑하고, 이런 그 역설이 같이 있습니다. 트릭스터 원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트릭스터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비슷한 건 헤르메스 신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 그 이 샌들을 신고 있는데 뒤에 날개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죠. 근데 그 헤르메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또 거짓말쟁이 신입니다. 그래서 도적의 신이기도 하고 여행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 아폴론을 속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아폴론을 속이는 그 모티브하고 석탈레가 호공을 속이는 모티브가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무조건 이제 꾀와 사기를 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과거, 좀 경직된, 너무나 합리적인 태도, 너무나 논리적인 태도를 조금은 비합리적이고, 조금은 좀 감성적이고, 또는 조금은 좀 새롭고 낯선, 그리고 경계를 넘는 태도로 한번 뛰어넘자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트릭스터는 낯선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일종의 헤르메스가 되고 석탈레가 되고 트릭스터가 되는 거죠. 석탈레가 용성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와서 가락국에 와서 나중에 결국에 왕이 되는 일종의 이제 성장담, 그 영웅담이죠. 근데 그냥 우리는 아 영웅이 됐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석탈레라고 그러면 고아로, 실제로는 왕자인데 고아로 거기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꾀를 쓰고 해서 나중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상처도 받고 고생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아메리칸 드림이든 코리안 드림이든 그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민자들이 뭐 외국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겪는 그런 성장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릭스터가 되면 사실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잘 아시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고 많은 그 뭔가를 기여를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성이 무너진 다음에는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릭스터 원형을 아주 몸으로 역사를 실천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민족도 특히 이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만주로 뭐 러시아로 뭐 중앙아시아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교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포들이 또 각 나라에서 굉장히 성장한 분들이 많죠. 요번에도 뭐 세 명의 뭐 미국의 의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석탈레가 지금도 우리 현대 역사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꼭 외국에만 가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공이 뭐 문학이었는데 갑자기 공학 쪽으로 뛰어드는 것도 헤르메스 트릭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전공이 미술이었는데 갑자기 마케팅 분야로 뛰어드는 것도 또 헤르메스 트릭스터 석탈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자유롭게 자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호공에 사로잡히면 아 나는 뭐 흙수저야, 내 전공은 뭐 돈도 안 되는 뭐 인문학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생에는 망했어, 이러면 호공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꾀를 써서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이제 열고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다 보면 자기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또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돌보는 남성, 책임지는 남성도 중요하지만 변모하는 남성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모하는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헐크 변하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죠. 뭐 터미네이터니 뭐 이런 것, 그 게임의 여러 트릭스터라는 아이의 게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변모의 그런 그 메시지, 중요한 모티브가 남성성이 성장하는데 또 중요한 모티브다. 이 석탈에도 역시 숫돌과 숫으로 성장했고 성공했죠. 그러면 숫돌이나 숫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숫은 나무가 굉장히 뜨거운 불에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그 불이 오래 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데에 처해 있으면 숯같이 꺼멓게 변했다, 내 마음이 숯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어른들이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숯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연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숫돌은 뭡니까? 칼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고아이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칼을 계속 갈아서 칼을 날카롭게 하면 이 석탈회처럼 영웅으로 다시 변모할 수도 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신화나 이런 데서도 칼을 찾는 거, 뭐 부러진 칼을 다시 맞추는 거, 또 칼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이런 모티브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여성 속의 남성성 또는 남자들의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해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그 숯도 역시 그 숯으로 불을 피우기도 하지만 숯으로 뭘 합니까? 물을 걸러내죠. 물을 깨끗하게 하죠. 이 숯이 갖고 있는 정화의 그런 또 상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남들한테는 또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질곡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좀 더 성숙하고 강해지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열심히 풀무지를 하고 열심히 뭐 용광로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 사실 현실에서 뭐 수능도 하나의 연금술의 과정이고요. 뭐 결혼, 또 입사, 뭐 아이 출산 이런 게 다 연금술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꾀와 뭐 거짓말 이런 거의 중요성 얘기를 했지만 또 그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래서 탈의왕 설화에서도 보면 백이라고 이제 자기 그 부하한테 물을 떠오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자기가 왕이 됐다고 거짓말을 한 백이를 또 마술을 써가지고 그 물에 딱 붙게 만듭니다. 물그릇에.

그 베개가 거짓말한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한 사람을 잘 알아보기도 하죠. 근데 이 신화에서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시기를 넘어서 초자, 양심, 사회적 자아를 다시 만들어라 하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굉장히 안에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면, 좀 짐승 같은 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측면을 잘 발달을 시켜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시 정말 멋있는 영웅으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이 석탈에나 당근맥이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미국의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 선수고 최초의 뭐 TV 앵커였고 이런 사람인데 이 제키 로빈슨의 어머니가 아까 당근맥이처럼 미혼

부모로 혼자서 다섯 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키웠다 하는 걸 이제 제가 강조를 한번 해보고, 석탈애가 죽은 다음에 무덤으로 가서 이제 뼈가 돼가지고, 이 뼈가 굉장히 중요한 또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효도 해골에서 깨달았죠. 부처님의 사리도 뼈에서 나왔죠. 또 예수님도 라자로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이 그 부활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재생하고 부활하는 이런 상징들이 우리 민담, 우리 설화에도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떠나고 싶을 때, 모든 사람과 이별하고 싶을 때가 바로 그냥 나한테는 뼈만 남은 그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형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그 무당들이 입문을 할 때 모든 몸의 뼈들이 다 갈갈이 부서지는 그런 상상 또는 뭐 어떤 환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생한다는 뜻이죠. 석탈의 신화는 굉장히 짧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실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는 많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경주에 가면 또는 뭐 가야구에 가면 뭐 이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죠. 그래서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생, 뭐 고통, 이게 재생, 부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대인들도 좀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생과 부활은 계속된다. 그래서 힘들면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웅이 됐는지, 또 박물관 간 시간이 없으면 한번 책을 한번 보시고, 나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역사 속에 또는 선사 시대까지 포함해서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꾀로, 지혜로, 인내로 넘어갔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뭐 범 내려온다 이거 보면서 야 역시 우리나라 젊은이들 최고다 이런 생각했는데, 한국 신화를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해서 서양 사람들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신화적인 내용들이 재탄생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문화의 메카로 재생되고 부활을 되는 그런 시기를 한번 꿈꿔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도 그렇게 재생되고 부활하지만 각 개인도 혼자서 나는 흙수저야, 나는 버려졌어, 뭐 나는 버려진 이제 다 망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고통과 담금질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번 힘을 내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었어요. 어쩌면 내용 자체가 뭐 고통과 성장, 성숙이라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담금질은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래요. 미안하지만 실은 견딜 만큼 왜 고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담금질은 계속되지만 그 담금질을 견디는 힘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매일 소소한 게 힘들어요. 차라리 큰 거는 멍해져요. 아침에 남편하고 싸운 거 못 견뎌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거에서 뭔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뭐 내가 갖고 있는 포텐셜, 잠재적인 능력 이런 거를 오히려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이 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정신이 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성장의 그런 흔적들이 쭉 남겨집니다. 내 후배, 내 제자, 뭐 내 자녀, 뭐 이렇게 내 후손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0: 항상 둥둥 떠난 배 풍월 실로 가는 배인가 십리장강 벽파상호 왕래 허둔 거룻배 오상연월 수고 범상공로 든 배인가 이배저배 다 버리고 한송정 들어가
1: 체면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을 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꼼짝 달싹 못 오고 저희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와서

이 술 한 잔을 잡수시고

거지. 행정을

호.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너와 나와 만날 때는

말고 이별 말랴 이별 근본 믿으러라 하양나길 숨기는 소통구구 모자 이별 용산의 형제 이별 서출양과 무고인이라 이런 이별만큼 말은 너와 나와 당헌 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으러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금낭 속에서 추월 같은 대모색경 춘향 추며는 말이 이에 춘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빛과

춘향이 그 거울 간수하고 첫쪘던 옥지 하늘이 바드드드득 빼어내요 도련님 젖 울리면서 애쏘 도련님 치환 봐도 여자의 굳은 철개 치환빛과 싸우니

0: 다짐장 올려놓으니 일심이라 섞었다. 너 인연, 너 일심이 얼마나 고든가 보자. 그치. 당장 형틀 들어 읊어봐라.
1: 알시고.
0: 춘향이 연연 약지에 형틀 위에 올려매고 바지깔에 월신 지켜 형틀 다리 암양에 단단히 묶은 후에 집장 서령 분부별아 이로 사정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메워쳐라. 어느 영이라 일부 사정을 두오리까 당장 뺨을 들어올리리다. 집장 서령 거동을 보아라.
1: 얼씨구
0: 형장 한나라 통털 밑에 별차 놓고 영정을 고르는구나. 이놈도 자꾸 뜨끈뜨정 저놈도 자꾸 끈거려. 그중 등신 좋은 놈 골라 잡고 가설 수교 대상을 가리워
1: 얼씨구
0: 사또 보는 데는 엄경의 젊은이 춘향을 보고 속말을 헌다. 예, 춘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살려주마.
1: 알시고.
0: 꼼짝꼼짝 말아. 뺨으로 지르라.

0: 나!
1: 나! 보름젠 형장 가젤은
0: 시오
1: 공정으로
0: 옳지다
1: 통틀 밑에가 따라 제거동 틀어 준형이 조심스러워 아프단 말도 아니 어머 고개만

0: 이제
1: 일편 던신의 마음 어. 일부 중사 호라는디 일기 형장이 웬일이오?
0: 지다
1: 배우 호처럼 헤헤
0: 지다
1: 둘이오
0: 지다
1: 이부 풀경이 내 마음 이 군불사 다르리까 이비사절 알았거든 도남군을 섬기리까 성읍이 죽여줘 배우처럼 예
0: 좋다
1: 삼가이 조심하라 삼생가역 미친 마을 삼중 집법을 알았거든 삼불 화두로 하지마오

0: 그러시오.
1: 아, 이제
0: 사제를 짜자. 가네요.
1: 아, 이제
0: 오자나 슬프쳤노니.
1: 아, 이제 나.

0: 은행을 마치시오.
1: 아, 좋지. 아,

0: 요즘
1: 육자하나술 붙여놓으니 욕봉 맞지인 마음 육세들의 흐둥가네요. 칠자나설
0: 딱
1: 붙여놓으니 지척장검 높이

0: 에이요. 발전한 다. 포천원이 발만 보다 안 들리를 여권장 그만하오. 구자 하나 슬프촌 논이
1: 아, 아, 아, 아이고.

그래도 가망 없고 부득이 십자라설 따 포천원이 십장가로 아래를 따.

0: 그렇지.
1: 우리라면 도망쳤네. 요랑이 없으니까. 이제라도 잇몸이 죽어 혼비 정찬을 덮이듯서 도련님 참든 창전이라
0: 다 치워.

0: 지나
1: 열을 치고 짐작 올까
0: 좋지
1: 숨을 때리고 그만둘까
0: 다 좋지
1: 삼십달을 맹장원이
0: 좋다
1: 복 같은 두 다리와 요수같이 흐르는 피는 정반의 그 친족이라 어쨌든 형방도 눈물 짓고
0: 좋지
1: 빚질하던 집장 사령부와
0: 아이씨고

치면서 발톱 톡 구르며 못 보겠네.

0: 네.
1: 아, 옳지.
0: 30년간
1: 아, 얼씨구.
0: 관문 출입 불호일은 경원 첨보 안내
1: 아, 좋지.
0: 이제는 나가 문장갈색을 허드래도
1: 좋지.
0: 아스라 이구실 그만두랴
1: 다한요지
0: 이때여 남은 오입쟁이들 모여서서 아서라 춘향이 맴만들무냐 사람 돈으로 못보었네 어딘 것이 설령 잘못한 글씨래 또 있느냐 직장 서령으로 눈 익혀두었다가 선문 밖을 나오면 급사를 지리라 차례매들이 노인 눈야
1: 얼씨구

0: 애지리 또인 은야 간다 간다 떨떨이고 내 돌아간다.
1: 아, 쉬고 다.

되어 준양모 어사 되어 돌아올 줄 알고 이도룡을 기다렸거늘 비렁 거지 되어 왔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김에 길 일이 났지. 여보소 장모, 날로 보고 참소 참어. 그렇죠. 그러나 시장언니 밥 있거든 안술 주소. 춘향모 기가 막혀. 자네 줄밥 없네. 자네 줄밥 있으면 내 속옷에 풀에 입겄네. 향단이 옆에 있다 민망하야. 여보 만나님 그리마오. 아씨의 천국을 안이겠고 불은 전례 찾아오신 정옥 대면 박대른 모터리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먹던 밥 책임지 냉수 떠

0: 어사 또 장 밥을 먹되 잠깐 장단을 달아놓고 먹는데
1: 자.
0: 먼산 호랭이 쥐선 없던 도깨비 바로 치듯 중 목탁치듯 맞바람이 개눈감치도 고속 북치도 딱잘 먹었다 춘향모가 어사 또 밥 먹는 것을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찹껏 반반이 빌어 먹었다 자네 지금 밥 먹었는가 밥 총노체 어사 또 껄껄껄 웃으시며 그 입맛도 성세 따라가는 것이래 내가 아까는 치장하여 어찌 된 줄 모르겠더니 이제 오장단속을 떡 하고 나니 춘향 생각이 나네 그려
1: 그렇지
0: 그러겠네 그러나 저러나 바로나 치거든 가세 초경

옥 누나 잔잔이로 춘향 모친은 정신 없이 앉아있고 향단이론 바루소리를 들을 양으로 대막 그가 서 있다가 바루소리 듣고 만화님

0: 가사이다.
1: 얼쏘!

0: 좋다 잘한다.
1: 어디서?
2: 향단이는 앞을 세우고 거진 사고는 뒤를 따로 옥으로 내려갈 적은

예.

여보, 칼띠. 영업을 가면 내 원룸을 네가 걸어주며. 아장을 여장을 띠. 대장산원 네가 허여줄 거나 옥문거리를 당도 사저

0: 사정이
1: 아무
0: 사정이도 대답이 없네.
1: 승호 할
0: 옥형방 옥형방 옥형방을 포울로도 옥경방도 대답이 없네. 아이고 이 왼손님들 또 투전으로 갔구나. 아까 춘향아 애미 왔다 정신 좀 차려라. 그때 춘향이는 죽을 생각하여 어른이 잘 믿으니 김홍 사몽간호 남산벽호가 옥담을 띵 땀을 양으로 주홍잎 쩍 호홍 깜짝 놀래 깨달으니 무서운 마음이 치고 치지게 치면서

벌렁 푸른한 소리가 얼른 얼른 들고 놀 모친인 줄을 모르고 귀신 소리로 속기어야 야의 몹쓸 귀신들아 나를 잡아 가려거든 초르지 말고

0: 그리여 시우야
1: 서 나 동반이로 이오 문을 못 나가고 이 자리에서 죽게가 되면
0: 아무
1: 저거

0: 잘한다.
1: 오사또님이 동원의 출도를 붙이신 후에 대한형리 불러 각각 죄인 경중 헤아려 처결 방송하신 후에 옥죄인 춘향 올려라. 영이 나니 사지왕이 옥새로 으름으로 아틀고 성우를 박그러리 성나소이며 용소

열 딸이오 나오느라 추년 수일사도 출동우어 너를 올리라고 영내리겄으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나오느라 준양이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어느 밖이나 좁혀도 목은 허리보 과게 하나 못 보았소. 아, 이 사람아, 이 난리통에 누가 누군 줄 안단 말인가? 아이고, 이거 웬일인고? 아이고, 이게 웬일인고?

0: 보니 벌떼 같은 굴로 사려 와르르르르 달려들어 옥제인 춘향대령하였소. 해카라여라, 해카라여소. 의사또님이 물으시되, 너는 일개의 천기의 자식으로 관장을 능욕하고 관정발악을 잘한다니 그리하고 내 어찌 살기를 바랄까? 하려라. 철행에도 상하가 있소. 명백의 신수의 사또 뷸반 통초 없소서. 그러면 네가 일정한 지아비를 섬겼을까? 이 불을 섬겼네다. 무엇이? 이불을 섬기고도 어찌 열려라 할꼬? 두이자가 아니오라. 외안이자의 부로 소이다. 의사또님이 어찌 좋으시든지 금낭을 오르만지 옥지환을 내어 행수기생에게 주며 이걸 갖다 춘향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래라. 춘향이가 지환을 받아들고 보니 소방님과 이별 시에 드렸던 지가 태릉아 지환이라.
1: 얼씨구!
0: 네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너를 찾아왔느냐. 그 자리에 그라져 말보도 기절을 하니 의사또님이 행수기생에게 부탁하시되 춘향을 상방에 뉘어놓고 찬물도 떠먹으며 수족을 주무르니 춘향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의사또를 물구름이 파다.

보더니 마오마오 크리마오 서울 양반 토컵디다 기차 불식이란 말은 사기는 있지만은 내게조차 그러시오.

놀라지. 지나가는 밤 온 날까지 간장탕을 이야리면 살도 있기 뜻밖이네. 반가우라 반가우라 설기 추운 풍이 반가우라 외로울 고춘향이는 남원 옥중 저녁에 들어 떨어지기 얘기가 되어 들지

0: 야, 여기에 있다. 도사령아 큰 문 잡으라. 그 사장 뭐 핵창으신다. 열례춘향 누가 났나 말도 마소. 내가 났네. 장비 앞에다 진다. 열례춘향 남대로다. 내 요놈들 요새도 산문관이 그렇게 억셀테냐. 얼씨구나 아, 열씨구
1: 아저씨
0: 절씨구나 열씨구 걸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은데 얼씨구나 열씨구
1: 아저씨
0: 흥실들어 거든 고국 충신이 안 될까. 어제 저녁에 오셨을 때 어산 줄은 알았으나 남의 갈까 염려가 되어 창제 두서를 막노라고 눈목활세를 하였더니 소모르고 놓여왔지. 내 눈치가 안 돼 눈치라고 모를까. 얼씨구나가 내 딸이야. 위에서 부신 물이 바지까지 내린다고 내 속에 선들었거든. 만구열류까지 퇴근 늦어 얼씨구나 얼씨구 철로 늘 그리고 뭐 그때 시절을라가 피었네.
1: 아저씨
0: 부중 생남중 생전 날로 죽을 이루구나. 지화자 주울시고 남원읍중 여러분들 나의 말을 들어보소. 아두르다 힘을 쓰지 말고 저녁 같은 날을 낳소.

0: 신랑 옷도 바르고 사우라 쌍수를 쉬고 나를 쉬고 이 궁뎅이를 두었다가 또날 살끈아 밭을 살끈아 흔들 때로 흔들어 보제. 얼씨구나 여시구
1: 아주 다
0: 얼씨구나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침이면 다시 솔까 말은.

0: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나. 연불이다.
1: 옛날 서울가 안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이 명산 백차례 불공 들여가지고 아들 딸 나가서 명산 백차를 찾아가는데 찾아간다. 이때 아이들 어느 때도 양촌 간절 보내놓구나. 온갖 잔목이 무성하구나. 얼씨구도 가절씨구도 이렇게 정치 좋은 데 가서 큰 조라 가서 매일같이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2: 이렇게 봅니다.
3: 헐시구 덜시구 잦은 방 아로 돌려라.
4: 경야가 많고 대체적으로 풍요로웠던 서울 경기 지역의 소리는 가락이 화려하고 흥겨운 거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이며 예술이 많이 발달했던 남도 지역의 소리는 떠는 음, 꺾는 음 등 표현이 세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판소리 대부분이 바로 이 남도 소리에 포함되죠.

반면 베베이굿의 뿌리이기도 한 서도소리는 외적의 침입이 잦고 추운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길게 떠는 장식음이 많고 구슬픈 노래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0: 가만.
1: 푸념조, 무슨 원망조의 그런 그 가락이 나오기도 해요. 이 소리를 이렇게 중간음을 아주 그 목을 조여가면서 이렇게 떤다든지 또 내려올 때 이렇게 그 흘려 내려오면서 떨어져가지고 또 떤다든지.
2: 해대가 시집 가려고 할 적에 예장 받아둔 비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다리도다 월광단 해가도다 일광단 길수목전 호동기 면지수들 삼동전 흑공단 목공단 만수청산 우무단 최경동 모화령단 여남자지 친자지 해들자지 남자지. 그리고 또 이제 대대 세 살 전에 대대 할아버지가.
3: 하지만 이은관의 베베의 웃은 무언가 다르게 느껴지죠. 서서 소리의 기본은 지키되 슬픔은 조금 걷어낸 이은관만의 베베의 웃. 남도 소리인 판소리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가 않아 오랫동안 국악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던 서도 소리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2: 앞다리 선자가 뒷다리 후가가 양재머리 갈고구 줄풍로 야라게.
4: 서도 창으로 하는 배뱅의 곳은 이은관 선생 한 사람뿐입니다. 이은관 선생님이 본인의 문화재 지정받은 종목이 서도소리이기 때문에 그 판소리식을 다 빼고 서도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5: 서도소리는 사실은 그 남도창과 비교해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인기를 누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이 나고 38선이 막히면서 서도소리는 죽은 겁니다. 분단의 비극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때 배빙희 선생이 나와서 서도창이 아 저게 서도창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킨 부분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박수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밀물처럼 터져나온 그 인파, 그 함성, 대한민국 만세. 해방과 광복의 새 역사를
3: 1945년 광복 이후 오랜 전쟁 후유증과 가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이은관의 베베의 웃은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7: 수록한 영화와 재미있는 만담으로 가는 곳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3: 급기야 라디오와 TV가 보급되기 시작한 60, 70년대에는 영화, TV쇼 등에 출연하면서 소리꾼으로서는 드물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죠.

0: 할만 부함장 이전사업장
1: 여 소리 좀 듣고 갑시다. 말 잡았지.
2: 네, 잘한다.
3: 이 사람이 바로 이은관 명인입니다. 참 새롭죠? 1978년 평생 소원이던 베베이굿 앨범이 첫 발매된 잊지 못할 해이기도 합니다. 당시 6만 장이라는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당시 이은관과 베베이굿의 인기를 기억하고 있는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재단명인 김뻐국 씨. 그의 연기술에 들어서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수많은 스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0: 그중 가장 윗줄 이은관 명인의 사진도 쉽게 보이네요.
1: 이 양반 나도 그 시절 있었다고. 김해갑 씨, 서영춘 씨, 장수팔이 이은관 그러고 여기는 70일 사직공원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매일 한 5,000명, 4,000명 이상 왔으니까
0: 마치 지금의 아이돌처럼 당시 수많은 관객들을 몰고 다녔다는 스타 이은관.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유일한 소리꾼이기도 했는데요. 김뻑국 씨 얘기론 이은관 명인은 누구보다 노력하고 또 무대에선 굉장히 유쾌한 소리꾼이었다고 하는군요.
2: 왔구나 왔구나 개개이가 왔구나.
1: 무대에서도요 한참 패뱅이 하다가 방구 나오면 방구 숨기지 않네 빵 끼고 방구 나왔네 그러거든. 그 객석에서 꽉 웃고 좋다고 조금 더 하라고 그랬거든. 요만큼 요거 이어가지고 혼자서 30-40분 쉬겠어요. 앵콜 하는 바람에 앵콜이나 안 나오면 그냥 내려오고. 근데 그때는요 그 양반을 좋아하는 양반이 전부니까는 앵콜 나오게 돼 있어요.
0: 이은관에게 물었습니다. 한평생 소리꾼으로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곳이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바로 이곳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예전 그 모습,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처음 무대를 밟았던 곳,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제1극장이라고 합니다.

0: 유명인이 되고자 무작정 서울 종로 땅을 밟았던 그때 하지만 무명 소리꾼이 무대를 밟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느 날 그의 소리와 재주를 알아본 공연 기획자 김두치 씨는 이은관 명인에게 아주 특별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베베의 구슬로 말이죠. 당시 한 여성 소리꾼에 의해서 객석을 울음바다로 만들며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베베의 굿. 그랬습니다. 같은 소리 다른 느낌. 신인 소리꾼 이은관의 베베의 굿은 뭔가 달라야 했던 거죠. 배가 아파 죽겠다. 이은관만의 베베의 굿으로 드디어 오른 데뷔 무대. 그런데 좀 전까지 울던 사람들이 배꼽이 빠져라 웃기 시작했던 겁니다.
1: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이렇게 세 집에서 나가지고서 이름을 짓되 세월래 네월래 베베이라고 쳤죠. 그 왜 해필이면 베베예요.
2: 그때만 해도 그 소리만으로는 공연인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베뱅이 굿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익살 좋게 풀어내는 그런 독특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고
1: 먹고 싶은 건 시큼털털한 호박
0: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응관의 베뱅이 굿은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1: 3분이 택에서 한두 달에 비가 되어 다소이 요소 달에 오장육부 생겨서 아우 10달 만에 세상 밖에 나올 적은 3분 때 배가 안 나.

상자 중에 어디가고

0: 그는 패배가 죽는 줄 몰라주나.
1: 이때야 황천에서 일직사자 월직사자 패배의 잡으러 나오니 불쌍하게 죽은 패배의 세상을 떠나게 됐을 적에
0: 이때에 패배의 거지거린 죽어갈 무렵 패배의 오마이 혼자 병세를 보고 패배의 아버지 약지러 간 후 패배의 어머니 어머니 나는 가요.
2: 타고난 소리와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훤칠한 큰 키에 호남형 외모. 하지만 관객을 사로잡은 소리꾼 이은관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몇 해 전 연극으로 재탄생된 서도소리 베베이굿. 베베이굿을 각색해서 연극 굿모닝 베뱅이를 직접 연출한 최강지 감독은 이은관 명인의 매력으로 뛰어난 관객 흡입력과 연기력을 꼽습니다.
3: 이은관 선생의 특출하고 천재적인 재주죠. 그리고 그 재주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신바람의 기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신바람의 기질을 아마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국악인 중에서 성악가 중에서 가요하는 모든 예능인들을 통틀어서 첫 번째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 배뱅이 굿의 이은권 선생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유명하게 만든 원인 같습니다.
2: 박수무당, 배뱅이의 어머니, 상자중, 배뱅이의 아버지 등 총 19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배뱅이굿. 이은관 명인은 자유자재로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이 19명의 인물을 혼자서 모두 소화해내죠.
3: 연극에서는 1인 19역인가 그렇게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할 텐데 거기서의 하이라이트는 각 도의 무당마다 소리를 바꿔가면서 창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6개 도의 그 박수무당 흉내를 다 내십니다. 그 부분이 학군이죠. 아마도 이은관 선생님 같은 분은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 그런데 배배의 부모님은 배배의 집은 넋을 느꼈다고 이제 각도 무당을 불러 이제 굽혔는데 제일 먼저 어딘 무당이냐 즉 강원도 두메 산골 손 무당이 한마디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황해도는 무당이 이제 황해도에 이제 그 보혈이 구슬 한번 해보죠. 보혈아 보혈아 요번 무당 서울 무당에서 한마디 해봐요.

0: 이러다가 그만 찍고 나갔으니 나는 들어가서 번
1: 베베이굿의 또 다른 매력. 명인이 직접 정립한 베베이굿 악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악보로 표기된 소리 부분과 글로만 표기된 이야기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0: 소리면 소리, 얘기면 얘기, 소리꾼과 재담꾼 두 역할을 명확하게 오가며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힘.
1: 배배이 오만이 아버지가 몇 해 구슬했지만 배배이 넋이라고.
0: 이은관의 배배이 굿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1: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0: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반가운 얼굴이네요. 바로 오빠의 이상용 씨입니다.
1: 형도 고대로네.
2: 아유 고대가 뭐 어? 나이가 있잖아.
1: 아 그래 형님 뭐
3: 형님 요새 몇 시에 일어나셔?
2: 뭐 나는 늙었으니까 뭐 밤에도 뭐 그 시간이 없어. 한때는 일어나고 아무튼
3: 나 형님이라 그래요. 막 아버지 이상이신데도 왜냐 그만큼 안 늙으시고 내가 무대에서 맨날 소개하면 예, 보통 사람 걸어 나오는데 이은관 선생님은 튀어나와요. 그런 정도로 스프링 같은 그런 분이신데 지금도 아마 얼굴 오늘 오래간만에 뵀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공연했지요? 얼마 전에 예.
0: 인연을 맺은 지도 언 40여 년
4: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5: 뭐?
4: 어디서 그런 일이
5: 아, 있어? 저 어딘가요? 네, 저
4: 뭐야?
5: 네, 잊어버렸지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6: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약주라도 좀 대접해야 될 텐데. 오.
0: 당시 한참 후배였던 이상용 씨는 당대 최고의 입담가들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이은관 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7: 예, 정신 바짝 차는데 이분은 안 되고 제가.
8: 그러지 말고 둘이 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목소리를 내.
4: 네, 예, 예.
8: 소리가 들 거야.
7: 네, 네.
8: 바꾸라!
3: 우리 참 이은관 선생님하고는 제가 40년 전에 사회를 볼 때 그때 출연하셨어요. 출연하는데도 펄떡펄떡 뛰어댕겼어요. 뛰어댕겨. 정말 날려댕길 정도로. 그리고 또 잠금 한번 땅 치고 그냥 바로 소리가 나오거든요. 시장이나 시골 나타나기 전부터 난리죠. 예. 네. 그리고 혼자 신명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신명나게 했던 그런 분들이고. 나 역시 무대 사회 보면서 뭐 이은관 선생님 나오시면 신나고
9: 100살 된 사람 집을 100명 찾아갔는데 70명이 집에 없어. 가문 밭에가 있어.
2: 밭에 이러고
9: 네. 그냥 이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2: 마라톤
3: 대회에서
9: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예, 그만해도 돼요.
2: 아니 하는 거죠.
9: 예. 하여튼 건강하시고
3: 지금 연세 저렇게 창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유를 하고 싶어서 한다. 진짜 아끼고 진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0: 무엇보다 관객의 즐거움이 우선이었던 형과 아우. 앞으로도 그 마음 그대로 함께 무대에 오르길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을 웃기던 배뱅이 이은관. 요즘엔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2: 앞으로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저 생애지만서도 우리 대배구 전통 대배구 계승 발전에 열심히 내가 불러야되고서 이제 후학들 많이 배워야 될 가르쳐야 되고 내 장작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것은 내 뜻이에요.
10: 우리 전통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음악처럼 작곡자가 있어서 그거 그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이 항상 현재화를 해요. 현재에 맞게 변형되어서 생명을 가지는 것인데 전형적인 현재화의 모범이 이은관 선생님의 배뱅이 곳입니다.
0: 바로 이은관의 배배이를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배배이 구수로 진화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스승 이은관의 뜻인데요. 서도소리 배배이굿 이수자이자 이은관 명인의 제자인 김경배 씨. 제자는 스승이 정립한 배배이 굿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가 본 이은관은 어떤 스승일까요?
11: 이은관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그 뭐라 그럴까 당신에 대한 엄격함이 있습니다. 같은 수신가를 해더라도 약산 이렇게 섬세게 여성미가 있지만 선생님은 굴곡이 깊어요. 약산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혼나면서 공부를 했죠.
0: 지난해 3월 김경배 씨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스승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네요.
11: 집으로 모시러 갔는데 차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뭐 요즘 저 궁금한 소식이 됐나 보선 세월이고 반 물에 됐는데 선생님 저가 됐어요 문화재 했더니 거기서 이제 우시시더라고. 박수 치면서 정말 잘 됐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0: 이은관의 뱀이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진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승의 업적과 뜻을 이어가려는 또 한 명의 제자를 찾아갔는데요.

30년 전 스승 이은관에게 여자 배뱅이로 인정받은 후 그녀는 지금까지 이어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승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제자인 자신의 사명이랍니다. 내년엔 스승의 업적을 기릴 박물관이 세워질 예정이라는군요. 스승은 말합니다. 우리의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에 사람들에게 잊혀져선 안 된다고요. 스승은 또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리는 즐거워야 한다고요. 이제 이응관의 배뱅이 굿에서 이들의 배뱅이 굿으로 계속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 이응관의 바람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 무당이 구슬해도 패배의 혼이 도무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의 오마니 아버지가 몇텔 구슬했지만 패배의 넋이라고는 도무지 아니와서 패배의 부모님이 안방에 아주 누워있으며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때마침 저 포양의 어떤 건달 친구 한 사람이 강산 유람차로 다니다가 이 패배의 구토는 동네 우연히 당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건달 친구가 노잔네이나 하주 떠났던 돈은 다 없어지고 배는 고픈데 거리 한쪽 마리에 떡 앉아서 앞을 바라보니까 조그만 오막살이 집이 탁주 파는 집이 있어. 이 건달이 생각을 하길 했다. 내가 이제 뭐 배가 고파 죽을 지니 우선 달래.

0: 맥주 한 잔 주소 허래.
1: 이 할머니가 맛돈 짜리라고 좋아서 막걸리 한 잔 주니까 이 건달녀석이 이거 한 잔 먹고 보니까 부엄 목이 잡아먹었고 고래 건지 잡아먹었고 당취에 더 먹고 봐서 견딜 수가 있으니 이따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가.

0: 늦은 밤, 2층 명인의 방엔 오래도록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할 법도 한데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베베이굿의 대가. 하지만 그 타이틀 때문에 광대, 무당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특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1: 제 중학교 시절에 같이 점수를 먹는데 내가 대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걔가 배가를 좋아하더라고. 지혜비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자꾸 네비 박수부대는 놀랬는데요. 뭐 그렇게 뭐 아무것도 무슨 상관이냐 그랬으면, 그래서 내가 이딴 이런 얘기를 들어오죠. 객석에 펜데꽃은 이게 무속이 아니다 이거.
2: 왔구나 해요 그냥.
0: 베베이굿뿐만 아니라 서도소리에 대한 애정과 연구로 오로지 국악에 서도소리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했던 이응관. 하지만 많은 소리꾼과 조금은 달랐던 그의 행보는 인간문화재에 지정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984년, 다소 늦은 나이인 68세에 결국 그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었죠.

0: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좋아서 한다고 베베 뭐 소리 소소 소리 뭐 통기도 소리 다 하지.
1: 오늘 밤도 악보 삼매경인 이은관 밤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작업인데요. 바로 새로운 민요를 만드는 중입니다.
2: 민요를 왔네.
3: 우떡이냐 팥떡이냐 송기떡이냐 이거만 그분 풍년이 왔네 뭐 이거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일강사 선절 풍년이 왔네 동백의 고양이 이거 좀 슬프구라고 미미미미 동백고 지필 때면 옷이 마르니 뭐 이런 거야. 영편도 사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건 아이들 많이 불렀지만 뭐 아직 뭐 빛을 못 보겠지. 대 떠나간다 어기야디야 어기야 이런 건데 대대 입구수로 이제 문화재인 인간 문화재 인정받았으니까 딴 것부터 대대 입구수는 그 전통 대대 입구수 참 그야말로 기승 발전하는데 열심히 해주고 반면에 밤낮 한 것보다도 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담스러운 마음에서 랄랄라 솔라미 레미 솔라 솔미 솔미 레도 레미
1: 우리의 소리를 양악보로 담는 별난 소리꾼 하지만 그는 말하더군요 이것이 우리의 소리를 지키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꼭 하고 떠나야 할 사명이라고

0: 그 간단한 노래 작곡 하시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이 들어온 이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구도 지금 우리 음악 언어로 작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은관 선생님도 자연히 머릿속에 흐르는 가락은 국악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서양 음정으로 오선보에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예.
1: 지난 1999년 명인은 평생 부른 소리 전곡을 서양 악보로 만들어 출간했는데요. 서도 소리를 규격화, 세계화한 음악적 결실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2: 가창 총보라 알겠죠? 성경윤 선생 대가수지 국악계 그분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책 이름도 책. 다른 음악들은 다 이제 그런 악보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때도 쉽고 그런데 왜 우리 소리만이 꼭 그 옛날 소리로 꼭 해주느냐 그런 좀 이러함스러운 생각에 난 지금 악보를 맹겨가지고 했는데 잘 이것이 안 믿겠는데 요즘은 믿겠더라고요. 자꾸 믿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열심히 한 참 내 그 보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은.
1: 무대 위에선 관객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그 하지만 무대 뒤에선 지금도 묵묵히 외로운 소리꾼의 길을 걸어갑니다.
2: 눈물 나요.

0: 다음날 아침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어디를 가는 건지 함께 나섰습니다.
1: 뭐 나이 많이 먹어서 뭐 그런 걸까 잘 먹었다고.
2: 식사는 많이 하셨고?
1: 많이 먹었지.
2: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1: 뭐 그럼 좋으면 하지만 원체 늙어서 이제 까다면 넘어지려고 그러고 아까도.
2: 아 그래도 다른 데 아픈 데 없으니까.
1: 뭐 아픈 데는 없고 네. 저
2: 천천히 다니시면 돼.
1: 걸은 거로만 조금 잘 먹고 좀 받고 이거 아들 있으면 편안하고 허리가 그래도 다행이지. 이 자리에.
0: 오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날. 98의 나이에도 베베의 곳을 찾는 곳이 있다면 여전히 관객과 마주합니다.
3: 따로 있어요. 우리 음악이 있어요.
4: 아, 그렇다 쓰고. 네,
2: 다 있고. 어. 예, 우리 그거 선생님하고 하는 거 그것만 신경.
1: 아, 그거 어떻게 나 또 그걸 알았어.
3: 야, 알겠네. 네.
1: 그럼 잘 됐다고.
0: 이제는 이은관 명인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가 된 색소폰. 그리고 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만져봅니다. 지난 70여 년간 저울을 여밀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관객들도 하나 둘 모여들고

오늘의 주인공도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늘 무거운 무대를 향한 발걸음. 평생 수천 번 무대에 오르고 수없이 불러온 베베이구 시간만 또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0: 제자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점점 무대에 오를 차례가 다가옵니다.
1: 아무래도 떨리는 내리고 긴장하지. 긴장한 건 젊었을 적에는 지금은 조금 괜찮은다고. 아무리 마음을 탁 놀래도 더 나이 먹으면 더 이제 좋으면 더 하거든요. 잘해주겠다 그런 생각이 늘 앞서기 때문에 아주 긴장한다고.
2: 우리 이은근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배인구세 명인입니다만 어떤 신민요를 아직도 지금 연세에 새벽까지 작곡을 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신민요를 많이 보급하고 계시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선생님의 공연을 감상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자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인사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종숭 부인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양반의 승질이 얼마나 개상막직한지 예를 이렇게 돼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겐 무대를 내어주지 않는다. 무대가, 소리가, 관객이 그를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베베이굿의 대가 이응과는 오늘도 무대에 오릅니다.

0: 자네와 함께한 70년의 소리 인생, 내 어찌 다 전할 수 있겠나? 자네가 하고 싶은 소리, 자네가 하고 싶은 얘기, 남은 평생 즐겁게 함께 하세. 그동안 즐거웠소? 즐거웠네. 그동안 고마웠소? 고마웠네.
1: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 같은 대뱅이 혼신 표양산은 박수 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서 오나랴 왔소이다. 오만이

0: 많이 어디 갔어? 우리 어머니 어디 갔나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갔어? 살았을 것 같으면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동지스 딸 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화딱딱 뛰어나오는 맛. 무대에서 나가면 뭐 대략 뭐 지금도 환영을 받으면 좋은 거고 환영을 못 받으면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목소리 좋은 목소리 좋고 자질 가진 데다가 쉬지 않고 참 열심히 했다는 건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배백구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허그대고 지금까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렇게 안 했으면 벌써 질질 갈깁니다. 이 나이까지. 뭐 지금도 설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벤 글도 뱉고 얼마 없고 하지만 요즘은 다 대학생들이 다 설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좀 소리 갖다가 좀 현대화해가지고서 많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소리꾼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1: 네, 우리 엄마 아버지 어디 가서 어머니 우리 엄마니 어디 갔나요?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가 날 이렇게 관설한다면 내가 살아 시집 갈라고 할 때가 예상보다 좀 비단 다 내다 줘요. 다 내다 줘요. 배대의 오마니가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슬프든지 배대의 오마니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나오는데 아이고 내 딸이야 살아서도 정신 줬더니 죽어서도 정신이 그대로구나. 내 딸이야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선생님 존경합니다.

0: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온 글 쓸 때 있나.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시.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2: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0: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2: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0: 네.
2: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0: 동거동 봐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갇혀버리고 버섯반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1: 오늘같이 좋은 날에
2: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한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자식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잘하셨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구학소인데 나 진짜 구학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2: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1: 12월 달부터 하려.
3: 또 어디서 하게 됐어?
1: 아, 이 백석.
2: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 받았대.
1: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던 거지.

0: 사랑 아라리오 아리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포찌몰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

0: 오너라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1: 얼씨구.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2: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1: 눈을 끔적끔적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1: 사람이 살면은 뼛대면사나 짧은
0: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1: 아리랑 흥흥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관절열 예방에 효과적인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여행지에서는 새롭고 흥미로울 때가 많은데요.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도 우리는 왜 여행을 가면 모든 것이 신기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아름다움을 여행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곳에서도 여행처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에 흥미와 아름다움을 더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주 가던 카페에서도 새로운 음료를 시도해보거나 매일 다니던 길 대신 새로운 골목을 이용해보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샷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0: 해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1: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0: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1: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0: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굽은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1: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0: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1: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0: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던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고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 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한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고

하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가 열립니다. 즐거움, 불안, 분노 등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7편의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입니다. 전통과 창작을 잇는 4편의 초연 무대를 스승과 제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해석과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연록의 푸르름처럼 우리 삶과 자연이 이어주는 시간의 흐름을 전통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균형과 조화가 열립니다. 악기별 음색이 하나의 울림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지휘자의 시선으로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전통 계승 공연 소리의 맥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해설과 함께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소리를 쉽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살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오랜 시간 자연과 삶을 이어주었고 지금은 많은 이들이 예찬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산수유 마을, 이 아름다움 뒤에는 쉽게 지어지지 않을 아픔도 배어 있습니다. 산수유 마을 한켠에 서 있는 노래비 하나. 산동애가 산동의 슬픈 노래라는 뜻이겠지요.
1: 1948년 이후 여순 사건 때 빨치산과 토벌꾼이 맞선 바로 이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산동애가. 이 내용은요, 오빠 대신 끌려간 19살 처녀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0: 전쟁의 광풍 속에서 속절없었던 산골 사람들. 19 소녀 백순례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는데요. 역사는 때론 이처럼 가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산수유 꽃말처럼 말입니다.

불에는 사찰의 고장, 그 유명한 화엄사와 천은사를 비롯 크고 작은 사찰들이 즐비한대요. 불국토를 꿈꿨던 역사의 한 시기를 말해주는 특별한 사찰. 절벽 끝에 매달린 이곳, 사성암입니다.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의상대사 등 네 분의 큰 스님이 수도를 했다 하여 사성암이